0: 블루이, 소리가 너무 커.
1: 출발합니다.
2: 우와.
1: 보트 타기에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바다도 잔잔하고 진짜 좋아요.
0: 오늘은 부드럽게 갈 거야.
1: 안 돼. 파도가 치고 있어요.
0: 뭐?
1: 꽉 잡아요, 손님. 높은 파도가 오고 있어요.
2: 우와.
1: 아빠, 파도가 높아졌어요.
0: 아니, 바다는 잔잔해. 그리고, 저기 고래가 보인다.
3: 아니야. 고래는 아직 저기 멀리 있어. 그리고 좀 이상한 건 파도의 상태를 판단하는 건 선장이지 보트가 아니잖아.
2: 네!
0: 좀 이상한 건 고래는 말을 못해. 하나 더 이상한 건 오늘 바다가 잔잔하다고 했어.
1: 그럼 파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겠어요. 간다. 고래가 왔어, 높은 파도야.
0: 안 돼.
1: 그럼 파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닐 거예요.
0: 알았어. 좋아. 꽉 잡는 게 좋을 거다.
1: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손님.
0: 우와!
1: 죄송해요, 손님. 우리 보트가 파도가 높은 바다로 우연히 들어오게 됐어요.
0: 우연하게?
1: 폭풍이 지나가기 전에 점심 먹으러 가시면 안 돼요.
0: 폭풍이 지나갔어. 저기 봐, 고래가 나타났네.
3: 저기 봐, 악어 거북이야.
1: 우와, 악어 거북이다.
0: 이게 참, 알았어. 꽉, 꽉, 꽉, 꽉, 꽉, 꽉. 아우, 잠깐만. 그럼 이제 우리 보트는
3: 거대한 파도.
0: 안 돼. 안 돼.
1: 괜찮으세요, 손님?
2: 네, 괜찮아요.
1: 돈을 돌려드려야 하나요?
2: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고래는 언제 볼 수 있어요?
0: 그래.
3: 금방요. 안 돼.
1: 저쪽을 보세요.
2: 윙, 고래다.
0: 약해.
2: 고래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 움직여, 고래야.
3: 알았어.
4: 우와.
0: 엄마가 오늘 몸이 좀 무거운가 보다.
1: 그럼 먹이를 좀 줘볼까요?
3: 그래. 그러면 좋겠네. 좋아.
2: 고래는 뭘 먹어요?
0: 아주 건강한 초록색 음식.
3: 맞아. 근데 오늘은 고래가 옥수수칩 먹고 싶대.
1: 좋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3: 사워크림도 필요해.
1: 알겠어요.
0: 머리 좋은데?
2: 와우, 고래 엄청 먹어요.
0: 하루에 다섯 봉지나 먹어.
3: 이거 아이들에겐 안 좋아. 알았지, 얘들아? 고래만 먹을 수 있어. 맛있어.
1: 좋아요, 출발합니다. 이제 고래 먹이도 줬으니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손님. 고래가 점프하는 걸 보실 거예요.
3: 점프? 안 돼.
2: 고래는 물 위로 점프하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오늘은 안 할 거래.
2: 안 돼.
0: 안 돼.
3: 미안.
0: 그럼 보트는 파도도 힘들게 지나고 거대한 파도도 무사히 지나왔고 위험한 악어 거북이도 지나왔는데 옥수수 칩이나 먹는 고래를 보러 여기까지 왔다고?
3: 그런 것 같은데.
1: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3: 얘들아, 잠깐. TV에 나오는 고래를 보는 건 어떨까?
2: 네, TV!
3: 고래는 봐야 하니까.
0: 그래, 알았어.
1: 죄송해요, 손님. 고래 구경 투어가 별로 재미없었어요. 돈을 돌려드릴게요.
2: 고마워요.
1: 그럼 이제 여기서 TV를 볼까요?
0: 뭐? 여기서?
5: 고래는 새끼를 낳기 위해 따뜻한 바닥까지 먼 바닷길을 이동합니다.
2: 귀여워.
5: 엄마와 새끼는 차가운 바다로 함께 돌아갑니다.
0: 와, 저 고래 엄마 진짜 좋은 엄마다.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훌륭할까?
2: 아빠, TV 소리 안 들려요.
5: 고래 엄마는 새끼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답니다.
1: 우와, 우리가 본 고래보다 점프 잘하네.
5: 새끼에게 어떻게 점프하니?
1: 원진 섬에서 살아요.
2: 와우, 좋아요.
3: 잠깐, 그럼 이제 너희 둘이 거기서 살 거야?
1: 네.
0: 그럼 고래도 필요 없고 보트도 필요 없겠네.
2: 네, 보트 타고 고래 구경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코코넛이다.
0: 잔잔한 바다야.
1: 했어요.
0: 안 했어.
1: 했어요.
0: 안 했다니까.
1: 했어요.
3: 잠깐, 대체 무슨 일이야?
1: 아빠가 제 얼굴에 방귀를 꼈어요.
0: 안 했어.
3: 어우, 여보, 정말 애한테 그런 거야?
0: 정말 안 했다니까?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1: 왜냐면 아빠는 방귀 대장이니까요.
3: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1: 네, 혼내주세요.
3: 뭐라고? 아니, 가족 회의로 해. 오!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가족 회의.
1: 책임지셔야 할 거요, 방귀 대장.
3: 미안, 머리야 이거 좀 말고 할게. 다 됐다. 규칙 세 가지.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야기하기. 모두 아빠 이야기할 때 방귀라고 해야 해. 방귀 사건.
0: 방귀. 주장일 뿐이에요.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사실만 말하기. 그래, 블루이.
1: 어떻게 말해요? 아빠 방귀 아님 아빠 뿡뿡?
0: 주장일 뿐입니다.
3: 상관없어.
1: 이런 건 어때요? 아빠가 구린 방귀를 꼈어요.
0: 주장일 뿐입니다.
3: 그만.
1: 주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3: 그건 두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먼저 말한 다음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0: 네, 재판장님.
3: 오, 듣기 좋은데? 네 번째 규칙, 재판장님이라고 불러줘. 루이, 먼저 해볼까?
1: 네, 재판장님.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잠자고 있는 엄마고 이게 저예요.
3: 아빠는 어디 계시지?
1: 여기요.
0: 잠깐만요, 재판장님.
3: 허락합니다.
1: 제가 여기에 있었고, 뭔가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침대에서 내려오셨고 돌아서서 제 얼굴에 대고 방귀를 꼈어요.
3: 어, 그 정도면 됐어.
0: 잠깐만, 뭐라고요?
3: 이제 시작하세요. 간단하고 짧게.
0: 그거 이리 줘. 됐어? 엄마가 여기서 잠자고 있었고 늘 그랬듯이 우아하게 말이지.
3: 네, 뭐.
1: 잠깐! 지금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0: 내가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 사건에 휘말렸지.
1: 잠깐!
0: 왜?
1: 방귀 낀 이야기는 빠졌잖아요.
4: 주장일 뿐입니다.
0: 그건 평소 아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1: 오, 완전 그런데요.
0: 뭐? 여기 빙고, 손가락 당겨봐.
1: 좋아요.
6: 빙고 할게!
0: 아, 인정할게.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말이야, 내가 구린 방귀를 끼지 않았다는 거야.
1: 오, 좋은 생각 있어요. 혹시 이게 어제 아침으로 드신 건가요? 잡곡빵 토스트와 구운 콩.
0: 맞아.
1: 빙고, 이거 방귀 점수가 어떻게 되지?
4: 두두두, 높아.
1: 고마워. 그러면 점심은 무엇으로 드셨나요, 힐라씨?
0: 그냥 그러니까 양배추 김치.
1: 뭐라고요?
0: 양배추 김치.
1: 빙고, 방귀 점수.
4: 두두두두.
1: 어제 같이 인디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그쵸?
0: 맞아.
1: 무엇을 드셨는지 말해주실래요?
0: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3: 저기, 힐러씨.
0: 알았어. 콩으로 만든 요리 먹었지.
4: 이런.
1: 다른 건 없어요?
0: 뭐, 생각나는 건 없는데.
1: 정말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드신 게 없다고요? 그럼 여기 이 빈 그릇은 뭘까요?
0: 파이 하나 먹었지.
3: 밴디트.
0: 아, 뭐, 그냥 구운 땅콩 파이 하나야.
1: 빙고, 방귀미터기 지금 어디쯤이야?
4: 뚜뚜뚜뚜, 꼭대기에.
3: 이제 곧 방귀 나올 때가 되었네.
0: 내가 먹는 건 재판할 이야기가 아니야.
1: 빙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말인데 아빠가 언니 얼굴에 방귀 끼는 거 봤어?
4: 빙고 봤어.
0: 뭐야? 빙고, 넌 거기에 없었잖아.
4: 있었어요.
1: 고마워, 빙고. 이제 가도 돼. 여기 막대 사탕.
0: 잠깐, 재판장님.
3: 빙고, 막대 사탕 때문에 거짓말한 거니?
4: 네.
3: 이리 줘. 모두 빙고 말은 잊어요. 블루이, 방금 빙고 말은 도움이 못 돼. 기억해. 진실한 말이 해결해 줄 거야.
1: 알았어요, 엄마.
0: 증인을 요청합니다. 엄마!
3: 나를?
0: 힐러 여사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방귀 끼는 소리 못 들으셨죠?
3: 네.
0: 다시 말해주세요. 제 방귀 소리 못 들으셨죠?
1: 왜냐면 자고 있었으니까요.
3: 자고 있진 않았어. 잠이 덜 깼지. 아빠가 침대 옆 탁자 움직이는 소리 들었어.
0: 뭐?
1: 정말요? 그럼 침대 옆 탁자 이야기 더 해주실래요?
0: 질문 더 없어요, 재판장님. 이제 가셔도 돼요. 어서 가요.
3: 아빠가 밤에 태블릿 충전을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하는데 가끔씩 일어날 때 떨어뜨릴 때가 있거든. 그래서 탁자를 움직일 때도 있어. 그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지. 이렇게 뿡! 안 돼.
1: 아빠가 탁자를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빠 방귀 소리였어요.
3: 밴디트!
0: 이제 다른 분 얘기도 들어봐야지. 저분!
3: 누가 있지?
1: 아빠가 도망가요!
3: 어서 잡아, 얘들아!
0: 절대 날 잡을 수 없을걸! 자유다!
3: 하실 말씀이 더 남아있으신가요?
0: 냄새 맡은 자가 범인일지도?
3: 저기 힐러 씨.
0: 아, 좋아요. 알았어요. 제가 했어요.
3: 아이 얼굴에 대고 하셨죠?
0: 엉덩이 높이에 얼굴이 있었으니까 그랬죠.
3: 그건 조절 가능하죠.

0: 잖아요.
1: 엄마는 냄새나는 방귀를 안 뀐다는 건가?
0: 밴디트.
2: 빙고도 당할 수 있잖아요.
3: 범인에게는 한 시간의 말타기 놀이를 선고합니다. 피고와 동생에게 해주세요.
2: 만세!
3: 거봐 블루이, 진실한 말이 해결해줬지?
1: 아,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0: 좋아요.
1: 진실한 말이 해결해줄 일이 있거든요. 블루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말인데 거기서 너 뭐하고 있었지?
0: 블루이?
2: 알았어요. 태블릿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1: 엄마가 주말까지 컴퓨터 게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한 거야?
2: 네.
3: 블루이, 크리스틴, 힐러. 두 사람 모두 말타기 놀이를 선고합니다. 준비해, 빙고.
2: 만세! 죄송해요, 아빠.
1: 나도 미안해, 블루이.
0: 됐어. 가족 회의 끝이야. 모두 나가.
1: 에?
0: 어서 빨리.
2: 왜 이렇게 나가라고 하세요?
1: 그래, 왜 그러는 거야?
0: 어서 나가.
1: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지?
0: 나가, 나가 빨리.
4: 엄마 방귀 꼈다.
2: 엄마, 머핀이랑 싹스랑 영상통화해도 돼요?
0: 어...
2: 제발요.
3: 그래, 알았어.
2: 우와!
3: 근데 영상통화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블루이, 엄마 이야기하고 있어.
2: 네, 엄마. 혼자 안 해요.
3: 혼자서만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2: 네, 혼자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잠깐, 진짜?
5: 안녕.
2: 안녕, 머핀.
5: 안녕. 아, 그만. 혼자서 그만해.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영상통화.
6: 빙고 그림 그리는 거 해봐도 돼, 블루이 언니?
2: 아, 그래. 근데 내가 먼저 끝내도 돼?
6: 그래. 머핀은 이 대차예요.
5: 아니야.
6: 언니.
0: 안녕, 얘들아.
2: 작은 엄마.
0: 머핀, 싹스도 웃기는 그림 그리게 할 수 있게 해줘, 알았지?
5: 아직 머핀 안 끝났어요.
2: 머핀 언니.
5: 싹스, 저리 가.
0: 얘들아, 엄마 더 이상 못하겠다. 엄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7: 아, 내가 대신할게.
0: 할 수 있겠어?
7: 그럼 할 수 있지. 얘들아, 사이좋게 같이 해. 아니면 아빠가 꺼버린다.
2: 안 돼요.
7: 오, 알았어. 끄지는 않을게. 근데
0: 봐봐, 내가 할게.
7: 아니, 할 수 있어. 볼일 보고 와.
0: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7: 좋아, 아빠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출 거야. 시간 되면 싹스 차례야. 알겠지, 머핀?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2: 여기에 구름을 좀 그려야겠어.
6: 어, 구름 맞자.
7: 됐어, 머핀. 타이머 울렸네. 이제 싹스 차례야.
5: 머핀 카우보이 모자 다 끝내야 돼요.
7: 아니, 카우보이 모자 그림 안 끝내도 돼. 싹스 차례니까 이제 넘겨줘.
5: 근데 카우보이 모자 끝내고 싶어요.
7: 머핀. 머핀 힐러, 어서 동생에게 넘겨줘, 지금.
5: 근데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싶다고요.
6: 싹스 차례니까 넘겨줘, 머핀.
5: 안 돼.
7: 머핀 컵케이크 힐러.
5: 카우보이 모자.
7: 한 번만 더 카우보이 모자 말하면 더 못하게 할 거야.
5: 카우. 보이. 모자!
7: 좋아, 끝났어. 여기까지 하는 거다.
2: 어떡해.
6: 안녕, 머핀.
7: 머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
5: 아니, 하기 싫다고요.
7: 미안하다, 얘들아. 머핀이 혼자서만 해서 영상통화를 더 이상 같이 못하게 됐구나.
2: 알았어요, 작은 아빠.
7: 머핀은 다른 사람도 함께하는 걸 배워... 아, 내 휴대폰이잖아. 머핀, 아빠 휴대폰 돌려줘. 이리 내. 아.
2: 잡히겠어, 머핀.
7: 머핀, 그렇게 도망가면 너 혼날 줄 알아. 머핀, 거기서.
2: 머핀, 아빠 휴대폰을 그렇게 훔치면 안 돼.
5: 저도 돼. 이제 머핀 어디 숨지?
6: 침대 밑에 숨어.
2: 알았어, 도와주지 마, 빙고.
6: 왜 안 돼?
2: 머핀이 잘못해서 도망가는 거니까. 혼자서만 해서 벌받고 있는 거라고. 아, 잠깐, 저거 내 우쿨렐레잖아.
5: 나한테 빌려준 거잖아.
2: 그런데 빌려준 지 오래됐어.
5: 아직도 저거 가지고 놀거든.
7: 머핀, 당장 휴대폰 꺼야 할 거다, 꼬마 아가씨.
5: 싫어.
7: 알았어, 그럼 이 영상통화 끊어버릴 거야.
2: 안 돼!
7: 알았어, 머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휴대폰 끊고 어서 여기로 내려와.
2: 고릴라네.
7: 에이, 꼬마, 어서 이거 치워줘. 이거 뭐야? 아이, 그만해. 어디 숨었어? 알겠다. 침대 밑에 숨었구나. 누구 침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침대는 몇 개 없으니까 아빠가 잡으러 가.
2: 안 돼. 고쳐주는 시급 같아, 머피.
6: 아빠 휴대폰 어서 돌려드려.
5: 싫어. 아빠가 밖에 있는지 알려줘.
2: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또 도와주면 안 되겠어.

0: 웬일이야? 둘이 뭐하니?
1: 작은 아빠가 머핀을 잡고 있어요.
0: 스트라이프답네.
2: 당장 거기서 머핀! 뒤어 머핀!
1: 아빠! 와, 머핀!
0: 와우! 알았어, 잘하네.
3: 있어.
4: 잘 타이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3: 아, 저기 타임아웃 중.
4: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3: 뭐? 언제부터?
4: 내가 말했을 텐데.
3: 그런 말 없었는데.
4: 집에 없으니까 그렇지.
0: 잠깐, 저기
4: 여보, 그냥 내가 처리할게.
3: 아니야 여보,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아이들 부모라고.
4: 그래, 근데 제대로 잘 좀 해봐.
3: 이게 내 방식이야.
0: 잠깐만, 아, 얘들아, 잠깐만 꺼둬도 될까?
1: 아, 그림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0: 알았어, 소리는 끌 수 있어?
1: 네, 그럴게요.
3: 당신 혼자서만 애들을 보는 건 아니잖아.
4: 아,
0: 이게 끊은 거니?
4: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1: 아니야, 이 끊을라야.
0: 아, 안 돼. 이게 아닌데.
4: 내가 또 다른 방식대로 하면 애들이 할걸?
0: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얘기 끝나면 소리를 다시 켜도 돼. 알겠지?
1: 네.

0: 버핀, 뒤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
1: 왜?
2: 버핀을 잡을 수가 없어.
1: 어, 버핀, 이제 그만 도망가, 버핀.
2: 버핀, 아빠가 좋게 얘기할 때 그만 두는 게 좋을 거야.
3: 오픈 말 좀 들어.
2: 따로 움직이자.
3: 좋은 생각이야.
0: 우와, 같이 힘을 합치시는데.
2: 버핀, 거기 서지 못해.
0: 아니. 어디에 숨었어? 엄마는 소파 뒤에 숨어있어. 어느 소파에? 소파 뒤에. 우리 집에 소파 많단 말이야. 버핀 뒤에 있는 그 소파.
3: 잡았다.
2: 야,
3: 버핀.
0: 어? 못 잡겠죠.
3: 버핀.
2: 내 휴대폰.
0: 안 돼. 미안해요, 아빠.
2: 버핀.
0: 네?
2: 타임아웃.
0: 알았어요. 끝났다.
4: 오, 와, 잘 그렸는데, 삭스.
0: 고마워. 이제 빙고가 해도 돼, 언니?
4: 어, 그래, 알았어.
0: 고마워.
4: 빙고 처리야. 혼자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니까.
5: 오, 멋진데? 우리 강아지들 정말 대단해.
0: 고마워요.
5: 아주 잘 만들었구나. 정성을 다했네. 갈 시간이야, 우리 딸들.
0: 엄마!
5: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요. 어, 그래. 나야 좋지. 강아지들 잘 가.
0: 안녕히 계세요.
4: 할머니.
5: 블로이, 무슨 말 하려는지 할머니는 다 알아요. 할머니가 장난감 블록타워 그대로 줄 테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와서 다시 갖고 놀면 돼.
0: 만세!
5: 오, 세상에.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잘 안 보이네. 저기 저거 비구름이야?
2: 그런 것 같은데. 아, 일기예보가 제대로 안 보이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해님 얼굴이야.
5: 설탕 넣어줄까?
2: 조성범 부탁할게. 아, 덩컨이랑 맥주를 마셔. 덩컨은 아주 멋져. 근데 덩컨이 누구지? 어, 안 돼.
5: 이를 어째. 빨간색 하나만 줘봐, 여보.
2: 어, 나도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5: 어, 거기 많이 있잖아.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잘했어.
2: 와, 이제 완성이야, 여보.
5: 근데 어떻게 나가지?
2: 아! 이게 뭐야?
5: 내일 아이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2: 어? 하지만 오늘 경기 보고 싶은데. 설마 우리 편 공이 아니야. 어.
0: 할머니!
5: 안녕, 얘들아.
0: 블록 그대로 두셨어요?
5: 물론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
0: 고맙습니다.
5: 정말 감사해요.
4: 걱정 마. 다시 시작하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5: 그럼 당연하지, 빙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블록 쌓기를 아주 잘해요.

이어서 EBS 시청자 리포트가 방송됩니다.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DF 시대의 초사 아시아 각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시아 커런치 탈레반 이념에 헌신한 형과 그를 동경하는 동생 이념과 현실 사이 흔들리는 두 형제의 이야기 카불 구원의 기도 아프가니스탄 출신 예술가 소라야 유럽으로의 탈출을 꿈꾸는 그녀는 고난과 두려움을 예술로 승화한다 폭스 언더 핑크문 베트남전의 상징이 된 한 장의 사진 두 가족의 비밀과 전쟁의 상처를 추적하다 싸이공 스토리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 바비 판간 요리의 기원과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비욘드 더 메뉴 탈북 여성과 남한 남성을 맺어주는 사업가이자 실제 남북 커플인 유진 그리고 이내 마주하게 되는 이념과 정서적 갈등 남남북녀 적에서 평화의 동료로 폭력 대신 평화의 길을 선택한 전직 전투원들의 도전 Another Way 사랑을 찾기 위한 세 남자의 몸부림 중국 최고의 연애 코치와 함께 7일간의 연애 캠프에 참가한다 데이팅 게임 난민 캠프에 방앗간을 차린 한 부부 팔레스타인 음식에 담긴 이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유대를 그린 작품 아이샤 이야기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후 준비란 모으고 쓰고 불리고다. 많은 분들이 불리고에만 지금 거의 모든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먼저 모으셔야 불릴 수 있고요.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돈 관리의 근육을 장착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1: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0: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0: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거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깎을수록 더 빛이 난다고 하죠. 다듬어지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보석처럼 방송 역시 시청자의 관심과 의견 속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질 때 더욱 신뢰받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향한 시작,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가 함께합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평가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최지인 평가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첫 번째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2: 지난 7월 14일에 방송된 지구 영웅 번개맨,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구 영웅 번개맨은 번개맨이 아이들의 일상 속 사건을 함께 해결해가며 성장하는 어린이 드라마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주인공 노사랑이 암흑보석의 마법으로 손쉽게 아빠의 칭찬과 친구들의 인기를 얻다가 마법의 부작용과 가짜 영상 소동을 겪으며 잘못을 깨달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초반부에서 돋보인 것은 키로나 인터넷 방송 소동이었습니다. 키위 먹고 키 컸어요 영상을 좋아요 숫자와 실시간 채팅창까지 실제 인터넷 방송 화면처럼 재현하고 이것이 AI로 만든 가짜였음을 밝히며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요 라는 교훈으로 이어가는데요. 유튜브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미디어 교육을 훈계가 아닌 이야기로 풀어낸 점이 영리했습니다. 중반부의 추격전과 마법 대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분신술과 공중 광선 대결 등 어린이 프로그램답지 않은 스케일의 특수 효과까지 이어지고 대결 뒤에는 사랑이가 작아지고 번개맨은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익살스러운 장면을 배치해 긴장과 웃음의 왕급을 조절했습니다. 이번 방송의 백미는 후반부 벤치 대화였습니다. 사랑이가 보석을 놓지 못한 진짜 이유가 외로움이었음이 대사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결말을 아이의 마음을 기다려주는 어른의 모습으로 그려낸 것은 함께 보는 부모에게도 울림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5분 안에 방정리, 키위 소동, 마법 대결, 화해, 에필로그까지 사건이 너무 빽빽했습니다. 특히 가짜 영상 소동은 교훈을 말로 전한 뒤 서둘러 마무리되는데요. 어른에게 물어보기, 출처 확인하기처럼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을 한 장면이라도 보여주었다면 교육 효과가 훨씬 컸을 것입니다. 또한 번개맨과 사랑이의 화해 장면에서 느꼈던 감동이 에필로그에서 너무 빨리 뒤집힌 점도 아쉬웠습니다. 빠른 전개와 궁금증을 남기는 마무리가 요즘 콘텐츠의 흐름인 것은 알지만 주 시청자인 유아들에게는 방금 배운 교훈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예고를 붙여 오해가 풀릴 것을 알려주었다면 트렌드의 재미는 살리면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음화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아이들에게 의심하고 확인하는 힘을 어른들에게는 기다려주는 사람을 함께 이야기한 알찬 회차였습니다.
1: 지구영웅 번개맨은 현재 한국 방송에서 어린이 드라마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어린이 드라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방송을 좀 시청자들에게 보이면 좋을까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드라마가 다 사라진 지금 상황에서 번개맨은 아이들이 자기 또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두 가지 모습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지금을 계속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AI 가짜 영상을 이야기하면서 유튜브, 스마트폰, 그리고 친구 관계를 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겪는 고민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지구 영웅 번개맨은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번개맨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러한 태도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는 사실 이 프로그램만

0: 경기도 광주에 16년 된 놀이터 같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초반부에서는 개발로 변해버린 마을 풍경을 드론으로 먼저 촬영하는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변한 동네와 변하지 않은 집의 대비로 방송의 주제를 말이 아닌 영상으로 먼저 보여준 것인데요. 지금의 거실 위에 대가족이 모였던 옛 사진을 겹쳐 보여주는 편집 역시 30년 세월을 한눈에 실감하게 했습니다. 중반부의 백미는 외풍에 약한 옛날 홋 유리창을 왜 바꾸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창호를 바꾸면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진다. 겨울 한철만 고생하면 된다는 집주인의 대답에서 이 가족에게 집의 가치는 성능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실제로 이 가족은 썩은 기둥과 낡은 주방은 과감히 고치면서도 추억이 밴 창문만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오래된 집과 산다는 것은 고칠 것과 지킬 것을 스스로 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부 광주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심은 가는 나무 세 그루가 집보다 높이 자란 모습을 세 자녀의 성장과 나란히 놓았고 플루틱 아래를 올챙이 쉼터라는 이름으로 동네 아이들에게 열어 집이 이웃의 사랑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지막 자막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집의 유통기한도 끝나지 않을 것은 처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참신한 질문에 비해 집의 수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오래된 집은 주로 어디를 점검하고 고쳐야 하는지 단열을 포기하면 난방비와 유지와 보수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같은 실용 정보가 더해졌다면 추억이라는 감성과 건축이라는 정보가 균형을 이뤘을 것입니다. 또한 두 집 모두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의 성공 사례라 두 번째 집이 나왔을 때는 전개가 예상 가능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현실에서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에서 집의 유통기한을 늘려가는 사례가 하나 더해졌다면 더 많은 시청자가 자기 이야기로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집을 재산이나 성능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담는 그릇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집이란 새 집이 아니라 이야기가 계속되는 집이라는 것. 이것이 이번 방송이 남긴 가장 큰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건축탐구 집은 2019년부터 방영되어 온 EBS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건축탐구 집이 조금 더 오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과는 좀 더 색다른 변신을 꾀한다면 어떤 모습 좀 담을 수 있을까요?
0: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집을 통해 삶을 읽는 것인데요. 그러한 정체성은 그대로 두되 집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의 집으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주로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 위주로 그런 방송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사는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 원룸 같은 곳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잘 가꾸며 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집도 이제 좀 탐구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자가 적극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건 조금 프로그램이 조금 더 새로워질 것 같긴 한데요. 시청자가 자기 집의 사연을 이제 방송에 보내면 건축가가 직접 와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가 방송을 보면서 어떤 거를 오래된 집에 어떤 거를 남길지 아니면 어떤 거를 이제 고칠지 이런 거를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조금 더 유익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다음 교양 프로그램 처음 배우는 AI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0: 지난 7월 16일에 방송된 처음 배우는 AI 제7강 수준도 설명도 나한테 맞춰요 AI로 문제 풀이하기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처음 배우는 AI는 AI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 시청자에게 인공지능 활용법을 기초부터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MC 허성범 씨와 수학 전문가 이창준 선생님이 AI를 나만의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초반부에서는 학원은 선생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AI에게는 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부모의 고민에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0: 이어 AI에게 과외 선생님 역할을 맡기는 6가지 공부 약속을 화면에 직접 보여줬는데요. 한국 교과서 기준 기호쓰기, 답보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풀이 대신 질문으로 시작하기 같은 구체적인 문장들은 시청자가 그대로 따라 쓸 수 있는 실용 정보였습니다. 중반부의 백미는 분수 나눗셈 시연이었습니다. 누구나 뒤집어서 곱한다고 외우기만 했지 이유는 모르는 문제를 AI에게 묻자 AI가 답을 주는 대신 1 안에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갈까라는 쉬운 질문부터 차례차례 던져 학생 스스로 원리를 발견하게 이끄는데요. 잘 모르겠어 하면 더 쉬운 질문으로 낮춰주는 장면은 수준도 설명도 나한테 맞춘다는 제목을 말이 아닌 시연으로 증명했습니다. 핵심 문장의 형광펜 강조, 역수 같은 용어, 팝업 카드 등 초보자 배려도 세심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숫자를 지운 도형 수식으로 나눗셈은 곱셈의 빈칸 찾기라는 원리를 정리하고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에요 라는 핵심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AI를 정답만을 알아내는 것이 아닌 정답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이상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제시해주고 공부 약속 다시 말하기, 공부 대화창 하나만 쓰기, 대화 기록으로 복습하기 같은 실전 요령까지 놓치지 않고 알려준 균형 잡힌 마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송 속 AI는 끝까지 이상적인 선생님처럼만 작동합니다. 실제로는 AI가 틀린 답을 하거나 외국식 기호를 쓰는 일이 적지 않은데 그런 실패 사례를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답을 바로잡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시연했다면 시청자들이 대처법을 훨씬 생생하게 익혔을 것입니다. 또한 10분이 안 되는 분량이라 6가지 공부 약속이 화면에서 빠르게 지나가 받아적기 어려웠습니다. 프롬프트 전문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나 QR코드가 있었다면 시청자가 바로 실천에 옮기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AI를 답을 베끼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을 이끌어내는 대화 상대로 쓰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에게 AI를 쥐어주기, 불안한 부모들에게 어떻게 함께 쓰면 되는지 알려준 친절한 안내서 같은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1: 처음 배우는 AI는 초등학생들이 AI 활용법을 어떻게 배우면 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AI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가 굉장히 초등학생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될 정도로 쉬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평가님이 보시기에는 눈높이가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맞춰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셨나요?
0: 네,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의 눈높이는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한테 어려운 설명 대신에 AI가 1 안에 2분의 1이 몇 개나 들어있어? 처럼 쉬운 질문부터 던지는 그 과정을 AI 채팅 화면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핵심 문장에 형광펜도 치고 그리고 역수 같은 용어를 팝업 카드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화면 구성은 초등학생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친절하게 예, 친절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이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제 공부 약속이라는 말로 바꾼 것도 참 좋았는데요. 근데 아쉬운 점은 진행자들의 이런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진행자들의 대화 중에 수포자나 부모님들의 고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사실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또 프롬프트를 공부 약속이라고 바꾼 거는 좋았는데 공부 약속의 문장이 이제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아적기 좀 버거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제 초등학생을 이제 방송에 출연을 시켜서 실제 시연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다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술이 아닌 사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죠. 기획 강연 청년에게 살펴보겠습니다.
0: 지난 7월 19일에 방송된 기획 강연 청년에게 윤혜정 2부 가짜 공부를 진짜 공부로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획 강연 청년에게는 각 분야의 명사들이 청년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기획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0: 3년 차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EBS 수능 국어를 이끌어온 윤혜정 선생님이 가짜 공부를 진짜 공부로 바꾸는 자기 주도 학습법을 4개의 장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우선 초반부에서는 요즘 학생들의 공부가 자기 주도가 아닌 엄마 주도, 학원 주도, 인강 주도 학습이라고 꼬집은 뒤 국어 교사답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한자 한 글자씩 풀어 정의했는데요. 스터디 플래너가 계획표가 아니라 공부한 기록장과 색칠 공부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은 실물 계획표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 학생들이 뜨끔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중반부는 이 강연의 백미였습니다. 계획은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하겠다는 분량으로 세우고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지우고 고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알게 된다는 대목은 계획 세우기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훈련으로 격상시켰는데요. 학습의 한자를 풀어 학원과 강의는 배울 학만 채워줄 뿐 익힐 습은 스스로 해야 한다며 학원 주도 학이라고 정리한 언어 유인 는 국어 선생님다운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아들에게 자족감의 뜻을 물었던 일화로 읽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요라는 학생들의 항변에 SNS와 영상에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일침을 놓고 하루 20분 글 읽기 챌린지와 전전두엽 발달이라는 뇌과학 근거까지 얹어 잔소리를 설득으로 바꿨습니다. 17년을 한 번 더 살아도 선생님 나이까지는 멀었다. 너무 반짝이는 나이다. 라는 클로징은 공부법 강연을 따뜻한 응원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목이 청년에게인데 정작 화면에 청년이 없습니다. 청중 없는 스튜디오 강연이라 일러스트 말풍선이 가상 질문을 대신했는데요. 실제 학생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현장감이 살았을 것이고 자격증 공부 같은 성인의 배움으로까지 이야기를 넓히는 한마디도 없어서 이 역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17분 분량에 5개의 장을 담다 보니 뒤로 갈수록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제3장 공부하는 척하지 마라는 지문과 문제를 선생님처럼 분석하라는 중요한 실천 방법을 시연 없이 말로만 알리는 것에 그치는데요. 학생의 문제 하나를 직접 설명해보는 장면이 함께 제시됐다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조언이 가장 따라하기 쉬운 조언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준 강연이었습니다. 계획 세우기부터 읽기 습관까지 방송이 끝난 뒤 오늘 밤 책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조언들로 채워준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1: 제목이 청년에게인데 청년이 없다, 청중이 없는 점이 아쉬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중이 있는 강연은 전달력에 있어서 영향력이 달랐을까요?
0: 스튜디오 강연이라도 학생들의 질문을 실제로 받거나 사연을 받아 즉석에서 답하는 코너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청중이 주는 생생함이 조금 더 전달됐을 것 같아서 1대1 강연의 어떠한 몰입감의 장점도 살리고 그리고 어떠한 청중의 어떠한 생생함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청중과의 호흡을 강연에 좀 더 담으면 더 영향력 있고 전달력 있는 강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지인 평가원과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e-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미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미는 과학은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출연해 일상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과학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영역이라 여겨지던 과학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다루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미는 과학을 제작하고 있는 김한중 PD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평가원님도 혹시 취미는 과학 평소에 좀 즐겨 보시는 편이세요?
2: 네, 즐겨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과...

0: 과학자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종종 보고 있습니다.
1: 취미생과학 처음에 어떻게 기획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들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2: 이게 보통은 취미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를 할때 보통은 뭐 독서, 등산, 운동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과학은 잘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제작진들도 과학은 왜 취미가 될수 없을까라는 문제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과학이 취미가 되게 한번 해보자, 라는 문제 의식이 이제 제목이 된. 예, 그래서 기획 의도나 어떤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제목으로 자리 잡은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특히나 좀 스튜디오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10작판으로 구성하게 되신 그 계기도 궁금해요.
2: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보통의 토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약간 반원형의 형태를 그리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구도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조금 더 촘촘하게 앉아서 밀접하게 토크를 나누는 구도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기차를 떠올렸다고 해요. 이제 우리 고정된 출연자들이 있고 그 매회에 해당되는 게스트가 이제 빈자리에 앉아서 토크를 벌이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취미는 과학 열차는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고, 다른 칸에 과학자가 타고 있다가 이제 합석을 하게 돼서 토크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취미는 과학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제목이 그 어느 날 옆자리에 과학자가 탔다. 라는 제목과 이제 취미는 과학이라는 두 개의 제목이 경합을 벌이다가 최종 이제 취미는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1: 출연자들의 구성도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과학자들이 이제 패널의 대부분인데 데프콘 씨가 MC란 말이에요. 제작진이 처음에 데프콘 씨를 MC로 이제 발탁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2: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 좀 이해할 수 있도록
2: 친근한 이미지면
3: 설명해 주는 사람이
2: 좋겠다.
3: 없었어요.
2: 의외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3: 역할이라는 단어는 많이
2: 거.
3: 알지만
2: 그리고 이제
3: 사실 이게 엄청
2: 과학자들한테
3: 그렇다라는
2: 엉뚱한 질문을
3: 거는 많이
2: 던져도
3: 느꼈어요.
2: 하나도 이상하지
3: 그런 사람이
2: 않았으면
3: 왔다네.
2: 좋겠다.
3: 또
2: 굉장히
3: 많은
2: 많은
3: 사람으로
2: 후보
3: 왜냐하면
2: 중에서 가장
3: 디자인도
2: 마지막까지
3: 재미가
2: 이제
3: 의외로 많다는 거죠.
2: 거의
3: 그렇습니다.
2: 만장일치에
3: 맞습니다.
2: 가깝게
3: 그러니까
2: 선택된
3: 뭐가
2: 분이 이제
3: 기본이냐
2: 데프콘
3: 장점이라는
2: 씨였다.
3: 칼차예요.
2: 지금 6개월째 제가 이제
3: 대표가
2: 같이 이렇게
3: 맞아요.
2: 하면서 이렇게
3: 음식을
2: 보면 이
3: 태운다고
2: 프로그램과 함께
3: 정확하게
2: 성장하고
3: 태우는
2: 있는
3: 게
2: 게
3: 아니라
2: 느껴지는
3: 그 효과가
2: 굉장히
3: 충만하게
2: 훌륭한
3: 작동을
2: MC라고 저는
3: 해보자면
2: 생각하고
3: 그
2: 있습니다.
3: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1: 자, 총 3명의 과학자들이 고정 패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성은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2: 지금 생명과학자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그 화학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천체 물리학자가 계시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미팅을 한 끝에 지금 이제 세 분이 이제 고정 패널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 세 분의 그 케미가 굉장히 좋아서, 셋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호흡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프로그램을 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녹화 전에 최종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나요?
2: 아이템이 선정되고 방송까지 소요 시간이 대략 한두달 반에서 세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회의를 이제 수차례 이제 거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최종 녹화 직전에 최종 회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플로우 회의라고 저희는 불러요. 대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같이 읽어보면서 뭔가 내용에서 빠진 점은 없는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들의 흐름을 살피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 회의가 끝나면 수정된 대본이 나오면 그거를 출연하는 게스트 이제 박사님한테도 보내고 저희 이제 고정 출연자한테도 이제 검수를 받고 그래서 또 모아진 의견을 수합해서 녹화 직전에 최종 대본이 나오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0: 모든 회차가 사실 되게 인상적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 개인적으로도 좀 신기했던 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행 편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엄청나게 무거운 게 어떻게 이렇게 뜰까라는 이제 그런

0: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1: 어떤
0: 그때
1: 건축물이
0: 이제
1: 하늘나라인가를
0: 나오신
1: 다
0: 그
1: 채집을 했었어요.
0: 과학자분께서 비행을
1: 한국에서 거미가
0: 설명할 때 제일
1: 채집을
0: 처음
1: 했었어요.
0: 설명한 게
1: 근데 모르겠겠다.
0: 거미의
1: 이거
0: 비행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2: 질문을 해주세요, 좀. 아니,
0: 거미의 비행으로 이제
2: 거미가
0: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1: 이렇게
0: 분이었는데, 이제
1: 다리를
0: 영상을
1: 모여서 바로
0: 찍어놨던 거를
1: 집하고
0: 직접 보여주시면서
1: 비행하기에
0: 설명하기
1: 적당하다
0: 시작하시더라고요.
1: 싶으면은
0: 거미가 정말 날더라고요. 거미가
1: 허공에다가
0: 바람의
1: 실을
0: 어떤
1: 꾸며냅니다.
0: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피다가 허공을
1: 거미줄을
0: 향해서 거미줄을 엄청나게 쏜 다음에 그냥 휙 날아가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포착을 하셔가지고 영상에 이제 담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미의 비행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비행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를 설명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아이템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치매 편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건강 아이템 중에서도 최근에 인기가 좋았던 어떤 편이었는데요. 치매는 보통 생각하기에는 뇌의 이상에서 비롯된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뇌의 이상에서 비롯된 거긴 하지만 이 장뇌축이라는 것, 그러니까 뇌와 장이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걸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장의 건강이 그 이 장뇌축 을 통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이 뇌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약간 이런 것들을 그 교수님이 최초로 규명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치매 증세의 초기 증상이 있는데 의외로 변비인 경우가 많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장의 건강과 어떤 치매가 직결되는 어떤 원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여서, 그 발언이 꽤 이제 시청자들에게 많이 소구한 어떤 그런 편이었습니다.
3: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 과정에서 좀 난항을 겪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없으세요?
0: 아, 매 회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작진들이 열심히 스터디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3: 그렇죠.
0: 예,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과학적 지식까지도 이제 프로그램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이 아이템의 수준에 맞는 어떤 제작진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이제 매회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네.
0: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간 직후에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제 살피잖아요.
3: 네.
0: 그러니까 거의 올라오는 모든 반응을 다 이제 꼼꼼하게 읽어 보거든요.
3: 네.
0: 또 보면은 이제 가장 저희가 보면 반가운 이제 댓글들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이제 제작진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이제 시청자 반응들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감동스럽고, 아, 정말 고맙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댓글도 있고 해서 그래도 잘 만든 보람이 있구나 하고 이제 위로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인상적인 회차들을 많이 남겨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취민과학을 제작하면서 이제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이 과학을 알고 나서 세상을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알아간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삶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를 좀 저는 스스로 좀 느끼고 있고, 시청자들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100회를 갓 이제 맞이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좀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의 문턱을 낮추고 과학을 즐거운 취미로 만들어가고 있는 취미는 과학. 일상 속의 숨은 과학 원리를 탐구하는 이 유쾌한 수다가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2012년에 방영된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2부를 살펴볼 텐데요. 2부에선 나는 과연 적정 소비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자꾸만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심리학적인 통찰을

0: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 "왜 우리는 자꾸 소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최고의 심리학자와 중독을 연구하고 있는 정신의학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안의 감정에 대해 심층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 관한 겁니다.
2: 우리가 쇼핑할 때 합리적으로 의식적인 상태에서 하기보다 어떤 뇌의 베타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우리의 네. 행동 중에서 무의식은 얼마나 차지할까요?
2: 무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3: 사실은 빙산에 수면에 있는 것보다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예. 네. 뭐 찔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요만큼도. 요것도 안 될 정도. 예. 요 정도. 예.
1: 95% 이상이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3: 무의식이 대부분 다 결정하죠. 의식 결정하는 건 거의 없어요.
1: 광고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델이 정말 멋지다, 날씬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그래서 아, 저거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는 망가졌고 새로운 거가 필요한 거야. 저기에 있으면 나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이 하고자 하는 소비를 점차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주지요.
1: 요즘 우리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SNS 통신의 발달로 거의 24시간 마케팅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꾸 보니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5: 현대사회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죠.
6: And in fact, the commercial world around us is all about tempting us to do things now. So if you think about it, the world around us is tempting us to do things now, to consume now, to spend money now, to spend time now.
5: 겸물생심이라는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 그 소비자가 놓여있다.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케터는 우리 머릿속까지 들어와 속속들이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7: That we needed to go further into our mind. And that was actually the moment I realized that we now need to work with science. And to combine neuroscience with marketing, which now is called neuromarketing.
3: 쇼핑은 사실은 감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죠. 사람들의 감정을 사로잡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감정 마케팅,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1: 그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자극해 자꾸 소비하게 되는지 이제부터 바로 그 감정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 런던대학교의 펀햄 교수에 의하면은 인간이 어떤 소비를 할 때는 첫 번째가 불안할 때든지 두 번째 우울할 때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제목은 돈의 상징적인 힘.
2: 대학생들에게 5분간을 서로를 토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토론에 누구와 같이 하게 될 건지를 적게 했습니다.
1: 그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모두가 당신과 토론하기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에게 동전을 그려보라고 했죠. 그 결과 저마다 동전의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아무도 나하고 토론을 다음번에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동전이 훨씬 더 크게 그려졌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는 소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을 때는 이를 보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소비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소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감정은 바로 슬픔입니다. 하버드대학 의사결정과학연구소의

0: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니퍼 러너 교수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 그룹은 평화로운 풍경의 비디오를, 다른 그룹은 슬픈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한 거죠. 그 후 플라스틱 물통을 보여주고 그것을 얼마에 사겠냐고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을 본 사람들은 평균 $2.5를, 슬픈 영화를 본 사람들은 평균 $10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1: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again it's non-conscious. A sense of emptiness. So sadness, the most salient theme associated with sadness is loss. And it's an overwhelming sense of loss. And it seems to trigger, without us realizing it, this implicit goal of filling.
0: 감정 자본주의의 공격에 우린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터들은 매일 묘안을 공유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폭풍우 같은 마케팅의 공격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고 이겨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소비는 어떤 소비일까요?
2: 소비에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소비가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 소비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면서 과소비가 일어날 거고, 이 과소비가 지나쳐갈 때는 중독 소비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제부터 우리는 3단계 과소비와 4단계 중독 소비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또 궁금해집니다. 나는 알맞게 지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집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일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소비 지수, 월평균 수입에서 월평균 저축을 뺀 값을 다시 월평균 수입으로 나누면 됩니다. 100만 원을 벌어서 다 쓰고 저축이 없다면 과소비 지수 1, 재정적 파탄 상태. 100만 원을 벌어서 30만 원을 저축하면 과소비 지수 0.7, 과소비 상태. 40만 원을 저축하면 과소비지수 0.6, 적정소비. 5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과소비지수 0.5, 조금 지나친 근검 절약형, 구두쇠라는 뜻이죠. 당신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당신이 과소비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2: 네, 물건을 살 때는 사람들이 네 가지 유형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0: 첫 번째는 그 물건이 없어서. 두 번째는 그 물건이 망가져서. 세 번째는 갖고 있지만 더 좋아 보여서. 네 번째는 그냥.
2: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가지게 되면 훨씬 내가 멋있어질 거라든지, 또는 조금 새로운 거기 때문에 내가 사봐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유형과 마지막 단계 그냥 비슷한 거를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과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0: 어떻게 하면 과소비나 쇼핑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내가 정말 쇼핑 중독인지 아닌지부터 확실하게 체크해볼까요? 1. 쇼핑 습관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3. 쇼핑할 때 드는 돈과 시간이 점점 늘어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다. 5. 쇼핑은 긴장이나 불안감을 풀어주는 취미생활이다. 7. 쇼핑을 한 뒤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집안에 가득하다. 9.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는지 알면 다른 사람이 기절할 정도다. 5번과 6번, 10번에 해당되는 당신은 기본파입니다. 2번, 3번, 4번, 7번, 9번에 해당되면 좀 많이 쓰시네요. 1번, 8번은 쇼핑 중독입니다. 이제 한 여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간략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각한 쇼핑 중독 상태로 판단된 한지혜 씨입니다.
3: 한 카드 값이 막 500씩 나오고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카드 한도가 2천만 원이 넘어요. 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그리고 카드 한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500이었던 카드 한도가 700, 900, 1300, 1700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카드에서 VIP 되는 거죠, 그냥. 생각해, 한 두 번 사자. 또 막 점원들이 또 막,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한 10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지름신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와요. 제 눈빛이 변해요.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똑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막 사는 거야, 그냥. 색깔별로 다르게. 이런 것들 다 지금 안 입어놓을게요. 200만원짜리인데 한 번 만든 거지. 여기 처박혀 있는 거야, 이러고. 사놓고 들지도 않아요.
0: 정말 엄청나게 샀군요. 왜 이렇게 자꾸 사는 걸까요? 살 때의 기분은 어떤지, 왜 자꾸 사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구나 하면서 합리화를 또 하죠. 난 필요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그냥 그 카드를 긋고 그냥 그 사는 그 느낌이 약간 좋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0: 우리는 함께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에서.
4: 그럼 어떻게 학교를 다녔어요?
3: 힘들게 다녔죠. 걸어서 다니고, 막 일곱정거장 맨날 걸어 다니고, 신발 떨어져도 안 사서 그냥 구멍 난 거 신고 다니고.
0: 부모의 이혼 후 함께 사는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환경. 이로 인해 형성된 낮은 자존감. 바로 그것이 그녀가 쇼핑 중독에 빠진 이유였습니다.
5: 그 모든 중독이 똑같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쇼핑 중독에 무력하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내가 혼자 못하니까 선언하고 도움받고요.
6: 소비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소비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면 더욱더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0: 그렇다면 어떤 소비가 행복한 소비일까요? 우리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과 공동으로 소비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110명에게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평균 점수를 받은 아이들 12명을 뽑았습니다. 6명씩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은 예산으로 다른 소비를 하게 할 것입니다. 두 팀에게 주어진 돈은 똑같이 한 명당 5만 원. 먼저 A팀은 5만 원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게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군요. 한편 강화도로 여행을 간 B팀은 무엇을 했을까요? 같은 돈 5만 원으로 아주 다양한 체험을 했군요. 이제 3주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행복도를 비교해봤더니 강화도로 갔던 B팀의 행복도가 더 높아 심리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족도 역시 B팀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2: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소비보다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거가 훨씬 더 오래 기억을 가고 훨씬 더 그 행복감도 지속된다.
0: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세뮬슨은 행복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는 행복지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소비를 무한히 늘리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소비는 유한합니다. 욕망이 가득 차면 행복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편안한 행복이 옵니다. 폴 세뮬슨의 행복지수는 우리가 이제껏 소비했어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쏟아져 나오는 상품에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케팅의 공격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져왔습니다. 이제 소비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7: 네, 영상을 보면서 마케팅의 거대한 전략부터 우리의 소비 심리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평가원님, 2부 어떻게 보셨나요?
8: 단순히 아껴 써라라는 뻔한 말이 아니라 우리 내가 왜 맨날 소비의 유혹에 무너지고 마는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물질을 소비할 때야 체험을 소비할 때의 행복 만족도를 검사한 실험이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불안을 감추기 위한 물질 소비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 네, 저는 단순히 절제력이 약한 저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물건을 사는 순간의 쾌락보다 나를 지키며 현명하게 소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가치가 더 크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요일별 다른 코너를 통해 아이들에게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알려주는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7월 14일에 방송된 거미 등에 모르는 애벌레가 있어요 편에서는 등에 정체불명의 애벌레가 붙은 거미 환자가 동물병원을 찾아왔는데요. 거미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자라는 맵시벌의 독특한 생태적인 특징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자연의 섭리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으며 거미 몰래 거미의 등 뒤에서 알을 낳고 깨어난 애벌레가 나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치의 밑부분에 구멍이 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신기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첫 성교육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고민들을 나누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 올바른 성의식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13일에 방송된 성인지 감수성 당신의 점수는 편에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행동 속에 담긴 성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모가 잘 알지 못했던 요즘 아이들의 수위 높은 신조어와 비속어 등 언어 습관도 함께 살펴보며 자녀와 부모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올바른 칭찬과 훈육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성인들이 만드는 것 같다고 느껴서 반성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가 중요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성인과 아이들에게 각각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성인과 아이들의 성인지 지수가 다르다고 결론을 내린 게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동의 경우 남녀 불문하고 동작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성인에겐 운전하기, 웃기 등의 행동을 요구하고 아이들에겐 축구와 야구의 동작을 요구해서 비교 자체가 이상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성공한 부자들의 인생관과 삶의 태도를 조명해 진정한 부의 의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15일에 방송된 내 아들 삼고 싶은 반찬가게 백만장자 편에서는 만 28세의 나이로 전국 57개 매장, 연매출 270억 원을 달성하며 프로그램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로 등극한 반찬 프랜차이즈의 민유한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개량화한 천여 가지 레시피와 세련된 매장 인테리어로 성공을 거둔 청년 CEO의 성장기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해 출연자가 멋지게 잘 자라서 부모님도 아주 기특하고 뿌듯해하실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부모님의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자신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는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차의 백만장자가 최연소 출연자다 보니 기업가가 되길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는 이야기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후의 인류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후의 인류는 기후위기로 붕괴 직전인 근미래를 배경으로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7월 16일에 방송된 7화 우리가 딛고 선 땅편에서는 토양 연구시설에 도착한 대원들이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는 시드볼을 만들어 황폐한 땅을 다시 비옥하게 되살리는 복원 미션에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승호와 비비가 공중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는 위험천만한 작업도 진행했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출연진 구성이 참 좋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이번 회차를 통해 유기질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참 유익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방송 의도는 알겠지만 상황극이 리얼하지 않다 보니 몰입이 잘 되지 않아서 재미가 덜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통 방송 시청 시 식사를 하면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후의 인류의 경우 바퀴벌레나 분변 등이 소재로 나오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봐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7월 16일에 방송된 교실로 들어온 경제, 금융, 교육, 체계적 지원 필요 뉴스에서는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금융과 경제 개념을 경매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익히게 하며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김나영 교사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 금융의 분량이 매우 적고 교사 연수 또한 부족한 실정이어서 개별 학교의 노력을 넘어 교육당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도됐는데요. 이에 대해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관념과 바른 소비생활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받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에 동의하며 교육부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논의하는 게 참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선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더 듣고 좀 더 공감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의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0: 후원문의 080-961-9595.
9: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0: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다시 한번 가보시죠.
1: 깻장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지.
2: 에이.
0: 백합이 딱 걸리면 걸그로. 백합.
2: 여름 고양식으로는 체리입니다.
3: 아주 그냥 튀겨줘요.
4: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DF 시대의 초상 세계 곳곳의 삶을 비추다 월드포커스 시네마 이름은 같지만 농사철학은 극과 극인 이웃농부 서로 닮아가는 두 남자의 유쾌한 일상 대립 대 대립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는 아이들의 자아 세계관 그 신비로운 성장 과정을 엿보는 시간 킨더가튼 인간에게 숲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과 동물 자연이 얽힌 복잡 미묘한 세계로 초대한다 숲 속에서 부모님 유품이 가득한 오래된 저택, 옛 물건들을 정리하며 추억하는 과거의 흔적, 용이 머물던 집. 남편 간호에 여념없는 한 여성, 황새를 돌보며 새로이 찾아가는 삶의 의미, 노래하는 황새 깃털. 소수부족을 만나기 위해 아마존으로 떠난 스웨덴 탐사대, 30년 만에 공개되는 그날의 기록, 아마조매니아.
5: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잘 차려진 밥상 하나면 없던 힘도 절로 난다. 이보은의 맛있는 한 끼 밥상. 비린내 하나 없이 집에서도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나는 특급 레시피. 채소도 듬뿍, 알도 듬뿍. 좋아하는 재료를 몽땅 넣어 국물이 끝내주는 알탕부터. 반찬 같기도, 샐러드 같기도 한 이국적인 볶음 반찬. 방울토마토와 꽈리고추가 만나 달콤매콤한 토마토 고추 볶음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0: 네. 선생님, 네. 이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담길 때 네. 이 알탕을 찾기 마련인데요.
11: 맞습니다.
10: 근데요, 이 알탕은 집에서 비린내 잡기가 쉽지 않아서 만들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11: 근데요, 오늘 제 레시피대로만 만든다면요.
10: 네?
11: 정말 비린내 100% 완전 정복.
10: 네.
11: 완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10: 오.
11: 그쵸?
10: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11: 네, 주재료를 제가 보면은요, 여기 이리가 있고요.
10: 네.
11: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 이리와 알의 비린맛을 잡을 쌀뜨물과 대파가 있고요.
10: 네.
11: 그 다음에 그 탕 안에 들어가는 거, 두부.
10: 네.
11: 무, 양파, 쑥갓이 있고요. 뭐 네. 대파, 홍고추 있습니다.
10: 자, 그리고 선생님 또 얼큰한 맛을 살려줄 네. 양념 재료는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11: 아, 일단은 천연 조미료만 있으면 육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10: 네.
11: 그리고 고추장, 된장, 그리고 간맞춤은 새우젓으로 아마 오늘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 네, 선생님이

0: 그다음에 요게 지금 2인데요. 2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넓은 바트에다가 이렇게 네. 놓으세요.
1: 근데 선생님, 네. 저는 알은 알고 있는데 네. 1위가 뭔지.
0: 아, 1위요? 예. 이 1위는 요거는 생선의 정소예요, 정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대부분 요 1위를 곤이로 알고 계시는데요. 예? 아니고 요게 1위예요. 네.
1: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동을 해야 되는지.
0: 요건요, 해동은 아주 쉽습니다. 예.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지금 대파 잎이 있죠? 예? 제가 대파 잎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잡내를 없애거나 향을 없앨 때 네. 많이 내잖아요.
1: 맞아요.
0: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뚝뚝.
1: 아무래도 생선에 있는 재료다 보니까
0: 네, 잡내와 비린내가 있겠죠. 예? 그리고 요거 청주예요.
1: 청주요?
0: 청주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1: 자, 청주는 확실히 또 비린내에 강한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해산물이니까 예. 해물이잖아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약간 넣어야 살균도 되고 이게 네. 맛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1: 네.
0: 그리고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제가 잘 이용하는 쌀뜨물인데요.
1: 네네.
0: 쌀뜨물이 그냥 찬물 쌀뜨물이 아니고요. 예. 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쌀뜨물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50도 정도의 물에서 해동을 시키잖아요.
1: 예.
0: 그럼 훨씬 더 신선하게 해동이 잘 되거든요.
1: 몇 분 정도 할까요?
0: 요거는 보통 이렇게 너무 많이 꽝꽝 얼려 있다. 그럼 예. 40분 이상, 1시간 정도 되고요.
1: 예.
0: 아니 나는 약간 해동이 약간만 하면 된다. 이러면은 한 30분, 20분에 30분 정도 하시면 예. 아주 정확하게 해동이 됩니다.
1: 해동할 때 뭐 때에 따라서 찬물과 네. 그다음에 미지근한 그쵸. 물이 다르겠네요.
0: 그렇죠.
1: 다르네요.
0: 되도록이면 해동을 할 때는 네. 미지근한 물, 약간 따끈하다 할 정도의 미지근한 예? 물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분 정도
0: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저희가 조금 선생님께 미리 해주셨는데
0: 네.
1: 이런 식으로
0: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해동이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1: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탕 한번 만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1: 어떤 거요?
0: 바로 천연조미료는 저 앞에 있습니다.
1: 자, 천연조미료 재료 이거예요?
0: 네. 너무 쉽죠?
1: 예.
0: 바로 북어가 있고요.
1: 예.
0: 요 북어포인데요. 요 북어포 살찜만 쪽쪽쪽 찢어서 준비하시고요.
1: 네.
0: 요 무말랭이입니다. 이 무말랭이는 작년 겨울에 만들었던 무말랭이랑 굉장히 달죠.
1: 네.
0: 그래서 쪽쪽쪽 찢은 이 북어포와 무말랭이를 한번 더금을 합니다.
1: 네.
0: 더금이라는 건 뭐냐면 약한 불 후라이팬에서 한 1분 정도 볶아내시는 거예요.
1: 예.
0: 그러고 나서 분쇄기에 곱게 갈아요.
1: 예.
0: 갈아서 합했어요.
1: 이거 두 개 합친 게?
0: 네, 합친 게 요거예요.
1: 천연조미료.
0: 네. 근데 요거는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그냥 내가 국물 요리 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아주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 정말 향도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0: 네.
1: 해서 선생님의 요리 비결은 천연조미료입니다.
0: 네.
1: 예.
0: 자, 그랬으면 예. 이 천연조미료와 함께
1: 예.
0: 바로 이 알탕의 비법인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1: 그럴까요?
0: 네. 자, 볼 하나 주시고요.
1: 네.
0: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1: 그럴까요?
0: 네. 자, 양념장인데요.
1: 네.
0: 요거 먼저 들어갑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1: 연겨자요.
0: 오, 연겨자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하는데, 알탕에 연겨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0: 알탕이요. 밋밋한 매운맛은 싫어해요.
1: 맞아요.
0: 왜냐면 톡 쏘는 매운맛이 있어야 좋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겨자 하나 넣고요.
1: 네.
0: 보통 이제 우리가 겨자를, 이제, 김이 오르는 뚜껑 있는 솥뚜껑에다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1: 예.
0: 근데 그렇게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예. 튜브로 있는 겨자 구입하셔서 예. 하시면 되는데
1: 예.
0: 요거는 이렇게 잘 푸는 게 또 묘미예요.
1: 맞아요.
0: 네.
1: 잘 풀지 않으면
0: 엉기죠.
1: 덩어리져 있으면
0: 자,
1: 먹었을
0: 요거
1: 때.
0: 진간장.
1: 네.
0: 그다음에 국간장
1: 예.
0: 넣고 요거를 잘 풀어요.
1: 진간장, 국간장 반반 섞으시네요.
0: 네. 그래야지 진간장은 풍미를 주고
1: 네.
0: 국간장은 감칠맛을 주잖아요.
1: 네.
0: 그렇게 두 개 섞어야 알탕이 훨씬 더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1: 맞아요.
0: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될게 있어요.
1: 예, 어떤 거죠?
0: 뭐냐 하면 요겁니다. 다진 마늘에다가요.
1: 네.
0: 다진 마늘이 들어갈 때 짝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해산물에. 알탕 같은 해산물에. 바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넣었던 양념장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생강즙 넣어주시고요.
1: 생강은 약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여기 지금 맛술 또는 청주예요.
1: 네.
0: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장.
1: 네. 또 얼큰하게 또.
0: 네. 그리고 된장.

0: 고추장 대단히 섞으시네요.
1: 네, 그래야지만 깊은 맛도 우러나고 굉장히, 아, 뭐랄까요, 담백한 국물 맛이 굉장히 깊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또 여기 들어갑니다. 약간 칼칼하고 매콤하면 좋잖아요.
0: 그럼요.
1: 약간 고운 고춧가루 넣으시면 훨씬
0: 네.
1: 더 좋아요.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0: 들어가는 양념만 봐도 얼마나 맛있을지, 국물이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이
1: 그쵸?
0: 들어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서 요거를, 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0: 네, 잘 풀어주는 게 좋겠죠?
1: 네. 그리고 양념장은 숙성시키면 훨씬 더
0: 네.
1: 맛있으니까 미리 전날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0: 숙성시키면.
1: 자,
0: 네.
1: 여기까지만 준비가 되고, 새우젓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제 그러면
0: 네.
1: 끓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0: 그럼 알탕을 맛있게 한번
1: 네,
0: 끓여볼까요?
1: 끓여볼까요? 네. 자, 이제 냄비에다가요.
0: 예.
1: 이게 지금
0: 예.
1: 쌀뜨물이거든요. 제가, 국물 요리에는 무조건 쌀뜨물을 쓰지만,
0: 맞아요.
1: 특히 이렇게 알탕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쌀뜨물 필수입니다.
0: 정말 선생님 덕분에 일주일이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1: 그랬어요?
0: 항상 이제 밑국물 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1: 네.
0: 오늘은 간단하게
1: 네,
0: 쌀뜨물을
1: 맞아요.
0: 준비했기 때문에 잘
1: 그리고
0: 돌아갑니다.
1: 이 쌀뜨물에다가 천연 맛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그쵸? 넣으세요.
0: 아까 준비하셨죠?
1: 네. 일단 쌀뜨물 먼저 넣을게요.
0: 네.
1: 내가 막 광희 씨한테 넣으세요. 막 그래.
0: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요리
1: 네.
0: 비결을 많이 배웠어요, 이번 주에.
1: 네. 자, 이렇게 쌀뜨물 넣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천연 맛가루
0: 예.
1: 넣어주세요. 그러면 황태국물, 묵국물이 되겠죠.
0: 그쵸.
1: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무 썰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왜
0: 예.
1: 이걸 먼저 넣냐면 무가 딱딱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무 먼저 넣어요.
0: 물을 먼저.
1: 네. 무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0: 단단한 재료부터 넣을게요.
1: 그리고 양파의 단맛이 나니까 단맛 나라고 양파까지 넣을게요.
0: 선생님 그러셨죠?
1: 네.
0: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서 먹는 재료는 끓기 전에
1: 그쵸.
0: 넣는다고.
1: 맞아요.
0: 그래야 맛있는 맛이
1: 네.
0: 우러나와서.
1: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저희가 뚜껑 덮고 한 2, 3분가량 센 불에서 끓을게요.
0: 네.
1: 제가 아까 천연 맛가루 있었죠?
0: 맞아요.
1: 그걸로 무하고 지금 양파 넣고 향이 우러나죠? 국물
0: 감칠맛 나는
1: 맛이
0: 향이. 예.
1: 깊어요. 그쵸?
0: 맞아요.
1: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0: 예?
1: 아까 우리가 준비해놨던 양념장을 먼저 풀어요.
0: 아, 바로요?
1: 네. 먼저 풀어요,
0: 예.
1: 양념장을. 이렇게 양념을 먼저 풀잖아요.
0: 예?
1: 맛이 깊어져요.
0: 그럴 것 같네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맛있는 무도
1: 네.
0: 마지막에 이제 먹을 때 양념 잘 배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1: 그쵸.
0: 선생님.
1: 네. 자, 이렇게 양념이 끓고 있으면 우리가
0: 네.
1: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은요.
0: 네.
1: 아까 이리하고 알을 쌀뜨물하고 청주하고 대파에다가
0: 예.
1: 미지근한 쌀뜨물에다가 담가놓고 해감시켰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해동이 됐잖아요.
0: 네.
1: 그걸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0: 저희가 좀 받쳐놨어요,
1: 네.
0: 미리. 한번 넣어볼게요. 양념장 넣고 바로
1: 네,
0: 넣을게요.
1: 바로 넣습니다. 1위부터
0: 예.
1: 이렇게.
0: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1: 그쵸,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또 이렇게 1위하고 알 같은 경우는
0: 예.
1: 추가해서도 또 많이
0: 맞아요,
1: 잡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렇게.
0: 오늘 원하시는 만큼, 집에서 만들 때는 원하시는 만큼.
1: 네, 듬뿍
0: 예.
1: 잡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이리와 알을 넣으면 이 양념장이 흠씬 잘 배이도록 한번 끓여주세요. 보통 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지금 맛있게 끓고 있어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1: 정말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그쵸?
0: 그리고 색깔도 진해졌고.
1: 그쵸? 자, 그랬으면
0: 네.
1: 이제 여기에다가 넣을 게 있어요.
0: 자.
1: 바로 고추, 대파
0: 네.
1: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쑥갓은 맨 마지막에 넣지만 쑥갓의 줄기 부분을 이렇게 좀 준비해 놨잖아요. 이것도
0: 맞아요.
1: 먼저 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넣으셔야 돼요. 바로
0: 두부요.
1: 두부.
0: 맛있는 맛이 잘 배게끔 이제부터.
1: 네, 이렇게 넣어 주세요.
0: 두부도 먹는 재미가 있어요,
1: 아유,
0: 선생님.
1: 그럼요.
0: 예.
1: 요거 건져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물이나 이런 것들은 소금으로 간 맞추잖아요.
0: 예.
1: 저는 알탕은 이렇게 새우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래야 훨씬
0: 와.
1: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새우젓 건질을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새우젓에서 올라오는 감칠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0: 맛이 배가 될것 같은데요,
1: 그쵸?
0: 선생님.
1: 완전 배가 되죠. 그리고
0: 예.
1: 아까 우리 쑥갓 있었잖아요.
0: 네.
1: 쑥갓을 반만.
0: 반만.
1: 먼저 올려주세요. 반만. 왜냐하면 나중에 반은 그릇에 담았을 때 올릴 거예요. 이렇게.
0: 확실히 쑥갓이 올라가야 그쵸. 이제 또 비주얼이.
1: 그쵸, 다르죠. 자, 이제 불 끕니다.
0: 쑥갓 올라오고 나서는.
1: 네, 불 끄고. 예. 이제 바로 저희가, 완성 그릇에 접시. 완성 접시에 좀 담아볼게요.
0: 볼까요?
1: 이렇게.
0: 아우, 아주 그냥 한 솥 가득 탕이 네. 완성이 됐어요.
1: 그쵸. 아주 맛있게 됐죠? 네. 자, 그랬으면 이걸 한번 좀 담아볼게요.
0: 자, 담으시고. 아, 아주 든든하네요, 선생님.
1: 일단, 무하고, 예. 두부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이 아래쪽에서 채소를 조금, 무가 어쩜 이렇게 달큰하게 잘 익었죠?
0: 선생님.
1: 와우.
0: 국자로 이게 퍼실 때. 네. 이 향이 확 올라왔거든요.
1: 그래요?
0: 국물이 진하면서. 또 감칠맛이 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주말이잖아요.
1: 네.
0: 가족도 이렇게 둘러 앉아서.
1: 맞아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예. 알탕 한 그릇 잡수고 나면. 피로도 풀리고.
0: 네. 예.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자세가 조금 예. 남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0: 아, 그럴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맛있는 쑥갓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거 아주 맛있게 잘 될 것 같아요. 보세요.
0: 그렇게만 했다 놓을까요?
1: 네. 네.
0: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알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알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릇에 알 1위를 깔고 대파잎, 청주, 소금, 미지근한 쌀뜨물을 부어 40분 정도 해동해줍니다.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쌀뜨물로 해동해야 알과 1위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연겨자, 진간장, 국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맛술,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쌀뜨물, 천연 조미료, 무, 양파를 넣어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양념을 넣어 끓이다가 1위, 알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어슷 썬 홍고추, 청양고추, 굵게 채 썬 대파, 쑥갓 줄기, 한입 크기로 썬 두부를 넣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새우젓을 넣어 풀고 쑥갓 절반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쑥갓을 올리면 알탕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요리하기 귀찮은데 네. 맛있는 반찬이 또 먹고 싶을 때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이 토마토 고추볶음이라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럼 재료 네. 한번 볼까요?
1: 네,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은요. 네.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0: 네.
1: 일단 방울토마토 준비가 돼 있고요.
0: 네.
1: 꽈리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끝이에요.
0: 아, 근데 방울토마토와 네. 꽈리고추의 조합이 네. 신선한데요. 양념 재료가 지금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1: 네.
0: 근데 간장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1: 네.
0: 뭐가 없어요.
1: 요거는요. 양념이 정말 간편한 거예요.
0: 예.
1: 올리브 오일,
0: 예.
1: 들기름,
0: 예.
1: 소금하고 통후추만 있으면 됩니다.
0: 세상에
1: 그렇죠?
0: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다니. 자 그러면
1: 네.
0: 한번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1: 요거 그냥 만들어 볼까요?
0: 예?
1: 일단 꽈리고추는요 꼭지를 떼고
0: 예.
1: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를 떼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0: 네.
1: 꽈리고추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토마토는 이렇게 좀 짧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요거를 3등분 하시는 게 좋아요.
0: 길이를 좀 맞춰볼게요.
1: 네. 요렇게. 대신에 어슷어슷하게 3등분. 만약에 꽈리고추가 길지 않고 짧다.
0: 예.
1: 그러면 2등분만 하시면 돼요.
0: 저도 선생님이 네. 꽈리고추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0: 이 특유의 맛이
1: 그렇죠.
0: 너무 그리고 좋아요.
1: 그리고 꽈리고추가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꽈리고추 가지고 갖가지 요리 다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
0: 네.
1: 저는 특히 이 토마토하고 같이 하는 거를 선택한 이유가
0: 네.
1: 토마토의 식감과 꽈리고추의 식감이 아주 잘 어울려요.
0: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믿음이 가는데요. 많은
1: 네.
0: 분들이 꽈리고추 좋아하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토마토랑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1: 네.
0: 자, 계속해서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1: 자, 요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0: 맞아요.
1: 방울토마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 다 떼어내고
0: 예.
1: 뭘 하느냐 하면 방울토마토를 살짝 한번 데쳐낼 거예요.
0: 예.
1: 데쳐낼 건데 어떻게 데치느냐? 요 방울토마토는 데치기 굉장히 쉽잖아요.
0: 예?
1: 요거 칼집만 내세요, 이렇게.
0: 아, 십자로?
1: 네. 칼집 내주세요.
0: 아, 껍질을 벗기실 거예요?
1: 네네네.
0: 아,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방울토마토
1: 네.
0: 저희가 이제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거든요.
1: 그쵸?
0: 너무 급할 때는.
1: 네.
0: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 열을 가하면?
1: 네. 훨씬 더 영양소가 네.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0: 예?
1: 뭐냐 하면,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
0: 예.
1: 열을 가해서 볶거나 데치거나 해주면 흡수가 더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0: 야.
1: 자, 그랬으면 이렇게
0: 예?
1: 끓는 물에다가
0: 네.
1: 소금 한 꼬집 정도 넣고요.
0: 네.
1: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얼른 넣으세요.
0: 십자로 칼집을 내 방울토마토를 넣었어요.
1: 그리고 칼집이 살짝 벌어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껍질을 살짝 벗겨야 되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조금 껍질이 조금
0: 살짝
1: 벗겨지죠.
0: 벌어져요, 예.
1: 살짝 벌어지죠. 그럼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만 되면 되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얼른
0: 아마 제가 봤을 때 30초 안쪽일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30초 안쪽이에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얼른 찬물에다가 풍덩.
0: 찬물에 바로?
1: 찬물에 바로 풍덩 해주세요.
0: 네.
1: 자, 그리고 바로 껍질 벗기시면 돼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벗겨보겠습니다.
1: 이렇게.
0: 아, 근데
1: 네.
0: 확실히 이렇게
1: 네.
0: 한번 데쳐내니까
1: 네.
0: 껍질이 정말 잘 벗겨지네요.
1: 잘
0: 벗겨져요.
1: 그리고 이거 뭐 굳이 깔끔하게 안 벗기셔도 되는데
0: 아, 그럼요,
1: 그래도
0: 그럼요.
1: 이렇게 딱 벗겨서
0: 예.
1: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0: 자, 선생님 그렇게 해서 몇 개 벗겨놨어요?
1: 제가 이렇게 벗겨놨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토마토하고 요 꽈리고추하고
0: 예.
1: 볶기만 하면 끝이에요.
0: 자.
1: 근데 뭘 하느냐?
0: 예.
1: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0: 예?
1: 이게 지금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 아니고요. 퓨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냥 볶음용, 튀김용 쓸 수 있는 거.
0: 네?
1: 그래갖고 이게 발연점이 좀 높아요.
0: 네.
1: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들기름이에요.
0: 오늘은 올리브 오일이랑 들기름 섞으시네요.
1: 네.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볶음 요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불을 켜세요.
0: 이렇게 들기름을 활용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올리브 오일하고 들기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0: 예.
1: 그럼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껴지는 향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반찬하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0: 맞아요. 지금 그 좋은 향이 나고 있어요.
1: 자, 그랬으면
0: 자, 꽈리고추
1: 넣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토마토예요.
0: 자, 선생님 또 궁금한 게
1: 네.
0: 이 토마토도 들기름하고 어울릴까요?
1: 아, 잘 어울립니다. 제가 요거 가끔가다 제가 집에서 하는 반찬이거든요.
0: 예.
1: 요게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토마토하고 꽈리고추 요게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0: 엄청 쉽죠.
1: 근데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근사한 맛의 요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토마토 꽈리고추가요. 궁합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테이크,
0: 예.
1: 그다음에 돼지고기 맥젓구이도 괜찮고요.
0: 예.
1: 삼겹살구이 그냥 우리가 구웠을 때도 괜찮고요.
0: 아, 그리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1: 네.
0: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1: 그쵸?
0: 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
0: 예.
1: 이렇게 볶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여기 소금이거든요.
0: 예.
1: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익혀질 때 소금 간을 해야 이게 싱거워지지 않거든요. 특히
0: 그쵸?
1: 어느 쪽에

0: 요즘 네. 많은 분들이 물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염을 원하시거든요.
1: 맞아요. 저염을 원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다 됐어요.
0: 와, 지금 토마토에 약간 달큰한 네. 향하고 빠리꼬치의 매콤한
1: 향이 예. 좀 섞였잖아요.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따 네. 놓고 이제 여기다가 할 게 있어요.
0: 어떤 거요?
1: 바로 뭐냐 하면 담아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담아주세요.
0: 와,
1: 색감 너무 이쁘죠?
0: 예. 색감도 너무 좋고 뭔가 고기 요리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1: 이거 생선 요리 먹을 때도 아주 좋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아침에 간편하게 달걀 프라이 했잖아요. 예. 고기에다가 이거 같이 섞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아요.
0: 그러게요, 그러게요.
1: 네. 이거 조금 빨리 담으려니까 이렇게.
0: 일단 색감도 예쁘고 향도 좋고. 네. 아니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요리를.
1: 그렇죠. 굉장히 조화롭죠. 예.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이 정도만 먼저 좀 담을게요. 네. 됐으면 여기다 할 게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 하면요. 통후추 갈은 거거든요. 네. 갈은 것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뿌리세요.
0: 아, 마지막까지.
1: 네. 왜냐하면 후추는 같이 굽거나 하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0: 예. 이렇게 뿌려서 잡수시는 게 좋아요.
1: 야.
0: 이렇게 이게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예.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1: 자, 이렇게 기분까지 좋아지는 토마토 고추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토마토 고추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떼어낸 뒤 3등분으로 엇을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낸 뒤 10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방울토마토를 넣어 살짝 데치고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팬에 퓨어 올리브 오일, 들기름을 두른 뒤 꽈리고추, 방울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퓨어 올리브 오일에 들기름을 섞으면 볶을 때 재료가 잘 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간 통후추를 뿌리면 토마토 고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빅마마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칼칼한 고등어 김치찌개부터 감칠맛 대왕 북어전까지 인기 폭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시 깔끔한 파스텔톤, 안전한 실리콘 재질, 오븐,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요리를 쉽고 빠르게.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4: 뼈를 갈아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5: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4: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6: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을 보세요.
14: 구멍이 운동하는 것처럼.
17: 살을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8: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17: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9: Purity of that first note is absolutely stunning. So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0: It's something new.
1: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중부 여행 출발합니다.
2: 저 진짜 원시 시대에 돌아간 것 같아요.
1: 개미 집이 이게 안에 있는데.
3: 헬로.

0: 중부의 특별한 문화를 느끼고 싶으면 사실 고원지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 다양한 식생을 가진 거대한 산림지역. 원시의 자연이 숨쉬는 중부고원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2: 아마존 밀림 같아요.
3: 아이, 너무 뜨거워. 好了，那个山坡过的都还蛮，都还蛮还蓝，有毛蓝的，这个天呢。
1: 소수민족의생생한문화유산은고원의독특한정체성이됩니다거친야생의삶도기꺼이살아내는사람들을만나러중부고원으로갑니다베트남중부서쪽산악지역에위치한고원지대그중심당락고원에는커피와코끼리마을로유명한당락성이있는데요이곳에서여정을시작합니다5개의성이전체국토면적의약 16% 를차지하는중부고원지대각각독특한문화와생활방식으로여러소수민족들이삶을꾸려가는터전입니다풍족하진않아도순수한매력이넘치는곳이죠베트남커피의최대생산지이자기후가온난의벼농사를짓기에도좋은

0: 강락으로 갑니다.
1: 이 베트남에는 58개의 성이 있는데요. 이 성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합니다. 이 당락성은 베트남인들에게 농업의 중심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600m 기후와 적절한 이 토양의 환경이 이 농업짓기에 최고이기 때문이죠.
0: 당락 인구의 30%는 소수민족인데요. 중부고원에서 가장 오래된 소수민족 중 하나가 바로 에데족입니다.
2: 지금 에데족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길이 점점 이렇게 험난해지는 게 뭔가 또 재밌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0: 날씨가 덥지 않고 선선한데요. 맑은 하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와, 앞에 풍경이 대박입니다, 대박. 하노이는 지금 날씨가 거의 유럽의 영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우중충하고 구름이 거의 한 1년에 300일 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뭉게뭉게 정말 그 맑은 날씨에만 볼 수 있는 이 구름들이 일상처럼 펼쳐지니까 기분이 너무 맑아지고 좀 시원합니다. 약간.
0: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에데족 토박이 미우입니다. 전통 가옥을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2: 와, 집이 생각보다 현대적으로 바닥도 이렇게 돼 이석바닥처럼 깔끔하게 돼 있어서 완전 상상과는 다른데요, 느낌이.
0: 가족들을 소개해 준다는데 다 부엌에 계시더라고요. 손님에게 차를 먼저 대접하는 게 에데족 문화랍니다. 에데족은 모계 중심으로 여성 중 큰 어른이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요. 집 초대도 할머니가 허락해 가능했습니다. 이 집은 미우의 할머니가 지으셨다는데 부엌만 옛날식입니다. 현대식 집 옆에 덧대어진 전통식 부엌. 전통도 지키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전통 음식을 해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개미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3: 여기 이게 지금 개미집이 이게 안에 있는데 와 지금
0: 나무개미의 일종인 노란개미는 애벌레가 생산한 실로 잎을 굴려 나무에 둥지를 튼답니다.
3: 개미집이 여기 지금 있는데, 오,
4: 잘 나와.

0: 아니 kéo bên nhẹ cho cho em lồng cái
1: tổ. Okay, okay.
2: 개미가 공격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0: 이 둘이 나와라. 네, đúng rồi.
1: 우와.
0: 우와. 봐 야.
1: 응.
0: 응. 응. 아. 좀 mình chơi thế này để mà để nó sọc là nó bay vào cắn mình á.
3: Còn nhiều lắm, còn hai tổ đầu kia đấy kìa.
1: Cái bi gì ở cái chỗ ấy thế?
0: Hơi đau.
1: Ồ, 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하죠? 저 여기 사람인 줄 알아봐요. 잠깐만.
0: 냥냥. 오늘 걔네 너는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0: 우와 우와 우와. 아이 너무.
3: 우와. 하이 또래.
0: Mình cứ cột chắc này là để không bị cắn.
2: 아직도 남았대요.
0: Anh đập cầm hai đầu, anh cầm hai đầu, anh cầm hai đầu.
1: Cầm cái gì? Cầm cái gì?
0: Em đi. Ở từ.
1: Ừ. Ừ. Ừ. Đi ra đi, đi ra đi.
0: Ở từ.
2: 급기야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1: 나가요, 여러분. 살아돌아왔습니다. 얘 물고 있어요. 찍어주세요. 와, 이거 지금 얘가 무는데 살짝 아프긴 한데 참만 하거든요. 근데 얘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얘. 여러분, 이제 개미랑 벌써 친해졌어요. 지금. 와.
2: 미우도 이렇게까지 물린 적이 처음이랍니다.
4: 이 물리면은 그냥 따갑대요. 독성은 전혀 없어서 괜찮은데. 약간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0: 아, mùi nó hơi nồng. Em anh muốn ngửi thì ngửi để biết cảm nhận cái mùi là.
4: À, mùi?
0: Mùi.
4: Ơi, mùi gì nhỉ? 씁쓸한데 짭짤한 좀 희한한 냄새. 냄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향채 같은 냄새는 아니고 이게 개미집 냄새라고 하는데 아마 늘 뭔 아이디어 저법이 항상 해라. 1 lần một tuần như thế thì cái gì nhỉ?
0: Cái món này là không phải là phổ biến. Chỉ khi nào mà có dịp đặc biệt là có dịp đấy thì người ta sẽ ăn. Tại vì ăn cái này không thường xuyên nhưng mà ghé ở Đắk Lắk ấy, nếu mà để nói đặc sản là bọn em sẽ kể có cái món này. Thôi bây giờ mình về mình làm luôn.
4: À, ok ok nha.
2: 어떤 개미 요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채취한 개미를 씻어야 하는데요.
0: Đây này anh này, em nói này, đây là trứng nó này. Đấy. Đấy cái trứng nó là như này. Nhưng giờ nó lại bắt đầu kiểu như là trứng ra ấy.
1: Xong rồi
0: em với anh vớt ra vừa bóp bóp cho kiểu như cho nó chết luôn á.
1: Ừ.
2: 나뭇잎과 개미집, 벌레 등을 제거하고 개미와 개미알만 추려 다시 한번 물로 세척해 줍니다.
0: Bây giờ là rửa sạch rồi, bây giờ đi rang lại thôi.
1: Cái trứng thì có thể ăn được à?
0: Trứng ăn được, trứng ăn béo lắm. Trứng ăn béo lắm.
2: 재료 손질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갑니다.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처음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익혀야 한답니다.
1: 자, 혹시 là chín rồi thì có thể nhận ra như thế nào?
5: Nó hơi vàng vàng, ý là nó
6: vàng vàng. Vàng vàng. Vàng
5: khô khô.
6: Nó khô nước là
5: nó khô nước thì
6: là chưa chưa được
5: đấy. Cái này thì chưa này, chưa kia.
7: Có lẽ là đặt được rồi.
5: Kẹo thì nó mà đang
2: King 개미는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파파야와 같이 빻아서 새콤하게 먹으면 별미라는데요. 주저하다가 혼났습니다.
1: 파파야 맛보다는 지금 여기 베트남 고추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맛이 너무 강렬해서 아우 진짜 맵긴 매운데 근데 개미 맛이 별로 많이 안 느껴져서 되게 맛있습니다. 맛은 맛있는데 좀 맵긴 맵네요. 딱
2: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먹었던 게 전해져 내려와 지금은 문화가 됐답니다. 파파야의 아삭함과 매운맛이 강해서 개미 맛은 잘 안 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와 비슷한 에데족의 전통 음식이랍니다. 익힌 개미도 반찬으로 먹는데요.
8: 샐러드를 먹었을 때는 그냥 샐러드 매운맛 때문에 매콤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맵다 보다 오히려 신맛이 엄청 강하네요. 신데 김맛은 또 샐러드처럼 엄청 맵습니다. 이게 진짜.
2: 개미가 원래 먹으면 신맛이 난다는데요. 에데족이 특히 좋아하는 게 신맛이랍니다. 잊지 못할 야생의 톡 쏘는 맛을 봤습니다. 야생의 고원 맛을 뒤로하고 당락의 젖줄을 찾아갑니다. 당락은 커피 외에도 벼와 옥수수, 콩 등 농사를 짓는데요.
9: 와, 이곳이 그 600m에 위치한 호수네요.
2: 중부고원에서 가장 큰 천연 담수호입니다. 건기에도 거의 마르지 않아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쓰고 물고기도 잡는 삶의 터전이죠. 해가 질 무렵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발견했습니다.
10: 자자 좋아. 이게 밖가니나 이게 람테나와?
11: 아.
10: 잡 수 있냐? 이거 웬 리냐 테나와? 웬 리냐?
11: 웬 사롱 빙
10: 빙나?
11: 빙냐 뿌이.
10: 아 뿌이야. 아.
2: 자동차 배터리에 금속 막대를 부착하고 물속에 낚싯대를 넣어 기절시킨 뒤 물고기를 잡는 독특한 낚시법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잡는다는데요. 정말 잡힐지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때 휘어오르는 물고기. 바로 뜰채로 건져내는데요. 낚시 성공입니다.
8: 이게 그 로피라고 하는 생선인데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특산물로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고 하네요.
2: 요즘은 주로 양식을 하고 자연산을 찾기 힘들다는데 잡혔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잡으니까 계속 잡히는데요.
12: 바로 잡으셨어요.
8: 우와.
2: 호랑나비. 고기에만 신경을 팔고 있다가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저씨는 딱 봐도 베테랑 느낌. 사실 당락의 닭은 무농족의 물이나 호수를 뜻하는 단어로 무농족과 당락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무농족인 아저씨는 원래 벼농사를 짓는데 일을 끝내고 매일 한두 시간씩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물이 오래 걸려서 이 방식으로 바꿨다네요.
8: 뒤에 코끼리 있어요, 코끼리. 잠깐만, 지금 코끼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2: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0: 가는데 안방처럼 자세가 편안합니다.
1: 코끼리를 그냥 애완동물처럼 타고 다니는데요?
0: 근데 저만 신기한가 봐요.
1: 미사와?
0: 문홍족은 코끼리를 길들이는 전통으로도 유명한데요. 코끼리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모습은 중부고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호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아저씨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홍족의 전통 가옥 롱하우스인데요. 대가족이 모여 살기 위해 고안한 형태로 가족 수에 비례해 집의 길이가 달라진답니다. 통으로 뚫려서 바람도 잘 통한대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답니다. 문홍족도 모계 중심 사회인데요. 두 딸이 결혼해 사위들이 들어왔고 아이들까지 생겨 가족이 늘었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르죠.
2: 베트남의 특히 소수민족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여러 세대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모여 사는 풍습이 있는데 여기 딱 보니 벌써 아내분 또 딸이 있는데 딸의 자녀까지 같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복스럽고 다복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0: 소수민족들의 롱하우스가 점점 사라지고 개별 집들이 늘고 있다는데 대가족으로 같이 사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롱하우스에서 같이 살면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한 지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답니다. 아저씨가 힘들게 농사일을 하고도 매일 고기를 잡는 이유 바로 가족입니다.
2: 소수민족의 문화까지 오늘 몸소 경험할 수 있어서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오늘은
0: 문홍족과의 훈훈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고원의 또 다른 맛을 찾아 잘라이로 갑니다. 잘라이는 베트남에서 땅 면적이 두 번째로 큰 성입니다. 호수와 폭포 그리고 원시림을 간직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미네랄이 풍부한 현무암 땅과 온화한 기후로 인해 베트남 내 대표 후추 생산지로도 꼽힙니다.
2: 사실 베트남이 세계 후추 시장의 6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1위인데요. 이 총 6개의 성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중 이곳 잘라이 성도 후추를 많이 생산하는 성 중 하나예요.
0: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요.
1: 엠자행아.
0: 각종 요리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후추는 예전부터 주요 무역 상품이었는데요. 종종 실물 화폐로도 사용돼 검은 금이라 불렸답니다.
3: Có khác nhau thế nào á?
4: Thì cái đây là nó những đây quả đây là đã chín nè. Ở đây là chín nè, đây là chưa chín. À. Hái những cái quả đây là chín về mình làm tiêu chín. À, ở Việt Nam là đang làm gọi là tiêu chất lượng cao là tiêu chín. À. Đó đây là hái những cái này. Còn cái này là chưa chín mình không có hái. Mình để lại.
3: Ồ, 제가 생각했던 후추 모양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Màu xanh như này thì chưa chín mà làm thế nào nhỉ?
4: À, màu xanh này thì mình về mình không có lấy nó. Mình chỉ lấy hạt đỏ để mình làm thôi. Đây, bây giờ mình đó mình ăn những cái quả này.
3: Ăn à?
4: Nó ngọt lắm.
3: Ngọt á?
0: 달다는 말을 믿고 먹었는데요.
4: Cái vỏ này ngọt. Cay á? Ở trong là cay, ở ngoài là ngọt.
3: 이 씨앗을 딱 씹는데 와 매운맛이 지금 확 와요. Ăn thừa được không?
4: Anh ăn chứ, anh vẫn ăn bình thường. Nhưng mà cái đây là mình ăn bình thường. Ăn bỏ. Tiêu á và cay. Không là nó chịu không nổi đâu.
3: Cay lắm. 매울 줄 알고 물을 준비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Cay lắm.
3: Anh ơi, anh mời ông qua.
4: Rồi,
3: anh mời ông qua.
4: Cay lắm, đúng không?
3: Bắt tay cô ý nghĩa là gì nhá?
4: Chào.
3: Bắt tay á? Chào á?
4: Tiếp tục.
5: Kéo đây.
3: No.
4: Đây.
3: Được.
4: Đó, rồi. Hai cái chín rồi. Đó, kéo đây. Đây.
3: Chỉ thu màu đỏ á?
4: Thu màu đỏ chín rồi.
3: Thu màu đỏ á?
4: Ok. Rồi, đúng rồi. Chín đỏ bỏ vô. Đấy.
3: Rồi, 되게 쉬운데요? 이거 뭔가 근데 높은 곳에 있어 살짝 무섭긴 한데.
0: 뭔가에 홀린 것처럼 따라니까 열심히 땄습니다.
3: 점점 có nhiều lắm.
4: Vâng.
3: Một ngày thì khoảng làm việc bao lâu nhỉ?
6: 8 tiếng hay là 7 tiếng?
3: 8 tiếng 7 tiếng? Bắt đầu làm việc này lý do là gì nhỉ? Chị ơi, lý do tại sao chị bắt đầu làm việc này đó?
6: Do mình để kiếm tiền.
0: 잘라이의 후추 재배 면적은 약 145제곱킬로미터. 베트남을 대표하는 대규모 농업기업들도 있는데요. 후추 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꽤 됩니다.
3: 후빌랑?
6: 맞아.
3: 빌랑도와?
6: 맞아.
3: 에이, 건말. 저 지금 힘들어 보인다고 자꾸 놀려요. 저 그렇게 힘 안 든대. 근데 땀이 많이 나요. 햇빛이 너무 세서.
6: 정말 너무 허하다니요.
3: 아, 찐모 허이토이. 니 배워사소이.
6: 야, 거기 안 내놔.
3: 힘들어 보인다고. 힘들어 보인다고 그만하라고. 아, 라이야. 오케이.
6: 아, 너.
3: Được, chắc chắn được.
0: 후추 재배는 높은 습도와 풍부한 일조량이 중요한데요. 잘라이가 열대 기후인데다 토양의 질까지 좋아 잘 자란답니다.
3: 계속 따다 보니까 재밌는데요?
0: 많이 딴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3: 이거 약간 아저씨에게 당한 것 같아요.
0: 제가 원래 게으름 안 피우고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서 정말 열심히 땄습니다.
3: 앵이!
0: 촬영 생각 안 하고 따기만 했더니 이 정도입니다.
3: 야, 오케이. 끝! 드디어
0: 드디어 끝났어요. 예스.
4: 예차.
0: 아, 거과. 이거 하루 8시간

0: 못 하겠어요. 8시간은 아니에요, 정말.
1: 근데 아직 일이 안 끝났습니다. 딴 후추를 차에 실어야 하는데 아까부터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이거였나 봅니다. 유쾌한 아줌마들과 함께해서 힘들었던 것도 싹 날아갔습니다. 수고했다고 손 아저씨가 식사 대접을 하겠답니다. 말리지 않은 생후추입니다. 생후추는 보존성의 문제로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데요. 근데 좀 많이 넣습니다.
2: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저도 알았어요.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돈을 여기 집을 크게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1: 아저씨의 부자 철학 얘기를 듣다 보니 국물이 다 끓었습니다. 러우라고 우리의 전골이나 탕처럼 고기나 해산물, 채소를 듬뿍 넣어서 익힌 후 건져 먹는 건데요. 맑은 국물에 들어간 후추 맛이 알싸하고 음식 맛을 돋게 해준답니다. 제가 또 속았습니다.
0: 후추는 맵살이야. 와, 정신 확.
1: 일을 하고 나서인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후추도 달더라고요.
0: 와, 맛있어.
1: 잊지 못할 고원의 매운맛을 뒤로하고 이번엔 산속 깊숙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갑니다.
3: 여기는 꼰찌랑 자연보호구역인데요. K50 폭포를 가려면 여기서 가이드와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험해서 혼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래요.
1: 네 개의 성에 매우 넓게 걸쳐 있는 울창한 원시림 꼰찌랑 자연보호구역. 그 한가운데 숲의 요정이라 불리는 K50 폭포가 있습니다. 색다른 캠핑 장소로 뜨고 있어서 그곳에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할 가이드입니다. 가는 내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4: 이런 숨 나오는 영화 속에 지금 온 것 같아요.

0: 경치에 빠져 있느라 몰랐는데 코어가 맨발이에요.
1: 컴디자인이야.
2: 아, 이제 형 밥이 đất trong đây rồi.
1: 이제
2: đi bộ thôi.
1: 어디 có đâu không ấy?
2: Không, không đâu, chân đi quen rồi mà.
1: Đi quen hả?
2: 아.
0: 맨발이 이 원시의 숲과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충분히 가능한 트레킹 코스. 걷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잠시만. 왜 이제 뭐 빨라 rồi chứ? Đến đây.
3: Dạ. 2 tiếng. 3 con dốc, 4 con dốc 2 tiếng rồi.
1: 2 tiếng? Thì còn bao lâu?
3: Còn bao nhiêu ta? Chắc cỡ hơn 4 cây.
1: 4 cây.
3: 4 cây.
1: 4 cây.
3: Hơn 4 cây nữa hả?
1: Thì thật cảm ơn mình được có đẹp không nhỉ?
3: Tuyệt vời.
1: Tuyệt vời à? Chị đến từ nào, thành phố nào nhỉ?
3: Thành phố Sài Gòn.
1: Thành phố Sài Gòn á? Sài Gòn nhiều lắm. Người Sài Gòn thường đến đây nhiều á?
3: Dạ.
1: Thì nơi này có nổi tiếng?
3: Dạ, Sài Gòn hết nè.
1: Tất cả lắm?
3: Dạ.
1: Hôn lên.
4: Hôn nhờ. Anh nhớ chưa? Anh nhớ chưa?
1: Anh nhớ chưa? Anh nhớ
4: chưa? Anh nhớ
1: chưa? Anh nhớ
4: chưa? Anh nhớ chưa?
1: Chào
4: anh.
0: 다녀온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냥 보고 걷기만 하는데 힐링이 되는 기분. 근데 좀 멀어요. 딱 지칠 때쯤 시냇물이 나타나 고민 안 하고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5: 가까이서 보니까 물이 진짜 맑아요. 와, 베트남에서 이렇게 맑은 물 처음 봐요.
0: 손만 씻으려고 했는데 물을 먹습니다.
1: 해 나와요?
4: 말?
1: 말?
4: 오케이.
5: 오, 오, 그냥 사 먹는 물 맛인데요?
1: 튼튼라, 튼튼라, 우리 쭉갈피 랜드에 그거 우는 거면
4: 우면?
1: 아, 우면? 아,
4: 건물에 있는 건물에
0: 원시의 자연이라 가능한 일, 시원하게 저도 더위를 식혔습니다. 잠깐의 힐링 타임. 속까지 시원해져 다시 걸을만 합니다.
5: 아직까지 보이는 건 전혀 안 보이는데 소리만 가까워지고 있어요. 와, 점점 저를 기대하게 합니다. 지금 이 소리가 지금.
0: 물소리에 누가 등을 미는 것도 아닌데 걸음이 빨라집니다.

0: 땀이 너무 흘러가지고 이 시원한 물을 보니까 수영을 안 하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빼어난 폭포를 보며 수영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2: 오, 맞다.
3: 와, 맞다. 와! 와, 물이 엄청 시원해요.
1: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기분.
3: 이게 수영이 진짜 필수. 오시면 무조건 수영을 해봐야 돼. 이게 피로 날리기에 딱 최고예요. 최고. 완전. 와.
1: 이곳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케이오시 폭포엔 식당이나 가게가 없는데요. 그래서 가이드가 1박 2일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옵니다. 부어와 친구들은 이 근처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소수민족 바나족인데요. 바나족의 전통 음식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잠깐 쉬고 나왔는데 이렇게 거한 식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0: 아니 뭐야, 내 까무랑이 기억해?
1: 꾸어와 친구들은 여기에서 가이드 일을 한 지 3년이 됐다는데요. 내가 좋은 건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 K-50 폭포에 대한 이들의 애정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0: 여기가 오늘 제가 잘 텐트입니다. 야, 이게 벌레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은 위치 텐트가 있어서 오늘 정말 꿀잠 잘 것 같아요.
4: 야, 이렇게 보면 안에 매트리스도 꽤 푹신푹신하게 깔려 있고 침낭으로 보이는 게 하나가 딱 구비가 돼 있고 또 여기 이불도 있어서 사실 별로 날씨도 오늘 별로 춥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되게 아담하게 딱 혼자 쓰기 좋은 텐트네요.
1: 구름이 맑게 개고 날씨가 좋으면 밤하늘의 별을 보기에도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0: 산 속에 찾아온 아침은 뭔가 차분하고 신비롭습니다. 확실히 산속이라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1: 오, 이제 괜찮다. 괜찮아요.
0: 아침 일정이 있다고 깨워서 일어났는데요. 씻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2: 여기 케어시 폭포는 가이드가 따로 세면장이 없다고 해요.

0: 그래서 여기서 세수하고 양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아침부터 또 수영을 합니다.
2: 와, 잠이 확 깨요.
1: 아침 해를 바라보며 양치까지 제대로 원시 체험입니다.
0: 진짜 원시 시대에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 이 K-50 폭포의 자연이 아니면은 다른 데서는 진짜 할수 없는 신선한 경험이에요, 완전.
1: 가이드가 준비한 아침 일정은 폭포 위 탐험인데요. 아래에서 들었던 폭포의 굉음 소리와 달리 폭포 위 세상은 한가롭습니다. 위에서 폭포를 내려다보는 게또 환상적이라는데요.
0: 와, 이제 여기 폭포 위는 처음 봐요.
1: 새로움이 가득했던 베트남 중부 여행. 원시의 자연과 순수함이 그립다면 지금 떠나도 좋습니다.

0: 나옵니다. A place where I could
1: finally let you know. 성경을 도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매년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3: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2: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4: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5: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4: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6: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7: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4: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8: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9: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상담 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돼.

0: 간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6: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노후 준비란 모으고 쓰고 불리고다. 많은 분들이 불리고에만 지금 거의 모든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먼저 모으셔야 불릴 수 있고요.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돈 관리의 근육을 장착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학 입시에서도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졸업 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취업과 연계되는 반도체 계약 학과가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주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의학 계열과 함께 고민하던 학생들 가운데 아예 반도체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입시 설명회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등 기업 연계 계약학과 입시 설명회 현장입니다. 기업 취업과 연계된다는 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꼽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요즘에 좀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취업이 바로 학교 입학과 동시에 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3: 반도체 학과가 뜨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이런 삼성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1: 대학과 기업들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과 장학금은 물론 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 해외 연수 등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4: 삼성전자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학생들은 전 교육 과정 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소정의 장학금들이 또 다양한 장학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계 반도체 계약학과의 교과 전형 지원자 평균 등급은 1.25등급 수준.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고려대와 한양대 등의 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 경쟁률이 30대 1을 기록했고,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의 삼성전자 연계 계약학과도 18대 1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의학 계열과 계약학과를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처음부터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에 집중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요즘에는 그냥 딱 반도체에만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확실히 이제 입결도 오를 것 같고 예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긴 할것 같아요.
1: 입시 전문가들은 2027학년도 입시에서도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취업 조건이나 최근 산업 전망만 보고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적성과 진로를 함께 따져 다양한 전공까지 선택지를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키오스크 주문부터 QR코드, AI 활용까지 일상 곳곳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문해력의 의미도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 더욱 넓어지고 있죠. 성인 문해교육 지원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달라진 문해교육 정책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네, 전시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어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6: 네, 안녕하세요.
0: 어제부터 이틀
6: 반갑습니다.
0: 동안 열리고 있죠?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 전시회.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6: 네, 우리가 문해 교육을 국가가 중심이 돼서 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글을 모르는 400만 분의 국민 중에서 약한 200만 정도가 교육을 마쳤는데요. 이제는 문해가 한글뿐만 아니라 AI 문해, 또 디지털 문해의 세상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의식주도 AI가 없으면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 각 시도가 합쳐서 AI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 함께 더 발전시켜보자는 뜻으로 이걸 열었는데요. 정말 이 호응이 대단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0: 네, 호응이 굉장히 뜨겁군요. 자, 그런 만큼 이번 전시회, 키오스크 주문이라든가 AI 활용, 또 금융사기 예방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읽고 쓰는 교육을 넘어서 문해교육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6: 네,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도 사실은 이 교육의 충돌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이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이라서 타깃이 될수 있는 이런 부분도 디지털 교육이 충분히 되면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보다 폭넓게 우리 전체가 약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합쳐서 이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게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대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체 성인의 3.3%가 기초 문해력이 낮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성인은 무려 47.2%에 달하는데요. AI 시대에 이런 격차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6: 예,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2천만을 넘어가는 그 국민들의 문해력에 따라오라고 교육하기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목소리로, 말로, 지문으로 우리가 예금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기를 이제는 보급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AI의 어떤 중요성, 또 활용도, 이 질문하기, 또 거기다 윤리라든가 이런 쪽도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부가 아마 적극 지원해서 전 국민에게 이런 교육을 시군구나 학교 또는 모든 학습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0: 네, 결국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교육이 찾아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일상으로 들어오는 만큼 누구도 이런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시속 40에서 50km로 완화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운영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고 방호 울타리와 무인 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하며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과 경찰 심의, 현장 점검도 거쳐야 합니다. 경찰은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등록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외국인 아동은 국내에서 태어나고도 법적으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른바 그림자 아동으로 남아왔습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내 외국인의 관계 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회가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8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만 흔히들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죠. 만약 60살에 은퇴한다면 최소 20년에서 40년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하는데, 자, 노후 준비하면 어떻게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이걸 흔히들 말하지만요, 목돈보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50대부터는 적극적인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스스로를 머니 트레이너 이렇게 부르시면서 많은 분들의 돈 습관을 바꿔주고 계신 우리나라 대표 머니 트레이너를 초대했습니다.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5: 네, 반갑습니다. 네.

0: 머니 네. 트레이너 할 때 트레이너가 네. 헬스 트레이너 그겁니까?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돈 관리에 있어서도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이제 돈 관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어떤 지식과 경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돈 관리는 반복의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훈련의 영역이지 네.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나 운동이나 저축이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반복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반복하지를 못하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돈 관리의 기술을 가르쳐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힘들지만 훈련하면서 몸에 익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0: 근육도 꾸준히 계속해야 유지가 되지.
1: 그렇죠.
0: 한 두 달만 안 해도 쑥 빠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0: 그러니까요.
1: 과거에는 절제를 잘하고 절약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좀 해이해지다 보면은 또다시 옛날의 과소비로 돌아가는 그렇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죠.
0: 네.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뭐 한 3, 40년 노후 생활 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OECD 최고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뭐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신용유의자가 9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용유의자의 90만 명 중에서 40대 이상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2030들도 이 신용유의자가 25만 명을 돌파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유냐.

0: 이제 사실 2030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뭔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돈 관리의 습관, 이런 경우가 많고.
1: 과소비 이런 거.
0: 그렇죠. 40대, 50대 이후는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상 최악 수준이거든요.
1: 예.
0: 지금 우리가 K자형 성장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뭐 반도체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연간 폐업이 100만 명을 지금 돌파할 정도로
1: 맞아요.
0: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 그리고 과거에는 폐업한 것보다 창업이 더 많았는데
0: 맞아요.
1: 요새는 반대예요.
0: 창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러니까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퇴직을 할 시기고 자영업자들도 이제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시장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안전망이랄까? 이런 뭐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1: OECD 국가 중에서는 매우
0: 매우
1: 늦죠.
0: 늦은 편이고
1: 그렇죠.
0: 인식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냥 뭐 퇴직하시고 뭐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아, 이렇게 뭐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 3.5.
0: 83.5. 이제 앞으로 지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더 늘어날 거란
1: 당연한
0: 말이에요.
1: 얘기죠.
0: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될 상황이 생겼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SNS의 발달이라든지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1: 예.
0: 현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아, 이 정도는 체면으로 보여줘야 되고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한마디로 이제 퇴직해서 월급은 끊어졌는데 연금은 뭐 보잘것없고
0: 맞아요.
1: 그다음 뭐 딱히 모아놓은 재산 별로 없고 뭐 있으면 집한 채인데 뭐 그거마저 없는 분들도 많고
0: 맞습니다.
1: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소득은 없지만 써야 할 돈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수입이 뒷받그저 그걸 써야 할 돈만큼 챙겨주는 요소가 없으면 빈곤
0: 맞아요.
1: 아닙니까?
0: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집한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나마 집한채 있는 게 어디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그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듣기로는 보도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70%가 금융자산에 부동산이 나머지라고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은 반대거든요. 심하게
1: 그렇죠.
0: 얘기하면 기성세대는 오히려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1: 부동산.
0: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동화가 좀 어렵죠. 물론 뭐 최근에 주택연금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연금이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막해진 현금 흐름을 사실은 창출하는 데는 대단히
1: 네.
0: 불리해진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자, 시작하면서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께서 목돈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라고
0: 맞습니다.
1: 강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0: 네네네.
1: 그럼 이제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 생활비를 어떤 현금 흐름으로 메꿔야 하느냐.
0: 네네.
1: 한마디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1: 노후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0: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노후 생활, 노후 준비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야, 얼마 정도 있으면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을까? 그게 자꾸 금액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자산이 빠르게 성장했던 관성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10억 있어? 15억 있어? 이제 은퇴해도 돼? 이런 이야기보다는 한 달에 내가 완전 은퇴를 하고 나서 진짜 얼마의 생활비가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노후 생활비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
1: 그래, 좋아요, 좋아요.
0: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라는 거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게 내가 지금 퇴직하려고 하는 시기는 10년 후예요. 그럼 그때는 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생활비도 올라가 있을 거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지, 미래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1: 예.
0: 일단 여러분들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말은 그냥 지금 돈으로 얼마 쓰느냐.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1: 현재
0: 거예요.
1: 생활비.
0: 현재 생활비.
1: 예.
0: 자, 먼저 순생활비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생활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순생활비가 뭐야? 그러니까 순수한 생활비.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 안에는 불순물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 불순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완전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생활비가 지금 우리 생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 뭐죠? 예를 들면?
0: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완전 퇴직하기 전까지 대출은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노후에는 대출 이자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완전 퇴직할 때쯤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독립을 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가 또 안 들어가겠죠.
1: 이자, 그다음 교육비.
0: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은 보시면서 어, 야, 희망적이다.
1: 그렇죠.
0: 자녀 교육비도 안 들어가고 대출 이자도 안 들어가면 우리 지금 있는 생활비에서 순생활비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1: 뭐 그냥 먹는 거 쓴 그런 거죠.
0: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안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은 굉장히 넓은 사회관계 비용이 들어가요. 경조사도 다 챙기고 또 생일 기념일도 챙기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만나는 분들도 많죠. 우리가 톡 같은 데 보면 막 1,000명씩 있는 분들도 있고 모임을 뭐 10개를 나간다 네, 그러고 네. 그런데 나중에 완전 퇴직을 하면 그 정도로 넓은 사회관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예, 그런 것도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이자 빼고 자녀 교육비 빼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비용을 한 50% 정도를 빼십시오. 그러면 순생활비는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1: 예.
0: 아, 이게 얼마 안 들어가겠구나.
1: 예.
0: 자, 그런데 노후 생활비는 그 순생활비에서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1: 왜요?
0: 지금 우리는 쓰고 있는 생활비가 언제 쓰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내가 완전 퇴직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갑니까? 안 갑니까?
1: 안 가죠.
0: 안 가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여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비가 나도 모르게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1: 돈 쓸 시간이 없어요.
0: 돈 쓸 시간이 없죠.
1: 예.
0: 회사에서 물론 뭐 모바일 쇼핑으로 물건을 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매여 있는 동안 나는 소비가 비자발적으로 억제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비를 뜯어보면 뭐 쌀값, 반찬값보다는 사실은 여가의 문화, 레저 비용이나 활동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 근무 2일 휴식 시스템에서 쓰던 생활비를 7일 여가 생활 휴식 시스템에다가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 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가 현재 가치로 미래에 퇴직한 시점에도 필요하다.
1: 거의 그 정도다.
0: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막 교육비 쓰고 그래서 막 한 500만 원 이상은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더라도 노후에는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시려면 지금 정도 생활비는 아마 현재 가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1: 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서 지금 가격으로 대략 부부가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0: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24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필요하다. 부부 같은 경우는 19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요즘 너무 양극화된 사회에 이 평균이라는 게 좀 약간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실제 민간 어떤 모 은행에서 발표된 소위 말하는 그 2인 가구가 노후 생활비를 하는데 가장 적정한 생활비는 350만 원이다라는
1: 350.
0: 이야기가 있거든요.
1: 어.
0: 사실 이게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5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노후에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1: 예,
0: 생각을
1: 예.
0: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1: 알겠습니다.
0: 이 정도 금액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0: 그러니까 부부가 한 350, 그 이상이 이제 필요한데 퇴직해서 월급은 없고
1: 네.
0: 연금은 뭐 해보니까 뭐 거기에 못 미치고 그럼 이제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1: 이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그러면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게 재테크를 하시려고 그래요. 네. 노후 준비라는 것은 이 재테크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국한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종류가 몇 가지냐.
0: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노후 생활비. 그럼 노후 생활비가 아, 이 정도 들겠구나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자, 그 금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0: 당연하죠.
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가치로 금액을 표시해 줍니다.
0: 난 얼마 받을
1: 그렇죠.
0: 거다.
1: 그렇죠. 예를 들면 거기에 150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10년 후에 퇴직을 하더라도 150을 준다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50을 준다.
0: 알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생활비에서 그 150을 빼시면 돼요.
0: 그러니까요.
1: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최근 같은 경우는 다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0: 퇴직연금.
1: 자, 퇴직연금은 어디서 조회해 볼 수 있느냐. 물론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의 인트라넷이나 또는 인사팀에 메일을 보내서 뭐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받아보실 수는 있는데 또 인사팀에 또 메일 보내면 또 퇴직하는 줄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네.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털에 들어가시면 내연금 통합 포털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 근속연수 남아있는 기간과 대략 그 급여를 입력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예상 퇴직연금 금액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금액을 또 빼시면 돼요.
0: 두 번째가 퇴직연금.
1: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노후생활비에서 국민연금 빼고 퇴직연금 뺐어요. 야, 근데도
0: 부족해.
1: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뭐 예를 들면 뭐 배당주에서 받는 배당 금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오피스텔을 어디서 사놨는데 뭐 임대료를 받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을 했는데 개인연금 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있다든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 저기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빼고 나니까 나머지는 없는데 근데 없는데 부족 금액이 굉장히 크면은 와, 이게
0: 절망하죠.
1: 절망이 되죠. 그러니까 절망이 뭐 예를 들면 내가 퇴직 기간이 앞으로 한 10년 넘게 남았는데 뭐 부족분이 있다면 아, 지금부터 조금 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후년에 내가 퇴직인데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밖에 없고 그걸 받아도 내가 필요한 노후 생활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집.
1: 그러니까 주택이죠.
0: 그럼 주택연금을 하면 되죠.
1: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택, 내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보니까 퇴직할 때쯤 되면은 뭐 집값이 비싸든 싸든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럼 그동안에는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을 못했었잖아요.
0: 못했죠.
1: 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을 팔지 않더라도 내가 다운사이징을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거의 다운사이징이죠.
0: 더 좁은 평수로 내지는
1: 그렇죠.
0: 뭐 서울 외곽으로
1: 맞습니다.
0: 이렇게.
1: 교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노후는 내가 살던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내가 지내던 동네, 내가 주거하는 곳이 편하긴 하죠.
0: 예.
1: 그런데 마음을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좀 유연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도심에 집을 갖고 있다 또는 아니 뭐 중요 입지에 집을 갖고 있다면 굳이 꼭 거기서 내가 노후를 보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정부 치고 살면 또 다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외곽이나 조금 상대적 하위 입지로 이사를 가시면 내 집에 월세를 주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월세를 내면 그 월세 차액만큼이 현금 흐름이 될
0: 그렇죠.
1: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개정을 해서 보증료도 낮추고 그다음에 연금액도 3.1%를 상향시키면서 굉장히 지금 주택연금이 좋아졌거든요.
0: 또 대상 주택 범위도 넓혔죠.
1: 범위도 넓혀지고. 예.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만 55세 이상이면은 배우자나 나나 한 명만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민간 은행에서도 이 영모기지론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2억 원이 공시가격이 넘는 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생각보다 사실 연금액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3억 정도 되는 주택이다. 그럼 많은 분들이 3억 되는 주택이 어딨냐 이렇게
0: 지방에는
1: 굉장히 많거든요.
0: 넓혔죠.
1: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되는 집을 60세가 아닌 70세에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한다 그러면 89만 원 정도 연금액이 나옵니다.
0: 그게 죽을 때까지죠?
1: 죽을 때까지
0: 그렇죠?
1: 나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6억 같은 경우는 179만 원.
0: 예, 예.
1: 그리고 12억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 사실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둘러보면 다 12억 정도 되는 집인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세 연금 개시를 한다 그러면 340만 원까지.
0: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산의 개념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네.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이 좀 인기가 근데
0: 이제
1: 없는
0: 그거는
1: 이유.
0: 더 주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1: 맞아요.
0: 그러는 건데.
1: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정확한 게 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주택연금이 인기가 없나 봤더니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내 집에서 벽돌을 한 장씩 빼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좀 기분이 좀 예.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 눈치를
0: 그러니까요.
1: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참 웃픈 얘기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대봉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에 주택금융공사라고 써 있었답니다. 딸이 그걸 보더니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날부터 좀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이 집은 놔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말이 집을 준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벌써 이렇게 집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의 숫자를 좀 늘리는 데
0: 일반 목표를
1: 집중을
0: 줘야
1: 해야 된다.
0: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혹시 있다면 개인연금이나 뭐 배당금 이런 거,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주택연금.
1: 주택연금.
0: 또 그때 퇴직했으니까 일주일 내내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용돈벌이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건 중요하죠.
1: 가장 중요합니다.
0: 그죠?
1: 이게 사실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보다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당신은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아실현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생계형 경제활동인가? 자아실현 경제활동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나는 생계형 경제활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참 잘 모르겠다. 일요일 날 저녁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컨디션이 너무 좋다. 내일 또 월요일 날부터 나가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일할 생각에 막 가슴이 벅차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퇴직을 1차로 하고 나서 70세까지 그 시기를 저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은퇴를 했다, 퇴직을 했다 그러면 막 축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퇴직을 했다, 은퇴를 했다 그러면 막 축하하는 분위기보다는 아, 그래?
0: 걱정해 주죠.
1: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 축하를 해 주나 봤더니 은퇴를 외국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이제부터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거를 은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라는 그 자체가 뭐 누군가는 표현을 리타이어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소득이 많이 줄

0: 들더라도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딱 퇴직을 하면 야, 나 이제 진짜 일은 너무나 지긋지긋하니까 정말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까지 일해라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을 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제 그 30몇 년을 직장 생활하시고 퇴직하셨는데 얼마 내일 놓으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1: 지겹다고 그러죠.
0: 아이러니하게도 출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그렇게 일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출근하고 싶다? 이게 이해가 되냐?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3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3대 고민이 뭐냐? 돈, 건강, 외로움이래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를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50대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돈, 건강, 외로움이 왜 걱정이지? 돈 있지? 지금 건강 있지? 외로움? 나 지금 모임을 10개 나간다. 이런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1: 한꺼번에
0: 근데
1: 다가오죠.
0: 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게 놀랍게도 워킹이에요.
1: 일하는 거죠.
0: 그죠? 그래서
1: 돈도 벌죠.
0: 우리,
1: 건강도 챙기죠.
0: 맞아요.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에이, 과연 그럴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60부터 70까지 워킹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워킹의 형태를 바꾸고 워킹의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1: 일주일에
0: 얘기를
1: 한
0: 하잖아요.
1: 이틀 정도.
0: 맞아요. 그러니까 5일 근무, 2일 휴식 시스템에서 3일 근무, 4일 휴식 시스템.
1: 예.
0: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퇴직이 한 10년은 넘게 나왔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1: 준비해야 그 3일 일자리가
0: 맞습니다.
1: 생기죠.
0: 맞아요. 지금 퇴직이 10년, 5년 남으셨다면,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신 이제 돈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물론
1: 적게
0: 적게
1: 벌죠.
0: 벌죠. 제가 그 EBS 다큐 프라임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그 이금희 아나운서와 함께 백세 부자라는 프로그램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백세 부자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그 부부가 출연을 하셨는데 이 부부가 70세가
1: 어떤
0: 넘으셨거든요.
1: 거야?
0: 근데 직업이 뭐냐면 트롯 가수예요.
1: 하하하.
0: 근데 부부가 트롯 가수인데 어디서 활동을 하냐? 노인 복지관이나 실버 케어 센터 같은 데서 노래
1: 예.
0: 교실을 하고 근데 이분들이 방송을 보면은 표정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
1: 그분들은 근데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0: 노래
1: 재능이 있구나.
0: 당연히 노래를 잘하시니까 가수를 하셨겠지만
1: 예.
0: 트롯 가수로 얼마를 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부부가 월 400.
1: 와.
0: 그래서 괜찮은데 그랬는데 의상값이 250이래. 아 그러면은 뭐 사실 그 실제로 한 150밖에 소득이 없는 거잖아.
1: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그걸 왜 150 벌려고 왜 둘이 그러고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너무 이분들의 전직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수학 교사예요. 교편을 35년간 잡으시고.
1: 네.
0: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체면이 이거 품위가 있지. 어떻게 퇴직하시고 트롯 가수를
1: 그런 게
0: 하십니까?
1: 어디 있습니까?
0: 근데 퇴직 5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많은 분들이 물론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만들고 60부터 70까지는 여러분들의 세컨드 라이프의 세컨드 잡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
1: 맞습니다.
0: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1: 꼭 70이 아니라 그 이상도
0: 아,
1: 가는
0: 그럼요.
1: 그런 거죠.
0: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70, 60 되기 전에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행운일 수 있다.
1: 자, 이제 한 50쯤 되면 은퇴가 한 10년 남았다 치고, 말씀하신 현금 흐름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0: 맞아요.
1: 현금 흐름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라,
0: 고민해야
1: 지금부터.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노후 준비하는데 꼭 유의해야 할또 다섯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강조하셨거든요. 그 리스크는 뭡니까?
0: 지금 우리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초점도 물론
1: 예.
0: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우리가 선배님들의 사례라든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요걸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리스크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말이죠. 여러분도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창업의 리스크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1: 덜컥 치킨집 차렸다가
0: 아유, 맞아요.

0: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러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가까운 친인척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은 내가 그래도 좀 믿을 만하지 않나? 생판 모르는 사람 남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것이 투자의 유혹이죠.
1: 그렇죠.
0: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그 국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빅투 기업 중에 한개 기업은 거의 700%, 한개 기업은 거의 1300%까지 1년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이때 만약에 어떤 퇴직금을 가지고 아, 앞으로 이 돈으로 어떻게 내 노후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1: 유혹이죠.
0: 유혹이 될 수밖에 없죠. 야,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저렇게 돈을 버는 걸 본다.
1: 하지만 주식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서 포모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실상 이제 우리가 삼성
1: 포모, 나만 빠지고 있구나.
0: 맞아요.
1: 이런 두려움.
0: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요번에는 이제 코스피였지만 불과 한 2, 3년 전에는 코인 시장,
1: 코인,
0: 코인에서
1: 또 금,
0: 금융사기,
1: 금.
0: 금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면서
1: 알겠습니다.
0: 투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퇴직금을 날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1: 다섯 가지 리스크 중에 창업, 포모.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0: 세 번째는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50대, 60대 이제 노후쯤 되면은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 병원비,
0: 아, 그렇습니다.
1: 건강 관리.
0: 건강 관리. 그래서 우리가 50대에 뭐 사실 근육 1kg이 뭐 경제적 가치로 뭐 수천만 원이다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건강이 깨지게 되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 돈도 또 직업도 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노후 준비 그러면 재테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 그러면 일단은 건강이다.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는
1: 운동.
0: 내가 땀을 좀 흘리면서 할수 있는 운동을 50대부터는 꼭 하셔야 된다.
1: 몸테크네요,
0: 몸
1: 몸테크.
0: 테크입니다, 이게. 진짜
1: 세
0: 이게
1: 번째가 건강. 네
0: 건강.
1: 번째는요?
0: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리스크입니다.
1: 뭐예요?
0: 정말로 가까운 곳에 있는 배우자 리스크죠.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2024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황혼 이혼의 비율이 24%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1: 이혼하면 또 돈도 무지하게 들죠.
0: 여기서 말하는 황혼 이혼이라는 게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이 이혼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 한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한 10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잘 지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게 5억, 5억이 되는 거예요.
1: 알겠어요,
0: 예.
1: 알겠어요.
0: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배우자와 노후의 관계가 굉장히 화목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가치다.
1: 자산 가치도 있다.
0: 자산 가치가 있는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노후 대비로 운동해라. 그리고 부부 관계도 좋아야 한다. 또 건강은 혼자만 해쳐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해칠 수
0: 맞습니다.
1: 있으니까
0: 예.
1: 50대부터는 손잡고 운동하러 다니면
0: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1: 되겠네요.
0: 번째 리스크가 여러분들도 이제 직감을 하셨겠지만 자녀 리스크입니다.
1: 독립시켰는 줄 알았는데 또 돈이
0: 맞아요.
1: 들어가죠.
0: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캥거루족이 좀 문제인데 캥거루족이라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경제활동은 하든 안 하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1: 네.
0: 경제적 탯줄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최근에 좀 웃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했는데 전업자녀다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 근데 그건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0: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1: 네.
0: 노후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녀와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선긋기를 하셔야 된다.
1: 그럼 물론입니다.
0: 이 부분을 조금 청소년기부터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1: 그
0: 않을까.
1: 선긋기라는 것을 자녀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교육을
0: 맞습니다.
1: 꾸준히 시켜야 되는 거죠.
0: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더 많이 하셔야 되고 설사 해 주시더라도

0: 해줄 수 없다, 안 해준다고 했다가 해줘야 되는 거지.
1: 알겠습니다.
0: 처음부터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녀 문제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 자, 그 노후 생활비, 그것을 위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꼭 경계해야 할한 5가지. 마지막은 이제 소비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소비를 위한 10계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0: 네네네.
1: 뭡니까?
0: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과소비, 이 정도는 과소비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생활 속에 배어 있는 사실 과소비가 있거든요.
1: 뭡니까? 대표적인
0: 자,
1: 게.
0: 그래서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순위로 얘기하면 10위부터 1위까지 있다라고 해요. 10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0위는 매번 점심 외식을 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직장인들이, 저희 사무실도 여사원들은 지금 도시락을 싸우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상황이 되면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데, 요즘 점심값이 굉장히
1: 많이
0: 비싸거든요.
1: 올랐죠?
0: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모든 점심 식사를 외식을 하는 습관은 좀 피하는 게
1: 고치자.
0: 좋겠다.
1: 두 번째는.
0: 자, 9위는, 바로 기본요금 택시입니다.
1: 그게 뭐예요? 아, 짧은 거리?
0: 네. 택시를
1: 아.
0: 우리가 필요할 땐 타긴 타야 되는데, 기본 요금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800원인데, 이게 1.3km 이내에서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1.3km면 날 좋은 날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인데, 자꾸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돈 관리의 태도가 무너질 수
1: 금방
0: 있다.
1: 이해됩니다.
0: 예, 8위는, 바로 커피입니다.
1: 커피.
0: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딱 출근하는 게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막두 잔, 세잔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1: 예,
0: 분들이 있거든요.
1: 좋아요.
0: 예, 그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1: 7위.
0: 7위는 너무 과도한 이벤트 자금입니다.
1: 이벤트.
0: 기념일이나 생일 챙기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땐 소득의 한3% 정도로 예산을 만들어 쓰는 게 어떨까?
1: 소득의 3%.
0: 예, 그 정도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1: 예.
0: 드리고요. 이제
1: 6위.
0: 6위. 예, 6위는 바로 신상 옷을 계절마다 사는 습관입니다.
1: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0: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한민국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옷장문을 딱 열면 옷을 쫙 보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 입을 옷이 없네.
0: 입을 옷이 없다. 아마 우리 교수님도 집에서 가끔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최근에 샀던 옷만 자꾸 입어서 그렇거든요. 4년, 5년에 샀던 옷을 꺼내서 입어보면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상 옷은 경년제로 사자.
1: 경년.
0: 그래서 지금 10위부터 6위까지 5가지를 만들어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거예요.
1: 좀 무거운 걸로
0: 자, 무거운
1: 갑시다.
0: 거 이제 한번 가면 5위가 있습니다. 5위는 뭐냐면 문화 레저 비용을 소득의 10% 이상 쓰지 말자입니다. 문화 레저
1: 10%.
0: 비용, 그럼 우리 교수님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문화 레저 비용.
1: 뭐 영화 보는
0: 그렇죠.
1: 거, 또뭐 전시회 같은 거 그런
0: 전시회
1: 거
0: 보는
1: 하는
0: 거,
1: 거.
0: 공연,
1: 뭐 그런
0: 관람,
1: 거죠.
0: 뭐. 예. 기성세대는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2030들한테 문화 레저 비용 하면은 PT, 요가, 필라테스 이거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당연히 공연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 성형 뭐 여성분들은 네일 아트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10%를 넘어가서는 조금 곤란하다.
1: 성형까지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지네요.
0: 예, 요까지가
1: 그게 5위.
0: 5위. 자, 4위는 말이죠. 4위는 식생활비인데 식생활비는 내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에서 30%가 식생활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 그렇게 안 넘을 것
0: 예,
1: 같은데.
0: 안 넘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장 봐서 요리하고 이렇게 먹는 비용으로 따지면 당연히 안 넘는데 외식 배달이 들어가면은
1: 그렇죠.
0: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뭐장 봐서 우리 요리해 먹는 거 말고 외식이라든지 배달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1: 알겠습니다.
0: 정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3위는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1: 죽어.
0: 주거 비용은
1: 어마어마하죠.
0: 이 주거 비용이 내집 마련이 안된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 같은 금액인데 이게 소득의 15%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가 15%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집 마련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자, 2위는 이제 딱두개 남았는데 이건 좀 굵직한 겁니다. 2위는 여행 비용인데요. 여행 비용인데 자기 연소득의 5%를 넘는 여행 비용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1: 이건 문화 레저와 또 별도고요.

0: 여행입니다. 여행인데 여행은 그 제가 연소득이 5%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의 한 60%. 그러면 내가 월 소득이 한 4, 500이다 그러면 한 300만 원.
1: 300만 원.
0: 요 정도 안에서 여행을 가셔야지
1: 알겠습니다.
0: 그거보다 더 하면 안 된다.
1: 1등은?
0: 대망의 1위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게
1: 그럴 줄 알았어요.
0: 본인 소득의 월 소득이죠? 6배 이상 되는 차를 타면은 곤란하다.
1: 연봉의 6배
0: 아니,
1: 이상.
0: 월 소득.
1: 월 소득?
0: 월 소득의 6배 이상.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500만
1: 500만 원, 뭐
0: 원이다.
1: 3천만 원 이상.
0: 3천만 원 정도 이내의 차를 타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 단계가 아니라 거의 두 단계 이상을 높게 타시는 분들이 너무
1: 좋습니다.
0: 많다라는 거죠.
1: 자,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를 쓴다면서요.
0: 네, 저는
1: 왜 그렇습니까?
0: 심지어 법인 카드도 체크카드입니다.
1: 왜 그렇습니까?
0: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서두에 교수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머니 트레이너, 이돈 관리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육도 안 쓰면은 이게 큰
1: 빠지죠.
0: 손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늘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는 말이죠. 사실은 초단기 대출입니다.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1: 결제가 다음 달
0: 다음 달에
1: 되니까.
0: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우리가 돈 관리를 할때 있어서 돈을 쓰고 나중에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1: 근데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통장에서
0: 맞습니다.
1: 나가죠.
0: 체크카드를 써보면 어떤 점이 좋냐면 돈을 딱 쓰면 통장에 잔고가 확 줍니다.
1: 그러니까.
0: 눈으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돈 쓰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늘려도 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느낌이 와요.
1: 그렇군요.
0: 근데 신용카드는 쓰고 그냥 몰라. 그냥 다음 달에 대충 그 정도 나오겠지 뭐 이렇게
1: 그러면
0: 생각하는 거예요.
1: 과소비가 될 가능성이 커지죠.
0: 맞습니다.
1: 또 하나 소득공제율도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면서요?
0: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도 2배 이상
1: 오,
0: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도는 있지만
1: 네.
0: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써보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용카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돈 관리가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한번 체크카드를 써보셔라.
1: 예.
0: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나에게 노후 준비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0: 나에게 노후 준비란 모으고 쓰고 불리고다. 이렇게
1: 모으고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쓰고 불리고.
0: 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불리고에만 지금 거의 모든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1: 먼저 모아야
0: 그렇죠.
1: 불리죠.
0: 그런데 먼저 모으셔야 불릴 수 있고요. 먼저 모아야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란 얘기 옛말이 있잖아요.
1: 예.
0: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시면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근육을, 돈 관리의 근육을 장착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다.
1: 소비 10계명을 지켜야 모을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모으고 일단 좀쓴 후에 불리는 방법도
0: 맞습니다.
1: 그 다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고.
0: 맞습니다.
1: 네. 오늘 50대부터 시작해야 할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 만드는 법, 또 경계해야 할 5가지 소비 10계명. 이것만 딸딸딸 외워서 실천하면
0: 예.
1: 근육이 생기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 근육을 유지시키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네.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노후 준비는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 배우자도 챙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손잡고 운동하러 다니기, 이게 노후 준비랍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9: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0: 다시 한번 가보시죠.
1: 배짱아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지.
2: 아이고.
0: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러. 백합.
2: 여름 고양식으로는 체리입니다.
3: 아주 그냥 튀겨줘요.

아, 약간 무릉도원?

E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 앤 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5: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0: At night, when all the world's asleep, the questions run so deep. For such a simple man, please tell me what we've learned. You know, I know it sounds absurd. Please tell me who I am, who I am, who I am. Supertramp.
1: C 포트 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4: 진단비도요?
2: 되고요.
4: 입원 첫날부터?
2: 되죠.
6: 간병비까지
7: 모두 된다고요?
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을 시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4: 진단비도요?
2: 되고요.
4: 입원 첫날부터?
2: 되죠.
6: 간병비까지
7: 모두 된다고요?
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0: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3: 8월 마지막 주에 혹시 시간 돼?
4: 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3: 같이 EBS 국제 다큐 영화제 야외 상영 보러 가자.
4: 오, 야외 상영? 어디서 하는데?
3: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27일부터 29일까지 밤 9시에 무료로 상영한대.
4: 그때쯤이면 선선해져서 영화 보기 딱 좋겠다. 무슨 영화 하는지 한번 볼까?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 마을. 환경 문제에 록스피릿으로 맞서는 음악교사와 아이들의 감동 실화. 목요일,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한 살에서 다섯 살 사이 유년기 아이들 저마다의 우주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 금요일, 킨더가튼. 씨름의 성지 마산. 전국 대회를 제패한 형들은 졸업하고 그 영광을 이어가야 할 소년들의 모래, 땀, 눈물 범벅 성장 이야기. 토요일, 으라차차 씨름 소년단. 여름 밤하늘 아래 다큐멘터리 감상이라니 낭만 최고다 진짜.
5: 비야, 제발 오지 마라.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자, 저기요! 이름이 보석함! 보석 그리고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말랑물질팩 네이버.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모찌팩 네이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말랑물질팩 네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원합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원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달리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어,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0: 성도 야호!
5: The purity of that first note is absolutely stunning. So

0: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로로 코딩 커트 딱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로로로다 컴퓨터 선생님. 로로 코딩 커트 딱 미미월드.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들이쳐서 닭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오늘쯤 병아리가 태어날 예정인데 괜찮을까?
1: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닭도 알도 건강해 보여.
0: 그래? 아휴, 다행이다.
2: 안녕, 트래키.
3: 안녕하세요.
2: 진도 와 있었네.
3: 안녕하세요, 누나.
1: 안녕, 얘들아.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2: 오늘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들었거든. 부르니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3: 벌써 태어난 건 아니죠?
0: 아직이야.
2: 어?
0: 병아리가 나오려나 봐.
3: 구경해도 돼요?
0: 응.
3: 우와, 태어났다.
0: 귀엽다, 그치?
3: 네, 너무 귀여워요.

0: 구르니가 병아리에 아주 푹 빠졌는데.
1: 그러게.
2: 우와, 그게 정말이야?
3: 트레키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0: 그렇다니까. 다섯 마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4: 다섯 마리나?
1: 아주 기쁜 소식인데.
0: 응, 정말 축하할 일이야.
3: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보고 싶다.
0: 그럼 내일 다녀와. 잠깐 보는 건 괜찮을 거야.
3: 정말? 얘들아, 내일 다 같이 병아리 보러 갈래?
2: 좋아.
3: 야호, 신난다.
5: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잘 잤니? 기다려. 금방 맛있는 맘마 줄게.
1: 트레킹! 어?
5: 안녕, 얘들아. 병아리 보러 왔구나.
1: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5: 부탁? 무슨 부탁?
1: 그게 부르니가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될까?
5: 뭐? 그건 좀 곤란한데. 태어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돼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거든.
1: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부르니가 밤새 울면서 졸라대서 말이야.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5: 어쩌지?
3: 병아리! 부르니 병아리 키우고 싶어!
1: 또 운다!
3: 병아리!
5: 알았어, 울지 마!
3: 귀엽다! 안녕, 삐아가!
5: 부르니, 병아리는 항상 따뜻하게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상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고.
1: 너무 걱정 마. 잘 돌볼 거지?
3: 응! 이제 데려가도 돼요.
5: 그래.
3: 자, 간다. 후! 나도 간다. 후! 얘들아! 부릅니다. 이것 봐라.
6: 그게 뭐야?
3: 짜잔!
6: 우와, 병아리다!
3: 귀엽다.
7: 숨어버리는데?
3: 그래? 리아가 놀자.
7: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0: 우리 그냥 축구나 할래?
3: 그럴까? 부르니, 너도 축구할래?
7: 축구?
3: 알았어, 나도 축구할게.
6: 와이, 축구야!

0: 트래키!
1: 안녕 얘들아.
2: 안녕 트래키.
3: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주려고 들렀어.
4: 여기 병아리 선물도 가져왔지.
1: 고마워 얘들아.
3: 트래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5: 그러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1: 그게 아침에 말이야.
6: 뭐? 부르니가 트래키의 병아리를 데려갔다고?
5: 부르니가 울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대.
6: 그런데 트래키는 막상 병아리를 보내고 나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4: 왜 아니겠어.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부르니가 병아리를 잘 돌봐야 할 텐데.
7: 얍! 슈!
1: 드리자!
7: 부르니, 막아! 걱정 마! 슛! 으이!
4: 으아, 꼬리다!
7: 막을 수 있었는데.
8: 부르니!
9: 이제 집에 가자.
7: 응. 미아가, 우리 집에 가자. 병아리가 어디 갔지? 어떡하지?
10: 무슨 일이야?
7: 병아리가 없어졌어.
4: 뭐?
9: 병아리가 없어졌다고?
7: 어떡해.
9: 어떡하긴, 당장 찾아봐야지.
0: 집!
4: 어서와.
3: 우린 이제 마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어?
4: 없어. 오늘은 꽤 한가하네.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0: 병아리가 사라졌어.
1: 병아리? 설마 트레키 농장에서 데려간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0: 응.
2: 제가 뱀에게 주려고 병아리를 데려왔는데 병아리가 사라졌어요. 병아리 좀 찾아주세요.
3: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

0: 보니까 이곳저곳 다 찾아봤는데 근처엔 아무데도 없었어.
1: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2: 축구를 하기 전까지 저기 저 상자에 있었어요.
1: 그래? 어? 뚜껑이 열려있네?
3: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4: 어? 저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숲 쪽을 향하고 있어.
5: 그렇다면 병아리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0: 병아리가 숲속에 있다고?
2: 그럼 병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숲 쪽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 응, 꼭 좀 찾아주세요.
0: 부탁해 얘들아.
1: 걱정 마. 그럼 모두 서두르자. 응.

0: 어? 다람쥐였네.
1: 거미였잖아.
2: 엠버, 그쪽 상황은 어때?
0: 이쪽엔 아무 흔적이 없어.
2: 그래? 어? 여기 뭔가 있어. 개구리였잖아.
3: 혹시 저기 있는 건가?
1: 어디에도 병아리 흔적이 보이지 않아.
3: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0: 응, 더 늦어지면 병아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할 거야.
2: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자.
3: 응,
2: 그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3: 좋아.
2: 어? 여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3: 정말?
2: 여기서부터 저기 갈대 숲으로 향하고 있어.
1: 가보자.
3: 응.
1: 어? 저기 뭔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저기였잖아. 찾았다.
3: 뭐? 병아리를 찾았다고?
1: 응. 여기 있어.
0: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엄마 오리가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어.
2: 그랬구나. 고마워, 오리야.
3: 고마워.
4: 우리랑 있을 때 꼼짝도 안 하더니.
5: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
4: 응, 잘했어, 삐아가.
0: 구르니, 삐약이랑 인사는 잘했니?
5: 네.
6: 너 정말 삐약이 두고 가도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
4: 안 울어. 저래 키운 병아리 키우겠다고 떼써서 미안해요.
7: 괜찮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5: 네.
7: 얘들아, 너희들 병아리 밥 줘볼래?
3: 정말요?

0: 보여주세요. 안녕 얘들아.
1: 좋은 아침이야, 헨리.
0: 지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2: 글쎄.
3: 지하정비소로 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닐까?
0: 가보면 알겠지. 에? 어? 진은 빨리 오라더니 어딨는 거지? 그러게? 진, 우리 왔어.
4: 여기야.
0: 어? 어? 짜잔! 진의 만능 슈트를 소개합니다.
5: 만능 슈트?
2: 그게 뭔데?
0: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옷이란 말이지.
6: 우와, 뭔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
0: 실제로도 아주 멋진 기능이 있다고.
5: 정말?
0: 이 헬멧은 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작은 개미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이 부츠는 말이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장갑을 끼면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 수 있고 말이야.
1: 짐!
0: 잠깐! 아직 보여줄 게 더 있어. 바로바로 만능 슈트 최고의 기능, 하늘을 나는 기능! 어때? 엄청 멋지지?
1: 짐! 어서 내려와!
6: 위험해 보여!
0: 걱정 마! 무사히 내려갈 수 있...
2: 진, 그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어.
6: 응,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돼.
0: 괜찮아,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이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3: 아니, 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옷은 절대 입어선 안 될 것 같아.
6: 응, 내 생각도 그래.
0: 이런 고장쯤은 별거 아니라니까.
2: 진, 만능 슈트 얘긴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마을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거든. 더 보여줄 건 없는 거지?
6: 어...
2: 그럼 우린 다녀올게. 어. 나중에 봐.
1: 이따가 진.
0: 다녀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도 모르면서. 난 이 만능 슈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6: 아줌마, 그게 마지막 빨래예요.
7: 그래, 수고했다, 리프티.
8: 안녕하세요, 벨라 주머니. 안녕, 리프티.
9: 안녕, 폴리.
7: 어서 오렴.
8: 빨래를 널고 계셨군요.
7: 어,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지? 바람도 산들산들, 햇살도 포근하고.
8: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6: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8: 해안가 날씨는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 빨래는 미리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8: 별 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리프티.
6: 잘 가, 폴리.
7: 조심히 가렴. 햇살이 너무 좋은데.
6: 조금만 더 말렸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7: 그렇겠지?
6: 네.
0: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만능 슈트를 포기할 순 없어.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10: 수리가 끝났습니다.
0: 자, 어디 한번 입어볼까? 완벽해! 가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능 슈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는 게 좋겠어.
1: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빨래가 돌아간다!
0: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을까나?
6: 어? 저건 뭐지? 새가 나는 건가?
0: 이건 벨라 주머니 손수건이잖아?
6: 아줌마, 폴리 말대로 바람이 아주 심하네요.
7: 아, 정말 그렇구나. 어머, 내 빨래!
6: 빨래가 다 사라졌어요.
7: 이를 어쩜 좋아.
1: 바람이 엄청 불어.
7: 얘들아! 저기 널어.

0: 봤죠?
1: 봤고 말고요.
0: 바람에 몽땅 날아가 버렸는걸요.
2: 뭐라고?
3: 벨라 아주머니!
4: 우와, 진이 하늘을 났다.
3: 모두 안녕하세요.
2: 진! 깜짝 놀랐구나.
3: 아,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에요. 참, 이 손수건 벨라 아주머니 거 맞죠?
2: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3: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2: 아휴, 이걸 어떡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것 같구나.
5: 아주머니가 아끼시는 옷이며 무릎담요며 전부 다 말이야.
3: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2: 정말? 찾을 수 있겠니?
3: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빨래는 모두 몇 개죠?
2: 네 개란다.
3: 그렇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요. 진!
2: 고맙다, 진!
5: 부탁해, 진!
4: 우와, 빠르다!

0: 좋은데? 이제 무릎 담요만 찾으면 되겠어. 담요야, 담요야, 어디 있니? 어? 야호! 찾았다! 얌전히 있어봐. 내가 구해줄게. 어? 어?
1: 폴리, 무슨 일이야?
2: 얘들아, 방금 진에게서 무전이 왔는데 진이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3: 뭐라고?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3: 알았어.

0: 짐! 우리가 왔어!
1: 짐!
2: 어딨어?
0: 짐!
3: 대답해봐! 진!
4: 얘들아!
3: 어? 저기! 저 통나무 더미 쪽이야!
2: 모두 서두르자!
1: 응. 어!
2: 야! 진!
1: 얘들아!
0: 진!
2: 조금만 참아. 금방 꺼내줄게.
1: 살았다.
3: 진, 다친 데는 없어?
1: 보다시피 이 옷 덕분에 괜찮아. 그보다 헨리, 나 좀 일으켜줄래?
5: 어, 알았어.
1: 고마워.
5: 천만에.
6: 이만하길 다행이야.
3: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1: 걱정 끼쳐서 미안. 아, 맞다. 벨라 아주머니 빨래.
0: 벨라 아주머니 빨래?
1: 아, 사실 그게 말이야.
5: 진도 참. 벨라 아주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3: 그래.
1: 빨래 찾는 것 정도는 이 만능슈트만 입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2: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3: 진, 그 옷은 입지 말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랬지. 하지만 나도 가끔은 너희들처럼 친구들을 멋지게 돕고 싶단 말이야. 구조대원으로서 너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었고,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2: 진이...

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1: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2: 우린 네가 그 옷 때문에 다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1: 그래, 알아. 너희들 마음. 이 옷은 포기할게. 이 만능 슈트는 완전히 실패야.
3: 진.
4: 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서 더 멋진 만능 슈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0: 그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천천히 찾아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2: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되면 그 만능 슈트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5: 응, 진은 할 수 있어.
1: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해?
3: 물론이지.
1: 고마워, 얘들아. 나 완전히 감동받았어.
5: 그런데 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 모습으론 벨라 아주머니께 빨래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1: 아하, 그래서 말인데 빨래는 너희들이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사실 아직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지 못했거든.
5: 뭐? 진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맞아.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이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넌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엑셀.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아,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지하왕국의 왕 땅강아지.
1: 안개가 짙으니까 조심해.
2: 하하, 이 정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3: 누가 일부러 파놓은 것 같아.
0: 구멍에 안 빠지게 조심해.
2: 야하, 정말 재밌겠다.
4: 스톱!
2: 예!
0: 스톰! 얘들아, 스톰을 구하러 가자.
3: 응? 예?
0: 스톰, 괜찮아? 어?
2: 와! 땅 속에 이렇게 많은 굴이 있었다니!
3: 멋지다! 누가 만들었지?
5: 그야, 지하 왕국의 왕이 만들었지!
0: 지하 왕국의 왕?
2: 왕이 누군데?
5: 바로 나! 땅강아지지!
2: 땅을 파는 왕이 어딨어?
5: 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매일 땅굴을 파고 있어. 땅 속을 전부 있는 지하 왕국을 건설하는 게 나의 꿈이거든.
0: 고고 스캔! 땅강아지는 단체 생활하는 곤충이 아니야. 개미나 벌처럼 여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왕이라고 말하는 거야?
5: 에이, 나 못 믿어? 저기 동물들이 백성들이라니까.
6: 누가 네 백성이야?
5: 안녕, 땅 노린재와 코뿔소 바퀴구나.
7: 안녕은 무슨, 여기저기 땅굴 그만 봐.
2: 응, 흙먼지만 날리고 길도 헷갈린다고.
3: 왕한테 저렇게 말해도 돼?
2: 왕? 무슨 왕이야? 왕자 뿅이겠지.
5: 아니, 그게...
8: 우린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왕이라는 둥, 굴을 파자는 둥 귀찮게 해.
5: 하지만 난 백성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6: 아니, 됐거든! 흥!
5: 이럴 수가... 백성들이 날 버렸어.
3: 저기, 이 많은 땅굴을 혼자 다 팠다니 대단해.
2: 그래, 나도 땅 좀 파지만 너야말로 땅 파기 대장인걸.
5: 그래? 그렇지? 내가 땅 하나는 잘 파거든. 너도 땅을 잘 판다니 잘 됐다. 아침 땅

0: 골을 파고 있었거든. 다시 파자.
1: 좋았어. 그럼 내 실력을 보여주지.
2: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아까 다들 싫다고 했는데.
3: 야하! 재밌겠다!
1: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여기로 가면 지상으로 연결되는 거야.
2: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1: 땅강아지는 힘을 과시하려고 날개를 비벼서 땅굴을 울리는 소리를 낸대. 힘센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4: 시끄러워!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0: 하지만 이건 지하 백성들을 위해서.
4: 난 네 백성이 아니야. 넌 왕도 아니고 더 이상은 못 참아. 혼내지 마.
1: 잠깐만. 큰일 났다. 얘들아,

0: 레스큐 킹! 렉스 레드 파워 변신! 가자!
1: 잡았다! 아니잖아.
2: 두더지는 땅속에 살아서 눈이 잘 안 보여.
0: 맞아. 오랫동안 땅속에서 살아서 강한 빛을 두려워해. 그래, 레스큐 킹, 빛을 이용해봐. 알았어.
1: 이번엔 진짜로 잡았다.
0: 반짝반짝 경광등.
1: 한동부상.
0: 땅강아지야, 괜찮니?
3: 뭐지?
2: 무너질 것 같아.
0: 어서 타, 땅강아지야.
1: 무슨 일이야? 안 보여. 도와줘.
4: 땅굴이 무너진다.
5: 어디로 가야 돼?
0: 얘들아, 진정해. 도와줄게. 지진 때문에 겁을 먹어서 내 이야기를 못 듣는 것 같아.
6: 모두들 진정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터널이 있어. 모두 날 따라와. 보고다이노, 이쪽이야.
0: 알았어.
6: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2: 아까 우리가 팠던 굴이구나, 맞지?
6: 응, 어?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0: 서둘러! 저기 출구가 보여! 이야!
4: 공룡부리가 지나갔구나. 그래서 땅굴이 무너진 거야.
5: 땅강아지가 땅굴을 파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맞아, 다 땅강아지 덕분이야.
7: 지하왕국의 왕 땅강아지야. 정말로 고마워.
4: 우리 다 같이 만세하자.

0: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아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점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젊은 시절 감각을 되찾은 것 같군 유리만 사장. 그래서 말인데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네만.
4: 역시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이제야 내 핸들을 되찾아온 거야.
3: 입은 참 좋아 보이네 미스터 유.
4: 도선님?
3: 미친 거야! 투자자 총회에 감히 이 배추동을 따돌려!
4: 따돌리다니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3: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바다 일진이니까 날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4: 아,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핫했나?
3: 아, 됐고! 입점 업체들 좀 추려봤네. 자네 사주 명식에 땅 기운 호리에서 뽑느라 애 좀 썼지. 유리만 사장은 걱정 말게. 코인으로 잘 담았지?
4: 곤란하겠는데요, 도사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맞지 않는 브랜드들이라서.
3: 자네 요새 왜 이러나? 사춘기야! 이렇게 내 말 무시했다가 또 옛날처럼. 내가 빨간색은 안 된다 그리 말했거늘. 일단 염색부터 새까맣게 다시 하려.
4: 유레카 신사업 시작부터 매달 구타느라 수억. 액막이 한다고 벼락 맞은 돌덩이 박는데 수십억. 고부장 기운 누른다고 쓴 부적은 또 얼마게요. 이 난리를 쳤는데 머리색 하나로 판이 엎어지면 도사님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3: 뭐야 저거! 갑자기 뭘 잘못 처먹고 저 난리야!
5: 도사님 듣는 기가 많습니다.
3: 저기 와, 분명히 옆에 누가 붙은 거야.
4: 스트리밍은 얼마나 돌렸어?
6: 대기하는 동안 서너 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사장님.
4: 우리 진이 순위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진이랬지? 고작 가수 하나가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7: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들을 넘겨주지 마.
4: 내 인생의 신호는 너만의 꽃. 내 인생의 신호는 유마트 전점포에 오리진 신곡 깔았지?
7: 네, 사장님. 연말 초청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요즘은 내 사진 안 찍습니까? 사장님께 보고 안 해요?
8: 아, 그게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요.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7: 머리색도 바뀌셨고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긴 하군요. 아, 부전무님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9: 한 번 쫓겨온 거라 짐도 적고 금방 끝났어. 이거 고부장이 부탁한 거. 소은식품 화재날 배추동은 커플 매칭 이벤트에서 궁합을 봐줬대.
7: 기록이 확실하네요. 소은식품 쪽 출입 기록도 체크했는데 배추동과 그쪽 직원 출입 기록은 전혀 없더군요. 이 화상 흉터요? 맞아요. 유 사장님이랑 같은 날 생긴 흉터. 화재 원인은 난로에 걸쳐둔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은 거라는데 소은식품 사장님은 좀 미심쩍어 하시더군요. 수사도 얼버무리도 종결됐고요.
9: 배추동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7: 그 화재로 가장 이득 본 게 배추동 도사니까요. 배추동의 예언이 실현된 후론 사장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유니버스 고문으로 위촉됐죠. 그 뒤로 매달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진 가설이지만요. 이직할 곳은 정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9: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연락 줘, 고부장.
7: 네, 전무님. 아, 배웅해드릴까요?
9: 빨리 사라져줄래?
3: 감히 내 자리를 일단 딴따라로 바꿔쳐! 에이, 다시 한번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군!
8: 이렇게 금방 다 회수해갈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 좀 더 차분한 작별의식 시간을 바랬는데.
7: 작별의식?
8: 잘 썼다고 인사도 하고 이곳을 눈에 담을 시간이요. 웃길 셈 마음도 좀 알 것 같아요. 장소에 정든다는 거 정말 슬픈 거네요. 부장님! 응? 저랑 여기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7: 싫습니다.
8: 어, 딱 한 장만요. 어플 써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게요.
7: 더 싫어.
8: 아, 부장님!
7: 어, 잠깐 문자 왔습니다. 김구일?
10: 제 선물 잘 받으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장님.
7: 선물이라니 무슨... 아, 지옥길 선생님.
11: 됐다. 어크로스 지원 사업 합격했다.
12: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11: 그냥 합격이 아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이게 다 도리웨어 언님이랑 소은
7: 최대금액 지원?
11: 오늘 축하 파티 할 건데 시간 걔 안 나.
13: 완전 괜찮.
7: 늦게라도 참석하겠습니다.
14: 사무실 빼느라 일정 다 비우셨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데요?
7: 더 유레카가 개관할 때까지 버텨내려면 센터 운영체계부터 손봐야 돼요. 사업부 돌아가면 도와드리긴 어려우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오늘 저녁에 전달하려고요.
13: 오, 부장님 굿 아이디어. 꽃 생각을 못했네요.
15: 다음 뉴스입니다. 유니버스 그룹 산하 유마트가 프리미엄 쇼핑몰 더 유레카 건립의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유레카는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현재 도토리 문화센터로 운영되는 대지를 확보해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디아유를 설립하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7: 사장님!
4: 아이, 깜짝이야! 뉴스 봤나?
7: VVIP를 위한 프리미엄 문화센터라뇨!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4: 왜 이래? 사업 진행하면서 방향 바뀌는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
7: 주민들에게 반발 사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4: 걱정 마. 계약상 문제 될 거 없어. 도토리 문화센터를 폐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
7: 사장님,
4: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봐야 10년은 걸릴 소송을 개들이 어떻게 해. 소송 끝나기 전에 늙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16: 근로하는 약속도 말이랑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여기면 그만 아이가.
7: 철회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더 나아진 센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방향이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으셨...
4: 정확히 15년이군. 자네가 유니버스 사람으로 살아온 게. 좀 섭섭하네. 석 달 만에 도토리 문화센터 사람이 된 건가? 축하해, 고부장. 15년 근속 영광의 트로피. 그리고 본부장 승진.
10: 부장님 안 계신 사업부 너무 허전했어요.
17: 하고 싶었어요, 부장님.
7: 30분 내로 1, 2팀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업무 보고 드릴 겁니다.
18: 고드루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홍보팀 권승주 대리입니다. 아,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저도 모르게 인사.
7: 네, 그럼.
19: 고부장 옆에 사람 물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20: 벌써 소문 다 났잖아.
19: 아, 드시죠?
20: 통합본부장 승진.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지 뭐.
19: 발령 나면 개인 비서로는 손 씨가 불려가겠네.
21: 아, 글쎄요.
22: 등려하신 협력사 대표님께 가볍게 축하드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 부장님, 이번 유마트 크리스마스 시즌 기획은...
10: 부장님, 신규 오픈 지점에서 행사 지원 요청이...
22: 부장님, 여름 상품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나름...

0: 왜 이러지?
1: 성우 씨 뭐 들은 거 없어? 고드리 부장님 이틀째 무단결근이라던데? 입사 15년 만에 처음이잖아. 집에 인기척도 없다던데 무슨 일 난 건지. 어? 성우 씨?
2: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봐!
3: 시끄러워요.
2: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0: 아무 일 없습니다.
2: 왜 답지 않게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0: 가기 싫었어요.
2: 예?
1: 회사 가기 싫어서요! 일하기 싫다고!
2: 괜찮아요, 부장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고작 이런 걸로 15년간 쌓아올린 게 무너지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0: 태어나서 처음 느껴봅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해요. 힘들어도 이 단계를 넘으면 발전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보통의 직장인은 어떨 때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2: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서실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0: 미안합니다, 소은 씨. 제가 무책임하게 센터 일을 떠넘겼네요.
2: 아닙니다, 부장님.
0: 내일 출근하는 대로 센터 분들께 상황 설명 드릴 겁니다.
2: 저 도토리 문화센터 정말 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0: 그럼 일어나죠.
2: 그럼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괴로운 거요.
0: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팔을 잡아 휘둘렀고 맞은 사람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일을 한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손이 때린 감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4: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0: 무단결근 후 폭풍이 세네요. 드시고들 오세요. 배추자 상무, 배추자... 여기꾼, 정말 모든 사진에서 긴 바지를 입고 있네.
2: 저희 공장 불났던 날 지영이 누나도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나가 어려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방화범을 봤던 것 같아요.
5: 어릴 때 내가 너네 공장 뒷문 토끼장에 자주 갔잖아. 그날도 토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6: 아가, 잡지마! 손대요!
5: 얼굴은 못 봤고 키가 훌쩍 큰 여자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시뻘겋게. 아마 그 정도 화상이면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을걸?
2: 배추동도사 측근에 키가 크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라면 저는 배추자 상무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0: 확실히 계곡에 긴 바지 그대로 발 담그는 건 많이 부자연스럽군.
7: 누구세요? 문서실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인 거. 어? 고두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벌써 문서실 최종 책임자가 본부장인 것까지 체크하시다니 역시 듣던 대로 철저하십니다.
0: 기록 보존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 외부 행사 앨범이 왜 53회차만 빠져있는 겁니까?
7: 그게 배추자 상무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서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0: 배추자 상무님이요?
7: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왜 본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넣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흉터 때문인가?
0: 흉터라뇨?
7: 그 축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지단이 올라가서 종아리에 화상 흉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시나 보다 했죠.
0: 역시 증거가 있었어.
8: 고부장님, 무슨 일로?
0: 배 상무님 안에 계시죠?
8: 사업 발표회에 참석하셨습니다.
0: 아, 오늘이었죠? 사업 발표회.
8: 상무님과 따로 약속 잡아드릴까요?
0: 아닙니다. 직접 연락드리죠.
8: 진짜 오늘 사고 같은 거 터질까?
0: 사고?
9: 오늘 불바다 날이라 사업 발표회 강행하면 사고 난다고 배추동이 그랬잖아.
8: 에이, 그걸 믿냐?
10: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배추동.
11: 지하 1층입니다. 기자증과 신분증 미리 모두 준비해 주셨죠? 순서 지켜서 입장해 주세요.
2: 네, 부장님. 배추자 상무님은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셨답니다. 배추동 도사는 자리에 있고요. 보안팀에 내용 전달할까요?
0: 아니요. 기자들도 많고 일단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 주변엔 이상 없죠?

0: 네, 지금 대기실에서 명상 중이세요. 경호원도 붙어있고요.
1: 일단 저는 배상무가 농땡이 피우는 장소 위주로 둘러볼게요.
0: 네, 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 하시죠.
2: 아, 괜찮아. 사장실 직속 비서님. 비서실도 오늘 비상이지?
0: 아,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 덥다, 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제야 좀 숨 돌릴만 한데 갑자기 배추자 상무님 찾아오라고 또 난리 난리. 화장실 가신다더니 어디로 가신 거야?
3: 배상무님이요?
2: 아, 배상무님이라면 아까. 이 팀장, 3번 카메라에 녹화된 거 돌려봐봐.
4: 나 못하겠어, 오빠. 이제 두 번은 못해. 그때도 유 사장 죽을 뻔했잖아. 애 하나도 다칠 뻔했다고.
5: 그래서 오빠가 이번엔 사람 없는 장소로 선정한 거잖니, 주자야. 우리 아직 목표액 못 채웠어. 유 사장이 더 필요하다고. 이걸로 우리 손주들까지 먹여 살려야지.
4: 아,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만족하니까 와서 직접 불지르라고.
5: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4: 왜?
5: 우리 주자가 경력자니까. 방화 경력자.
4: 웃음이 나오냐고.
6: 들킬 거야. 곳곳이 다 CCTV인데
4: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찍혔을 거라고.
5: 주자야, 소은식품 때처럼 하면 돼. 근데도 20년 동안 안 들켰죠. 공소시효 지났죠. 무조건 알리바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자가
1: 나이가 몇인데 불장난이십니까? 대상무님.
7: 유니버스 그룹사 유리만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8: 어이가 없군, 배추동.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내 빼?
9: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온 회사가 비상인데 텅 빈 구건물에서 뭐 하시나 했더니 나쁜 짓은 몸에 해롭습니다, 배상무님.
4: 고부장,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1: 참 대범하십니다. 20년 전에야 아무도 상무님 얼굴을 몰랐다 쳐도 어떻게 본인 회사에 기름통 들고 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4: 뭐 하는 거야?
1: 양초?
5: 배추자야!
4: 오빠!
1: 양초가 짧아져서 기름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을 벌고 불이 나기 전에 회의장으로 돌아가서 알리바이를 획득할 계획이었군요.
10: 불이야!
1: 미리 사고가 날 거라 예언하고 직접 사고를 만들어낸다. 재주가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도사님.
7: 이로써 더 유레카 사업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다 해결됐습니다. 배도사 점괘에 의하면 더 이상 사건 사고는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요.
0: 사업 발표회는 무사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7: 잠깐만요, 유리만 사장님. 더 유레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유니버스 직원 고모 씨가 소유주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A기업 예산 지원 PPT에도 고모 씨가 토지 소유자 지모 씨를 따라붙었다는 김모 씨의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맞습니까?
10: 장난의 고졸이! 나 미치는 거 보려고 작정했어! 내 얼빠진 얼굴이 온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1: 죄송합니다, 사장님.
10: 에이, 제보자, 이거 김구일인가, 개지? 네 뒤통수 때리고 어크로스 갔던 개!
1: 김구일, 이 녀석.
10: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1: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10: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잠잠해져. 이참에 15년 근속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든가.
1: 기자들
10: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용해지면 죽은 듯이 빠져나가!
1: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었다. 그것도 15년을.
7: 선배는 왜 생각도 안 해보세요? 선배한테 제일 먼저 어크로스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잖아요.
1: 구일아, 너 명함에 유니버스 로고 안 바꿔도 지금처럼 계약 되낼 자신 있어? 내 유능함이 사실은 회사 이름의 유능함이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냐고.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야. 며칠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자.
7: 내가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도망이라고요? 선배가 익숙함으로 도망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새로운 길과 익숙한 길, 그 어느 쪽으로 달린다 한들 인생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7: 더 유레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11: 금시초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난초 구경하고 화방 다닌 게 답니다.
12: 저는 두리 씨한테 고마운 거밖에 없어요. 언제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두리 씨 파이팅!
13: 두리 회원님, 보고 싶어. 이거 보면 콜미?
14: 두리 회원님, 보고 있지? 내가 현장 하나 끝날 때마다 서운해하면 우리 천정국 씨가 해준 말이 있다. 장소를 사랑하지 말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새로운 장소가 된다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되니까 괜찮다. 애 많이 썼다.

0: 둘이 회원님.
1: 왜 나는 단 한 번도 이 캔버스의 바깥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걸까?
2: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그 누가 하나라도 책임을 물어야 나론이 진정을.
3: 고부장 호출해?
1: 네,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사 입장과 관계없는 직원 개인의 과도한 성과 욕심에 의한 일탈 정도면 면피가 될 겁니다.
4: 먼저 말해주니 고맙군.
1: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포기하세요.
3: 미친 거야? 이게 직원 하나 잘하는데 사장인 내가 뭘 포기해?
1: 아, 예. 그렇게 뻗대실 줄 알고 예의상 여쭤본 겁니다.
3: 뭐, 뻗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
1: 네, 접니다, 배추동 도사님.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운 속도가 0.
4: 네가 왜 배추동이랑 연락을 해? 노트북에 뭘 받는 건데?
1: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4: 이게... 뭐야?
1: 어떻게, 증거들 싹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공소시효 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저한테 협조하시고 갖고 있는 거 챙겨 엑시트 하실래요? 배임 폴더 왔고 횡령 폴더에 무슨 파일이 1081개나 됩니까?
3: 그만!
4: 너 나한테 왜 이래? 그깟 동네 문화센터를 이렇게까지 해서 지킬 이유가 있어?
1: 당연하죠. 요즘 도토리 문화센터 재취업 강자 엄청 핫한 거 모르십니까? 강습료가 다른 센터의 절반인데 취업 성공하면 환급까지 해준대요. 아, 이러니 맨날 예산 부족이지.
4: 뭔 소리야?
1: 제가 아무래도 실업자다 보니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거든요.
5: 유니버스는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불매운동 여론은 점점 더...
6: 고부장님 진짜 아쉽겠다. 본부장 별다는 게 코앞이려는데 TF하면서 서훈 씨랑 친하지 않았어? 퇴사하고 연락 없으셔?
7: 부장님! 빠인! 빠인! 빠인!
8: 어이없어.
1: 퇴사한 첫날 할 일 목록부터 만들었다. 그중 단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울고 먹고 울고 자고 또 먹고 또 울고 또 자고 그렇게 얼마를 보냈을까. 요즘 배달비를 너무 많이 쓰긴 했지. 벌써 크리스마스 대목이군. 다들 비상이겠어. 어?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내 생각이 옳았다.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한 코를 뜨고 다른 생각이 들라치면 다음 코가 기다리고 있다. 방향을 잃고 날뛰던 생각들은 어느새 실뭉치처럼 작아져서는 이내 사라지고 만다. 아, 조금만 더 뜨면 오늘 별다는 건데.
9: 32-A실 찾으시는 거 맞죠?
1: 아, 감사합니다.
9: 이탈리아 한정 제작한 대바늘 세트예요. 한번 쥐어보세요.
1: 어, 그래도 됩니까? 오, 이 그립감.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9: 그럴 만한 가격이긴 하죠.
1: 무전무님.
10: 뭐야, 고부장. 웬일로 연락을?
1: 사업 아이템 아직이시죠? 대박 아이템 하나 들고 갈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시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11: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55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한때는 사라질 뻔했던 곳. 반가워요, 어린이 친구들. 저는 이야기 할머니 남샘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부지런한 다람쥐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 마을에 부지런한 다람쥐가 살았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옆에서 놀고 있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지런했지요. 부지런한 다람쥐는 봄부터 열심히 도토리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속에 잘 묻어두었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부지런한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둔 곳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
12: 내가 밥을 해서 도토리를 다 잃어버렸어.
11: 부지런한 다람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매일매일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도토리들이 싹을 틔어서 커다란 도토리 나무 숲이 됐지 뭐예요.
0: 어디 보자. 박부희 회원님. 왔으면 손 들어보이소.
13: 네.
0: 어? 잠깐만. 이게 누구?
14: 늦어서 죄송합니다.
15: 그 이후 부지런한 다람쥐는?
14: 안녕하세요. 고두리 회원입니다.
15: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그러면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혀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혀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우리들의 놀이터 BBS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시무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4: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3: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자.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지. 낚시를 탁 붙이면 웃음이 팡팡 지식이 쑥쑥 최고다. 호기심 딱지 웃음 가득 행 가득 BBS에서 만나요.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맞으시죠?
1: 언니, 안녕하세요.
0: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네요.
1: 그럼요. 우리 그 유치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보세요. 저야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8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2: 안녕하세요.
1: 선생님이세요?
2: 네, 늦어서 죄송해요. 아우, 힘들어.
1: 아니, 잠깐만요.
2: 네.
1: 오늘 첫 출근 아니세요? 근데 what time is it now?
2: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1: 8 o'clock까지 와야 되는데 왜 8 o'clock에 왔어요?
2: 아, 죄송해요. 그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1: 차가 막히는 건 차 사정이고.
2: So sorry.
1: 제가 그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2: 우리 커플 앞치마인가?
1: 이게 원피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2: 맞아, 아이스케끼니까 이렇게.
1: 어머,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제가 선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여기 들어가서 입고 나오세요.
2: 알겠습니다, 선배님.
1: 자, 시간이 없어요.
2: 네, 빨리 입고 나올게요.
1: 아니, 우리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직 처음이시잖아요.
1: 뭐 그러면 처음이니까 다 이해하고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자, 넉넉 선생님
2: 나왔습니다.
1: 자, 어디 보세요. 뭐 조금 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2: 큰 건가요?
1: 일단 뭔가 저처럼 이렇게 듬직해야.
2: 듬직 이렇게.
1: 그래요, 그래요. 뭐 듬직하시네. 우리 친구들이 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예요, 인사.
2: 인사, 인사.
1: 네, 자고로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의 네. 시작이기 때문에.
2: 네.
1: 반갑게, 아주 반갑게 시작.
2: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렇게.
1: 이렇게는 반말이고.
2: 아, 이렇게.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2: 이렇게요.
1: 이제 애들 오니까 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2: 네.
1: 반가워, 얘들아. 안녕.
2: 안녕.
4: 안녕하세요.
1: 잘했다.
2: 아이고, 잘했어요.
1: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인사도 했으니까 다 같이 들어갈까요? 다 같이 들어갈까요?
2: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같이?

0: 이름은요 최유정 선생님이에요.
1: 자 여기서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
2: 최유정 선생님.
1: 오, 오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 이름은 뭘까요?
2: 최유정 선생님.
1: 맞아요.
3: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0: 강아지로도 이렇게 네. 웃길 수 있어요.
1: 저는 아기 강아지랑 큰 강아지를 할 수 있어요.
0: 저기 오늘 수업이 뭐냐면 동화책을 읽어줄 거예요.
1: 동화책 좋아해요?
2: 네!
1: 책 좋아해요. 오늘 읽을 책은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라는 책이에요. 왜 됐을까? 유령이 엄마가?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3: 나 돌아왔다니까.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벌레 어머!
0: 선생님, 우리 친구들보다 무서워하시면 어떡해요?
1: 아니야!
0: 벌레가 유령이 되었어요. 유정쌤,
1: 네?
0: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여기 엄마와 건이가 있죠. 여기에 엄청 많은 유령들이 있어요. 어떤 유령들이 있는지 볼까요?
0: 뺏긴 게 아니라 그 동화책을 읽을 때는 화자가 둘이면 안 돼요. 네. 집중력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유정쌤.
1: 네.
0: 그 잠깐 이제 정리 잠깐 멈추시고 네. 잠깐 여기 앉아봐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친구들 처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1: 친구들이 좀 수줍음이 있지만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0: 그건 유정쌤 생각이고. 자, 우리 친구들은 확실하게
1: 네.
0: 스펙타클한 걸 좋아해요. 먼저 엄마.
1: 엄마.
0: 커나. 자, 그리고 다른 톤으로 할게요. 이제 건이도 할 거예요, 건이. 엄마!
1: 건이 또 한 거 아니에요?
0: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 이제 할머니 가볼게요, 할머니.
1: 네.
0: 이제 할머니는 커나. 그 문이 열리는 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다음번에는
1: 네.
0: 정확하게 그 캐릭터가 분간이 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빨리 갑시다.
1: 네.
0: 자, 친구들. 이제 밥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먹어요.
1: 많이.
0: 아,
1: 너무 큰가?
4: 오구 잘 먹네.
1: 입도 크고.
0: 이거 먹어볼 사람. 아 싫어? 나도 싫어. 푸쇼.
1: 맛있다? 맛있다?
0: 너 실비김치 먹어봤어? 실비김치 먹어볼래?
1: 선생님 무슨 애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0: 아니 실비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요?
1: 그래도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프단 말이에요.
0: 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배울 수 있어요.
1: 이거 생각보다 어떨까?
0: 6, 3, 2.
1: 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장난치지 않아요.
4: 아니, 다 괜찮은데 식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0: 뭐라고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 밥을 먼저 먹으라고.
1: 밥을 먼저 먹으라고. 밥을 먼저 먹어야 낮잠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 얘기한 거예요.
0: 그 컷 하세요, 컷. 유정쌤, 아니 그래도 카메라 있을 때 자기가 더 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4: 아니 아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안 되나요?

0: 오늘 수업은 영어예요, 영어. 뭐라고요?
1: 영어.
0: 자, 우리 유정쌤.
2: 네.
0: 잉글리시 잘하십니까?
2: 너무 못해요, 저는.
0: 그게 무슨, 잠시만요.
2: 저도 혹시 여기 앉아도 되나요?
0: 자,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에요.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라 모자래요, 모자래요. 뭐 잘하시냐고. 이렇게 해줄 만한 뭐.
2: 선생님이 그러면 마술을 보여줄게요.
1: 마술?
2: 짜자자자잔. 마술쇼를 해볼게요.
0: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대?
2: 자, 윙가르디언 레비오사! 손가락!
3: 아, 가짜 손가락인데.
2: 맞아요. 가짜예요. 짠!
4: 가짜 손가락이에요.
2: 진짜 크죠? 어? 불빛이 나왔네?
0: 뭐야?
2: 뭐야? 기침을 했더니 불빛이 나왔어요. 바람에 슝! 하고 사라졌죠? 불빛이 나왔어요. 여기로 옮겨볼게.
0: 우와! 오, 하면서 느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2: 웃었다. 귀에서 나왔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 마술사였어요.
0: 설마 이게 끝이에요?
2: 아니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자를 수 있어.
5: 어머머머.
4: 우와.
2: 어때?
4: 이 손가락이잖아요.
2: 맞아요.
0: 마술은 말하면 안 돼요.
2: 그러면 선생님이 또 보여줄 게 있어.
3: 또 보여줄 게 있다고?
2: 여기에 선생님이 피자를 넣었어요. 이 피자를 여기로 옮겨볼 거예요. 선생님이 피자를 옆으로 넘겨볼 건데요.
4: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2: 여기에 있게 없게? 없어. 맞아. 없어요. 여기에 없어지게 해볼게요.
0: 아니 일단 여기
2: 여기 있잖아. 네. 잠깐만.
0: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리 팽터입니다. 반갑습니다.
2: 해리 팽터.
0: 이 모자 안에 지금 모자 안에 뭐가 있어요?
4: 없어요.
2: 없어요.
0: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모자 안에서 무언가 꺼내 보겠습니다.
5: 무언가를요?
0: 오, 뭐야?
2: 뭐?
0: 뭐야? 뭐야? 어우, 비둘기.
2: 거짓말.
0: 자,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매직 버켓이에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4: 없어요.
0: 있어요.
2: 없는데요?
0: 아, 비둘기. 지금까지는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선생님이 손가락이 생겼어요. 여러분, 순간이동 알아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자, 사라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2: 네?
0: 지치시면 안 돼요.
2: 앉으셨어요.
0: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2: 저 앉으셨어요.
0: 아니, 그리고 마술 처음 해보는 것 같더만.
2: 네.
0: 아무튼 유정쌤.
2: 네.
0: 그 산책 때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2: 네, 제가 잘 해볼게요, 선생님.
0: 저 먼저 나갈 테니까 준비 좀 잘하고 오세요.
2: 네. 우리 친구들 산책 갈 준비 됐어요?
1: 네!
2: 아, 선생님도 됐어요? 근데 잠깐만요. 생수 선생님 왜 안 올까요? 저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얘들아, 너네가 타고 싶은 카트에 타! 여기 탈 사람.
2: 여기 한 명 더.
0: 자,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6: 아니에요, 아소리는 걸어갈 거예요.
2: 아소리. 아니, 아줌마 여기
0: 지금 카트가 못 타나? 있는데. 자, 여기 앉을 수 있는데.
7: 아, 너무 멋져. 최고. 와,
6: 대박.
7: 아니로 같이 탈까, 아소리랑?
2: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카트에도 탔네요.
0: 아이들을 착해서 탄 게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싶어서 탄 거예요.
2: 오케이.
0: 자,
2: 오케이.
0: 준비됐습니까?
1: 자, 네.
0: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1: 출발.
0: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 잡으러 가자. 자, 소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선생님의 집이에요.
2: 자,
0: 지금부터 어때? 선생님 집 갈 거예요.
1: 네,
0: 우리 집들이 가는 거예요, 집들이.
2: 조심조심히.
0: 자, 친구들 일로 와봐요. 우와. 선생님 집이에요.
6: 선생님 에게 누울게요.
0: 아, 누워. 여기 선생님 집이야. 멋있지?
6: 아니에요.
2: 네. 아이들이 선생님 집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0: 여기 작아야.
2: 아, 애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0: 조기교육을 해야지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2: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아, 근데 너무 이 선생님이 개인적인 공간에 제가 있는 게 좀 힘드네요. 아이들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뭐 다들 구경한 것 같으니까 나갈게요.
2: 네. 네.
0: 다음에 또 놀러 와요.
8: 냄새 나요.
0: 선생님, 빨리 오세요.
2: 네. 그럼 다시 교실로 가볼까요?
0: 좋아요, 선생님. 자, 다들 자리로 가세요. 다들 자리에 눕습니다. 자, 누웠습니까?
2: 잘 누웠어요.
0: 잠을 잘 못 자는 친구가 있어요.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불 위에 눕습니다. 눕고
2: 와, 자는 거예요? 잠 안 오는 사람 손, 잠 안 오는 사람 손, 잠 안 오는 사람 선생님이랑 놀러 갈래?
9: 네.
2: 진짜?
9: 네.
2: 그럼 출발.
10: 갑자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2: 네. 아이들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어떡해요? 근데 아직 혹시 선생님 자고 계시죠?
10: 지금 완전 골아떨어졌죠?
2: 골아떨어졌죠? 어떡해.
0: 다음 편! 야구란 무엇입니까?
11: 꼴등팀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야.
0: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잡히지?
12: 야구 안 할 거야? 아! 그래, 한번 질러봐. 저 질러. 끝까지 해봐.
0: 야구.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EBS 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홍수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강 수위가 9m가량 치솟았고, 우리 기업 직원들을 포함해 실종자는 이 시각 현재 사망자를 포함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기후위기가 고산지대의 재난 양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 사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1: 네.
0: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넘친 일반적인 홍수와는 또 달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GLOF, 그러니까 Glacial Lake Outburst Flood라 그래서 빙하호에 의한 홍수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GLOF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컸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산 위에서 5,000m에서 지진이 감지될 정도의 굉장히 큰 충격을 통해서 빙하라든가 아니면은 산사태에 의해서 일반적인 물의 강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겁니다. 이 막으면서 2천만 톤 정도 되는 많은 물들이 적체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구조물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빙하일 수도 있고 산 흙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일시에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물, 초당 6천 톤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양이라고 보면 한강에 지금 흘러가는 우리가 한 1.5km 된 한강 물보다 한 30 배 정도 많은 물이 한 50m에서 100m 사이에 협곡을 통해서 시속 60에서 한 70km로 순식간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 자체가 토성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맑은 물보다는 밀도라든가 무게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이런 형태로 오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걸로 예측되고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네, 결국은 한강물보다도 훨씬 큰 물줄기였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히말라야에 이런 빙하호가 2만 개나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빙하호가 늘어난 걸까요?
1: 그렇습니다. 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이 GLOF 그러니까 빙하호소의 문제는 아마 EBS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국제사회라든가 여러 과학기관에서 문제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을 재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계속 이제 기온이 올라오기 때문에 빙하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0: 네. 현재 사고 현장에는 그 산사태 진해가 강을 막으면서 새로운 호수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자연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만들어지면서 2차 홍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자연댐은 왜 특히 위험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인 댐 같은 걸
0: 네.
1: 생각하시지만 그냥 일반적인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 있다가 빈 공간을 찾아서 물이 고이는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빙하호수들 같은 경우는 빙하가 이제 녹아가면서 뒤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면 그빈 공간에 빙하가 녹은 물들이 쌓이면서 호수가 생기는데요. 이번 현상 같은 경우는 강한 토성류가 오면서 그 계곡 일대의 형태를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일시적인 우리가 언쇄고라고 하는 그 2차적으로 발생한 빙하호수가 임의적으로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사고 지역이 며칠 전에도 비가 왔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면서부터 유량이 좀더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로는 한 200만 톤 규모의 언쇄고가 생겼다고 하고요. 9월 1일 정도에는 300만 톤이 추가돼서 한 500만 톤 규모의 언쇄고가 발생.

0: 발생해서 무너졌을 때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9월 1일 정도를 우리가 기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말씀 중에 토성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거대한 바위와 진흙, 얼음까지 한 번에 쏟아졌죠. 네. 이런 토성류가 일반적인 홍수보다 훨씬 파괴적일 걸로 보입니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성류가 좀처럼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하시는 분들도 토성류를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발생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히말라야라든가 아니면 알프스 같은 이태리 산악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성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밀도와 질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고체의 성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토성류가 발생하는 조건 자체가 유속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속도,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토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몰시킵니다. 우리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실트 같은 것들이 매몰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메워버리는 이 두 가지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토성류가 밀려오고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대피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마을을 덮치기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네. 이런 재난도 사전에 감지하거나 어떻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에르프 위험성 때문에 그 네팔이라든가 티베트 쪽에서 정말 위험한 이제 빙하호수들은 47개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이라든가 드론을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그 규모를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별로 너무 많은 게 발생하고 있고 이번처럼 특별한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시적으로 생긴 경우는 모니터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예를 들어서 보면 계곡의 유량이 급격하게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상류에 반드시 드론이라든가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그 빙하호수가 급격하게 갑자기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빙하호수의 관리와 더불어서 훈련을 통한 대피를 미리 하는 훈련을 미리 해놓거나 아니면 사이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경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는 빙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요. 네. 또 특히 최근에는 국지성 폭우가 아주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리산에서 지금 피아골 계곡에서 급류에 의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셔서 우리나라는 계곡마다 긴급 사이렌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는 강우 패턴을 보면 시강우량이 100mm가 이상 되는 게 그냥 빈번하게 오는 거죠. 사실 산악 지역에 시강우량이 100mm 이상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영화 반지의 제왕 1편을 보면 물이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곡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예경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계곡에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국민과 기업 직원들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접근도 어렵고 지금 헬기가 뜨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0: 지금 사실 오늘 그 해당 군인들이 현장에 몇 명은 접근해서 터널에 있는 근로자를 몇 분은 구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네팔 자체에 헬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되는 헬기들이 대부분 관광용으로 이용되는 민간 헬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파된 분들도 민간 헬기를 임대를 했는데요. 네팔 정부에서 지금 안전을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허가를 받아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기후변화로 우리 과거에는 드물었던 이런 복합 재난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재난교육과 대피훈련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재난훈련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라든가 또는 특정 분야라 그러면 소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CPR같이 남을 살리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어른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0: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의 90도 방향으로 가라.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에 토성류가 밀려오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너는 어디로 가야 되겠니. 또는 지진이 났다고 하면 이 건물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겠니.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생동감 있는 교육을 해주면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재난 상황에서 실제 쓸모 있는 생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짚어보는 10분 문화톡입니다. K-팝의 상징인 그룹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요 음원 차트를 장악하면서 9년 만에 대규모 월드 투어도 시작했는데요. K-팝 산업이 지속 가능한 K-팝 가수를 만들기 위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심희철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빅뱅이 벌써 20년 입니다. 네, 신곡이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번 컴백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정말 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지난 19일 빅뱅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려 이제 4년 4개월 만에 신곡 빅이라는 곡을 발매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발매 직후 멜론을 비롯한 국내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고요. 그리고 여러 세계 지역의 아이튠즈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역시 빅뱅이구나 이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이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월드투어 첫 스타트 공연이 있었거든요. 3일 동안 10만 명 이상 관객을 이제 동원하면서 콘서트 티켓 파워도 이번에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지역 19개 도시 총 33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우리 빅뱅은요, K-팝 2세대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지금 5세대 아이돌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대 교체가 아주 빠른 시장인데, 빅뱅이 지금껏 활동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는 그 빅뱅만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1: 뭐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중음악을 유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유행의 변화도 빠르고 트렌드 변화도 빠르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더 빠르고 세대 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K-팝 5세대 아이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같은 경우는 2세대 초반에 이제 가수인데 2세대 가수와 5세대 가수가 전성기를 같이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것만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빅뱅은 케이팝의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케이팝이 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준 성공의 어떤 그 모형을 보여줬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의 세월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빅뱅은 등장할 때부터 기존 아이들의 틀을 깨면서 참 주목을 받았습니다. 빅뱅이 케이팝에 가져온 대표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1: 우선 네 가지 정도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작 부분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노래만 부르는 가수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는데, 빅뱅 이후부터는 직접 작곡도 하고 프로듀싱을 하는 이른바 아티스트형 아이돌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스타 브랜드입니다. 이제 멤버 각자의 뭐 개성이라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거대한 이 브랜드로 만들어서 여러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를 보여준 그런 면에서도 좀 선도를 했다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팬문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응원봉이라든지
0: 네.
1: 이런 어떤 혁신적인 모형들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의 케이팝을 좀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예술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케이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서 여러 플랫폼, 기술,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K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0: 네. 빅뱅은 최근까지 개인 활동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3인 체제로 다시 뭉쳤습니다. 긴 공백에도 다시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 보입니다.
1: 그렇죠. 처음에 빅뱅은 이제 5인 체제로 이제
0: 네.
1: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승리, 탑이 두 명이 이제
0: 네.
1: 탈퇴를 하고

0: 지금은 지드래곤, 대성, 태양 이렇게 세명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K-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따로 또 함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활동을 함께 하면서도 따로 솔로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사실 그동안 그 빅뱅이라는 팀의 어떤 위기,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뭉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개인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혁신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뭉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또 특이한 건세 멤버의 개인 소속사가 모두 다릅니다. 네, 그런데 팀 활동은 다시 YG랑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기획사나 아티스트에게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0: 네,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세명 모두 다 개인 소속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속사 YG와 이런 공연이라든지 팀 활동을 이번에 이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K-팝 업계에서는 이제 마의 7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1: 마의 7년. 네.
0: 네네. 그러니까 전속 계약 기간 7년을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7년을 이제 끝내고 나면 뭐 소속사하고 분쟁이라든지 활동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YG와 빅뱅 같은 경우는 상생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런 점에서 YG의 또 다른 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블랙핑크와 2NE1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소속사는 있지만 이런 콘서트 활동을 이어가고 YG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YG의 독특한 운영 방식, 또 차별화된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이렇게 빅뱅이 20년 동안 우리 케이팝 시장을 지켜온 게 우리 케이팝 산업에도 어떤 시사점을 주겠죠?
0: 그렇습니다. 일단은 케이팝 스타 뜨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지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면체와 똑같은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제 하나의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뜨는 거 중요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K-팝 산업이 최근에 좀 수명 주기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아지거나 특별한 경우는 길어지고 이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BTS나 블랙핑크처럼 10년 넘어가는 대형 스타 이런 IP가 계속 등장하는 것이 K-팝 산업의 하나의 또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끝으로 우리 빅뱅처럼 오랫동안 활동하는 가수가 더 많이 나오려면 K-팝 산업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0: 사실 빅뱅은 이제 레전드 가수이면서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뭐 현역 가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0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기대가 더 되는 가수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가수들의 역량과 노하우들을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서 계속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최근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페노메논이라는 초대형 K컬처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더 K-팝 시스템화되고 더 확장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좀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속 가능성 있는 K-팝 스타들과 함께하는 또 우리 K-팝 산업을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8월 28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쿵이 손 옳지.
5: 집사 마음 사르르 녹이는 깜찍한 외모는 물론 애교까지 장착한 오늘의 주인공 쿵이. 그런데
4: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 거야 쿵아.
5: 아니 소금이라뇨?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설마 너 혹시?
4: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란듯이 옆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야! 보란듯이 소변을 보고 다닌다고요?
4: 우치마!
5: 무려 3년째 소변 테러 중이라는 쿵이.
6: 얘는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미칠 것 같아서 하는 거고.
5: 소변 테러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는 쿵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4: 계속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계속 해주던가 아니면 제가 같이 캐티를 같이 이렇게 막 해줘요. 돌려줘요.
5: 세상에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이 아이. 애교도 많고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한다는 쿵이입니다.
4: 13살 후추 여자아이고 좀 많이 까칠한 아이예요.
5: 표정은 도도해도 집사 안정 개냥이라는 첫째 후추.
4: 셋째 수리이고요. 임시보호 하려고 데리고 와서 있다가 그냥 저희 집에 눌러앉게 된.
5: 딱 봐도 낯가림 많이 하는 이 녀석이 셋째 수리.
4: 저희 넷째 고양이는 겁이 많아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저희 우주라고 하고 한 살 됐습니다.
5: 그리고 집안의 가장 막둥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제작진도 촬영하는 내내 얼굴조차 보지 못한 이 녀석이 바로 넷째 우주. 네 마리 고양이 모두 임시보호를 하다 인연이 되어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4: 갑자기 기침이 되게 심하게 났었어요.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한 8개월 정도를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5: 몸이 아픈 거야 참으면 그만. 한번 품 안에 들어온 이상 자식이나 다름없다는데요.
4: 저한테는 저희 아이들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어디로 보낼 생각은 한 적도 없었고.
5: 그날 오후 청소로 분주한 집사 곁에 쿵이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요. 집사가 이쪽으로 가면 쪼르르 집사 옆으로 가고 집사가 주방으로 향하면
4: 쿵이 왜
5: 또

0: 뒤따라다니는 쿵이. 이 녀석 보통 껌딱지가 아닌데요. 종일 집사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뭐 바라는 거라도 있는 걸까요?
1: 야옹야옹 따라다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2: 일단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엉덩이 궁뎅팡팡 궁팡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다른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얘네들 흔적 같은 거 다 지우고 이래야 되니까.
0: 쿵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집사의 손길. 그렇다면 집사 바라기 쿵이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2: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어떤 고양이를 둘러싸고서 막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쿵이였는데 막 얼굴 같은데 막 상처나 있고 피나 있고 막 이랬거든요.
0: 그 길로 쿵이를 집으로 데려와 임시보호를 시작했고 결국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2: 사람들이 다들 와서 보면 이렇게 예쁜 애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항상 제가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애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0: 그런데
2: 말 안 듣는 자식이 생겼다고 중2병 걸렸다고 해요.
0: 마치 사춘기가 온 듯하다는 쿵이. 하지만 챙겨야 할 고양이가 많은 만큼 쿵이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0: 풍이가 못 따라가는 곳은 없다. 하다하다 못해 이젠 집사 화장실 가는 것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딘가 심상치 않은 눈빛, 꼬리를 세우고 부르르 떠는 것이 설마 여기서 소변을 본 건가요?
1: 그거 여기다 시험이 돼 안 돼? 응?
2: 무슨 상황이에요?
1: 아 여기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실을 해요. 자기 먼저 이렇게 예뻐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지금 와가지고 저 손 씻는 사이에 이렇게 옆에서 보란 듯이 한 거예요.
0: 네? 일부러 보란 듯이 싼다고요? 황당한 건 집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소변 테러를 한다는 쿵이. 가만히 살펴보니 집사가 쉬고 있으면 은근슬쩍 커튼 쪽으로 가서 집사 한번 보고는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집사가 첫째 후추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또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하려는 쿵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1: 쿵,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너 때문에 맨날 빨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빨래해야 되고. 언니 힘들어 죽겠어, 쿵아. 응? 너 자꾸 그럴 거야?
2: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1: 한 2년 반 전쯤에 아팠던 아이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주던 밥자리에 어느 날 나타난 아이였는데 곧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아파 보여서 그냥 놔두면 죽겠다 싶어서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면 응급실 달려가고 뭐 정말 거의 그때는 이틀, 3일마다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제가 너무 매달려 있으니까 그때부터 얘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벽 여기저기에 하기 시작했었어요.
0: 집사의 관심이 소홀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렇게 시작된 쿵이의 소변 테러. 이제는 집안 전체가 화장실이 됐다고 합니다.
1: 얼마 전에는 미용실 갔다 온 날 바로 머리에다가 소변 테러를 하더라고요. 너!
0: 급기야! 이제는 집사의 몸에까지도 테러를 하기 시작했다는 쿵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0: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이면 더더욱 화장실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1: 냄새. 아니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왔을 때 냄새가 확 풍겼잖아요. 냄새가 되게 독해가지고 잘 안 빠지거든요.
0: 하는 수 없이 매일 청소를 하고 가구나 소파, 침대와 같은 곳에는 소변이 최대한 스며들지 않게 막아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시 방편이지만 강아지용 배변 패드를 소파에 붙여 겨우 소변 테러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여기다 소변 테러 할까봐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2: 그래서 아예 그 배설용 패드를 그냥.
1: 네. 네.
2: 그럼 여기다 테러를 해란 말인가요?
1: 어차피 할 거면 여기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하긴 하니까.
0: 3년째 계속되다 보니 체념하듯 선택했다는 최선의 방어.
1: 제가 청소가 가능한 범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층고가 높은데 이렇게 커튼 같은 데다가 하면 이거를 커튼을 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쟤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엉덩이 막 때린 적이 있어요. 한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하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좀 때렸던 그러고 나서 좀 후회를 했죠. 얘도 때려봤자 소용없는데.
0: 쿵이의 소변 테러를 고쳐보기 위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또 방법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1: 그 훈증기로 아이들 스트레스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품도 써봤고 그리고 스프레이 뿌리는 스프레이도 써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드도 집안 곳곳에 해놓고 방에 보면은 비닐 같은 걸로 좀 벽면 같은 데는 이렇게 덮어놨어요. 스프레이를 안 하게 됐으면 네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0: 쿵이의 소변 테러를 막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아 네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4: 오 여기군요.
3: 네.
4: 아 네.
3: 나죠. 그다음 오늘 많이 추웠는데.
4: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고양이 암모니아 소변 냄새가 있네요.
3: 맞아요.
4: 아 이거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쿵이 중성화 수술은 잘 돼 있을까요?
3: 잘 했는데 어쨌든.
4: 어렸을 때?
3: 네.
0: 간혹 중성화 수술을 해도 잠복해 있는 고환이 남아있으면 수컷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 소변 테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 생식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시는 없어요.
3: 아 그래요? 없는 거예요?
4: 근데 지금 생식기를 봤을 때는 중성화 수술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다. 지금 테스토스테론, 이제 수컷 호르몬 때문에 스프레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0: 하루 열댓 번은 기본. 문제는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한다는 것. 급기야 집사의 몸까지 소변 테러를 시작한 쿵이. 과연 막을 방법은 있을까요?
4: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소변 테러는 아니고 스프레이. 영역 소시 목적으로 하는 스프레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3: 그래요?
4: 쿵이는 지금 이런 영역 표시를 하면서 자기의 자신감을 채우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에 대한 애착도에 대한 부분도 너무 지금 허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1: 그럼 제가 임시 보호를 계속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거든요.
4: 완전 그거는 기폭, 그러니까 엄청나게 쿵이한테는 자기 걸 계속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쿵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렇게

0: 열심히 쿵이라고 프레이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집안 곳곳 그리고 심지어 보호자한테까지 써놓지 않으면 언제 뺏길지 몰라.
1: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변 스프레이로 자신의 이름을 쓰며 불안을 달래고 있었던 쿵이.
0: 이 불안감이 거의 미칠 듯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2: 밖에 있었어? 언니 나갔다 올게. 언니 나갔다 올게.
1: 그리고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 담긴 쿵이의 불안감.

0: 집에 여러 마리 고양이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서로 정해요.
1: 자기 영역을.
0: 자기 영역을. 그리고 그 영역은 침범하면 다른 고양이가 불같이 화를 내거나 싸움이 자꾸 벌어져요.
1: 근데 저희 애들은 서로 이렇게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잘.
0: 싸움이 안난 이유는 콩이가 양보했잖아요.
2: 쿵이가 유일하게 집사 곁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은 집사가 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동생에게 양보하며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쿵이.
1: 원래 안 하던 친구가 이렇게 시작한 경우는 마음의 병이라고 봐요.
2: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강아지는 산책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안 해주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막 욕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 안 놀아주면 욕 받아야 되는 거네. 아유. 와, 그동안 나쁜 식사였네.
1: 기존 스프레이 자국을 없애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냄새 맡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덮어 씌워서 신선한 상태, 가장 확실한 영역 보장을 이제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UV 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효소 탈취제로 그 냄새 근원 자체를 없애주는 작업. 요거는 이틀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0: 쿵이의 소변 테러를 막을 첫걸음, 소변 흔적을 지워라.
1: 자, 쿵이야, 어디 너가 했던 한번 자국 한번 살펴볼까?
0: 소변 냄새가 나면 계속 싸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에 흔적을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비추는 UV 라이트로 보니 소변 흔적이 더욱 자세히 보이네요.
1: 이 부분에다가 충분하게 효소 탈취제를 뿌려주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깨끗하게 닦아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얼룩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아예 이제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그러고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닦아내면 됩니다. 방금도 닦아내고 나서 꽤 많이 얼룩이 없어졌잖아요, 이쪽에.
0: 효소 탈취제를 뿌리고 5분 뒤에 닦아내니 말끔히 지워졌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효소 탈취제를 반복해서 뿌리고 닦으며 냄새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
1: 내가 한번 제거해서 자국이 안 보이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제거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0: 집사를 양보하고 기다리며 참았지만 불안함은 어쩔 도리가 없었던 쿵이.

0: 그렇다면 쿵이의 불안을 달랠 방법은 있을까요?
1: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자분이 최선의 그 제공할 수 있는 관심과 그 애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뭐 사냥놀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다르게 놀아주는 거는 반응을 안 해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샀었고 얘 좀 놀라고 그런 것도 많이 사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 들쭉날쭉한 관심이 되면 보통은 불안정 애착기 돼요, 생기는. 많이 받은 날은 많이 받아서 불안하고 적게 받은 날은 적게 받아서 불안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 있는 상태로 아 나는 매일 이런 정해진 루틴에 맞춰서 엄마가 나한테 관심과 사랑을 줘.
0: 쿵이의 소비한 테러를 막을 두 번째 규칙적인 애정 시간표 만들기.
1: 쿵이한테 관심을 준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사냥놀이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빼서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호자분의 일상생활 스케줄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2: 밤에 2시.
1: 새벽 2시?
2: 네, 새벽 2시, 낮에는 3시. 그러고 저녁 때 한 10시?
1: 쿵이를 부르면서 눈 마주치면서 간식 던져주기를 해줘도 그 시간을 되게 재밌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5분 정도만 해도 되니까 간식 던져주기를 한번 좀 추가로 넣어볼까요?
0: 하루에 총 6번 쿵이와 함께하는 애정 시간표 완성!
1: 지금까지 다른 고양이들을 케어해주시는 거를 줄여서 쿵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 케어하는 거는 유지를 하고 그 친구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쿵이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의 시간을 할애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매일 갈 수밖에 없는 장소에 지금 이렇게 시간표 붙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매일 그 비슷한 시간대에 정해진 대로 쿵이한테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집사님, 열심히 하실 수 있겠죠?
1: 오늘 쿵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엄마한테 관심 받는 걸, 애정 받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이제 소변 테러라는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루틴화된 애정과 관심을 쿵이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0: 솔루션 이후 쿵이와 규칙적으로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집사님. 쿵이도 집사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보이죠? 그리고 2주 후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 놀이 계속 꾸준하게 해주고 계속 많이 예뻐해줘서 그런지 스프레이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언젠가는 스프레이에서 완벽히 해방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0: 대봉아, 너 나가면 안 돼. 들어와.
1: 너? 들어와.
0: 대범아, 대범아. 안 돼, 안 돼, 어우.

0: 동물, 자연이 얽힌 복잡 미묘한 세계로 초대한다. 숲속에서 부모님 유품이 가득한 오래된 저택, 옛 물건들을 정리하며 추억하는 과거의 흔적, 용이 머물던 집, 남편 간호에 여념없는 한 여성, 황새를 돌보며 새로이 찾아가는 삶의 의미, 노래하는 황새 깃털. 소수 부족을 만나기 위해 아마존으로 떠난 스웨덴 탐사대. 30년 만에 공개되는 그날의 기록, 아마조매니아.
1: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을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뭐야. 잘 때 흘리는 땀이 최대 200ml! 거기서 세균이 자란다고?
5: 이럴 땐 페브리즈 한균. 매트리스 친구엔 페브리즈로 한균하세요.
6: 아, 상쾌해.
7: 페브리즈 한균!
8: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지금만 특가래요. 지금
9: 유난히 지치고 더웠던 여름 여름철 대표 보양식 하면 당연 닭 1인당 연 평균 26마리의 닭을 먹을 정도랍니다. 이곳엔 좀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여름철이면 더욱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등장하는 싱싱한 고기. 당일 새벽에 도축한 고기라는데요.
10: 무슨 고기예요?
11: 아, 이거 육회하고 산딱구이거든요. 근데 육회하고 지금 구이용을 따로 분리하려고요.
10: 닭을 육회도 해 먹어요?
11: 아, 육회 맛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육회 많이 드세요.

0: 별미로 꼽히는 닭 육회. 닭 육회에 사용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군요.
1: 가슴살하고 허벅지 껍질, 그 다음에 근이 세 개를 준비해드려요. 이촌이 육회값.
0: 탄탄한 육질로 식감이 좋은 닭가슴살, 그리고 닭껍질과 근이가 닭육회로 쓰기에 제격.
1: 선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신선 없으면 회로 못 먹어요, 이거 절대.
0: 고기의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손질할 때 노하우도 매우 중요한 작업. 날카로운 칼로 깔끔하게 뼈와 살을 분리해야 하는 고난도 과정입니다.
1: 아버지한테 성남에서 잡았는데 지금은 수월해요. 잡는 게 편하고.
0: 최대한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손질해야 하는데요. 오래도록 손질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1: 근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게 똥집이거든요.
2: 거기도 회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이게 꼬들꼬들해도 맛있어요.
0: 빠르게 닭 육회 손질이 끝나고 난 후 남은 부위는 닭 부위용으로 손질해 주는데요. 닭 한 마리를 손질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5분 남짓. 신속하게 고기의 신선함을 살린 닭 육회가 완성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색 닭 요리를 찾아 먼 길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3: 이거 닭육회 부위, 가슴살, 모래집, 껍질이에요.
0: 보기 힘든 음식이니만큼 사진도 필수입니다. 이제 닭고기로 만든 육회를 맛보는 사람들. 맛이 어떤가요?
4: 그러면 이 참기름하고 이 쫄깃한 육질, 혀끝을 잡은 거잖아요. 어머머.
5: 껍질이 꼬독꼬독하면서 기름져가지고 맛있습니다.
0: 이번엔 숯불에 구워먹는 닭구이를 맛볼 차례. 당일 도축한 싱싱한 닭을 바로 구워먹는 맛 또한 닭 요리의 또 다른 별미라고 합니다.
6: 진짜 최고예요, 최고. 제일 맛있어요.
7: 이것도 극한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청 고생하지, 이렇게. 고객들한테 맛있는 걸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0: 국민 대표 보양 음식. 닭 요리를 위해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 한여름 뜨거운 불과 기름. 무거운 압력솥에 고군분투하며 우리의 보양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8: 고기가 좀 웅장한데요.
0: 닭 요리를 위한 이열치열의 현장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여름. 허해진 기력을 보충해줄 1등 공신은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닭 요리입니다. 삶아도 볶아도 튀겨도 맛있는 닭.
9: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10: 정말요?
9: 이건 닭이 아닙니다. 보왕이에요, 보왕.
0: 하지만 특별한 맛을 위해선 누군가의 노력이 필수. 뜨거운 여름, 700도가 넘는 불앞을 지키는 이들. 한편 백숙을 만들기 위해 뜨겁고 무거운 압력솥과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 700마리, 800마리 삶아요.
0: 맛있는 닭백숙을 위해 4kg이 훌쩍 넘는 압력솥 수십 개를 하루에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12: 들었다 놨다 하면은 마야 하면은
0: 닭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튀김. 인기 만점 닭강정을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튀김기 앞에서 기름과 고군분투하는 이들.
13: 제가 유순기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0: 닭 요리를 위한 극한의 현장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춘천의 한적한 산속.

0: 여름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바로 가마솥 뚜껑으로 만드는 닭볶음탕을 맛보러 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폭염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거센 불길. 고온으로 푹 끓여내는 매콤한 닭볶음탕은 여름철 지친 입맛을 되돌리기 제격이랍니다. 하지만 만드는 이들에겐 체력을 방전하게 하는 닭볶음탕.
1: 40분 정도 끓여요. 소중닭이라서 화력이 아무리 좋았던 그 정도 시간은 끓여야지 육질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드시기가 좋아요.
0: 거센 화력과 오랜 시간 그리고 불을 지키는 이들의 구슬땀까지 곁들여야만 최고의 닭볶음탕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화력이 너무 좋아서 금방 쫄아버리니까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옆에서 고기도 자주 뒤집어주고 해줘야 돼요.
0: 그냥 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육수를 보충해주고 불 조절을 하는 것도 필수.
1: 이게 한번 졸여서 간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졸았다가 불었다 졸았다 불었다 해서 여러 번 과정을 걸쳐줘야 돼요.
0: 정성껏 만든 닭볶음탕을 맛보러 온 사람들.
2: 와, 대박. 우와, 맛있다.
3: 아, 진짜 저렇게 계속 끓이고 계시니까 되게 덥겠다, 힘들겠다. 하지만 저희는 참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겠다.
4: 힘들어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보이고.
0: 공을 들인 만큼 맛있어지는 게 요리. 그 원칙을 알기에 힘들어도 허투루 할 수 없는데요. 드디어 40분 만에 닭볶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님상으로 이동.
5: 장작불로 40분 동안 조리된 토종 닭볶 소뚜껑 닭볶음탕이에요.
0: 소뚜껑 채로 손님상에 배달되니 푸짐한 양에 먹기도 전에 벌써 배가 부를 것 같네요. 오래 기다린 만큼 맛도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큰 닭다리 처음 봤어요. 보셨나요? 다리가 진짜 커요. 타조. 이 정도면 타조 아닌가.
0: 이제 맛을 볼 차례. 이 순간만큼은 지긋지긋한 폭염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6: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었어.
7: 정말요?
6: 이건 닭이 아닙니다. 봉황이에요, 봉황.
7: 왜요?
6: 맛있으니까.
8: 고소하고요. 쫄깃쫄깃한 게 맛있다고요.
0: 매콤하고 화끈하게 몸보신 제대로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트럭 한 대가 눈에 띕니다. 트럭에 실린 건 장작. 소뚜껑 닭볶음탕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엄선해 온 장작이라는군요.
9: 요거 지금 10% 미만이에요. 나무를 베어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쪼개서 한 2개월 이상 건조를 시켜요. 자연 건조로.
0: 그런데 하나하나 장작 소리를 검사하는 작업자. 소리로 뭘 판단하시는 건가요?
10: 잘 말랐어요.
7: 잘 말랐어요?
10: 네, 소리가 이렇게 좀 청아하게 나야지 좀 둔탁한 소리가 나면 수분이 많은 거거든요. 네, 잘 말라서 들어왔네요.
0: 오늘 들어온 장작의 양은 자그만치 3톤가량. 일주일 동안 쓸 장작이라는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 참나무가 화력도 좋고 향이 좋아서 아무래도 음식에 참나무 향도 배고 이게 또 숯이 오래가요. 그래서 열 보존력이 많이 좋아요.
0: 하지만 더 좋은 화력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답니다. 크기가 큰 장작을 일정하게 다시 쪼개주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1: 이게 너무 두꺼운 거는 저희가 사이즈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
10: 40분 끓이는 동안 다 타지도 않고 두꺼우면 또 불이 붙는데도 오래 걸리고 연기 다 많이 나기 때문에 40분 정도 딱 탈 수 있을 정도로 쪼개서 쓰고 있어요.
0: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노하우. 장작의 품질과 크기에서부터 음식 맛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대충 할 수 없답니다. 호박 2시간이 넘게 공들였습니다. 이제 화로에 장작이 잘 탈 수 있게 탑을 쌓아주는데요. 우물 정자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는 것이 노하우.
10: 이렇게 개수로다가는 한 32개 들어가고 금액으로 따지면 9,000원에서 한 10,000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붓기도 잘 붓고 그대로 오래도 가고
0: 총 10개의 화로에 장작 세팅 완료. 이제 냄비를 대신할 솥뚜껑을 준비해 주는데요. 지름이 1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솥뚜껑. 무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7: 오, 솥뚜껑 무게 얼마나 돼요?
10: 한 10kg? 10kg 가고 이것도 막 한 10kg 정도 갈 것 같고
11: 아주 무겁다고요.
10: 20kg 정도 갈 거예요.
0: 닭볶음탕의 맛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솥뚜껑.
10: 이거 요새는 주물 공장이 많이 없어가지고 살려면 진짜 비싸요. 저는 사기보다는 많이 좀 구하러 다녔어요. 보물상도 막 구하러 다니고 시골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처음에 준비할 때 많이 공수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0: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나 싶었는데 불꽃이 향한 곳은 장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솥뚜껑입니다.
10: 세척했는데 또 수물 있을 수 있으니까 솥도 태워주고요. 기름 태워서 솥 코팅해주는 거예요.
0: 주물로 만들어진 솥뚜껑에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고 잘 조리될 수 있도록 길들이는 과정. 통기름을 바른 후 불로 골고루 달궈주는 시즈닝 작업입니다. 솥뚜껑 준비까지 마치고 난 후 장작불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 붙이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0: 처음에 불 붙을 때는 연기가 좀 나요. 불 다 붙으면 그다음부터 연기 안 나고.
7: 아, 또 남 배우세요.
10: 저는 적응이 돼가지고 이 정도 연기로는 괜찮아요.
7: 오, 저 너무 붙겠어요.
10: 매운데 참고 해야죠.
0: 뜨거운 열기는 기본, 매운 연기까지 이중고의 극한 작업 현장.
10: 온도계로 재봤는데 온도계가 저 에러가 나더라고요. 너무 온도가 올라가니까 재질을 못해갖고 그때 온도계가 700도까지 잴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초반에는 온도를 못 재더라고요.
0: 본격적인 조리에 앞서 살 보호용 토시를 착용해 보는데요.
10: 등산 양말이에요, 양말. 다 토시가 다 아이론이고 비닐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양말이 그래도 치고 났어요. 수분을 바르니까 그 바람 불고 그 정도는 불이 와가지고 장갑도 두 겹씩 껴야 되고
0: 열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 이제 미리 양념에 재워둔 닭고기를 골고루 섞어준 다음 달궈진 솥뚜껑에 부어줍니다.
10: 밑에 소스가 가라앉아 있어서 소스를 잘 섞어서 부어주는 거예요.
0: 이때 자칫 솥뚜껑의 균형이 무너져 기울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10: 솥뚜껑이 아무래도 몸에도 좋고 원기복에도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끓여서는 이렇게 맛있게 조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압력솥에도 조리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화력 강하게 해서 끓여드리고 있습니다.
0: 이제부터는 오롯이 불과의 싸움.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불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한순간도 불 앞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닭이 익혀지는 속도에 따라 불 조절은 필수.
1: 냄비가 소뚜껑인데 솥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장작을 옮겨가면서 안 끓는 쪽으로 불을 옮겨주는 거예요. 장작을 옮겨가면서.
0: 일정하게 익히기 위해 장작불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끓여주는데요. 맨 처음엔 강불로 20분간 익혀준 후 약불에서 10분을 졸여줍니다. 닭의 익힘 정도에 따라 장작불을 빼거나 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오로지 오랜 경험만이 비결.
1: 그대로 두면 불씨가 없어져서 이제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기름이 또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끓을 수 있게 유지하려고 나물 더 넣어주는 거예요.
0: 닭이 다 익어갈 때쯤 기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한 불로 뭉근하게 끓여주는데요. 40분 동안 꼼짝없이 불 앞을 지켜야만 했던 작업자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1: 아, 불이 들어오니까. 이 불길이 얼굴로 들어오니까.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죠? 긴팔을 못 입, 반팔을 못 입어요. 살이 바로 살에 나면 너무 뜨거우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긴팔 입어야 돼요.
0: 그나마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져서 열기 뺐느냐고.
0: 닭볶음탕이 완성될수록 작업자들의 체력은 점점 바닥이 납니다.
1: 지금 이별할 기력이 없어. 지금.
7: 아, 정말요? 아유. 왜 그래 기력이 없어요?
1: 지금 너무 심심, 너무 힘이 들어서.
0: 이 순간만큼은 닭 대신 물이 최고랍니다. 아이고, 이제 좀 시원하신가요?
1: 속이 확 타들어가니까. 하루에 한 2리터 먹을 거예요, 2리터.
7: 그렇게 많이요?
1: 네.
7: 왜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1: 땀이 뭐 비오듯하니.
0: 이제 마무리만 남겨놓은 작업자들. 완성된 닭볶음탕의 화로를 한쪽으로 옮겨주는데요. 다 완성된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12: 화로가 더 필요해가지고
1: 여기 이쪽을 빼놓고 이제 저쪽으로 새로 끓일 거 들어가는 거예요.
0: 하루 평균 100여 마리의 닭볶음탕을 만드는 이곳. 또다시 다음 손님을 위해 작업에 들어갑니다.
1: 지금 억지로 닭집이라고.
7: 그렇게 힘든데도 해야 돼요?
1: 해야죠. 놀면 또 뭐예요. 힘들 때 힘들고 또 편할 땐 또 편하고.
0: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1: 아유, 아프다.
0: 점심 손님을 모두 치르려면 아직도 이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해야 합니다. 뜨거운 불과의 사투가 계속되는 작업자들.
1: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돼요.
0: 정말 열과 성을 다한 닭볶음탕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드디어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옵니다. 이 귀한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13: 좀 보기가 좀 웅장한데요.
14: 대단하고 덕분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일을 못할 것 같아요.
15: 이렇게 하면
14: 이렇게 오는 것만
15: 너무 만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6: 먹는다는 게 좀 죄송하네요.
7: 왜 미안해요?
16: 너무 더워서 오늘 또 너무 날이 더워서 예. 저희는 뭐 편하게 먹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먹는 것도 죄송하네요.
0: 손님들의 등장에 작업자들의 손길이 더 분주해집니다. 드디어 완성된 소뚜껑 닭볶음탕. 매콤하고 쫄깃한 맛에 잃었던 여름 입맛도 되살아나는데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이만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닭볶음탕은 화로 그대로 손님

0: 식당에 배달되는데요. 화로를 통째로 옮기다 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1: 걸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심하게 움직이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이는 중이에요.
0: 드디어 손님 앞에 안전하게 배달 완료. 푸짐한 닭볶음탕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커다란 닭다리를 보니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입니다. 이야,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군요.
2: 아, 기가 막힙니다, 지금. 더운데도 너무 맛있어요.
3: 쫄깃쫄깃해가지고 먹는 맛 나는 것 같아요.
0: 순식간에 사라진 닭볶음탕의 허전함을 달래줄 볶음밥. 솥뚜껑 위에서 볶은 밥은 누룽지처럼 고소한 맛이 별미랍니다. 어떤 맛인가요?
4: 어찌가지? 안 먹으면 후회하는 맛?
0: 닭볶음탕의 인기 역시 장작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끝낸 늦은 점심 식사 시간. 그런데 점심 메뉴가 또 닭이네요.
5: 잘 먹어야 돼요. 아, 이들이 덥고 저 뭐야, 땀도 많이 나고.
0: 땀 흘린 작업자들에게도 닭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답니다.
6: 아무래도 밥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다 보니까
7: 뭐 먹을 게 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집 들어가서 또 닭 먹어요. 치킨 먹고, 통닭 먹고.
0: 닭 때문에 뺀 힘, 닭으로 보양합니다. 오후가 되자 저녁 손님 준비로 분주해지는 주방. 힘들지만 여름의 최고 보양식을 위해 또다시 불을 붙입니다.
8: 그래도 손님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고 또 나갈 때 진짜 잘 먹었다고 또 신나고 인사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진짜 보람이 있죠. 이렇게 더운 것도 그런 맛을 또 참는 거죠.
0: 보람만큼 강한 에너지는 또 없을 것 같군요. 한편 분주하게 흰 자루를 나르는 작업자들. 이건 다름 아닌 얼음인데요. 생닭에 얼음부터 붓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생닭을 손질하는 곳입니다.
9: 닭이 열이 많이 나는 식품이어서 신선도죠. 열을 나면 닭이 변하니까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첫째 공정입니다. 이제.
0: 손질에 앞서 얼음으로 샤워부터 하는 생닭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10: 저희들은 토종닭입니다. 육개는 치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기되고, 이거는 우리 토종닭은 도리탕이나 백수, 찜닭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0: 도축된 토종닭을 이곳에서 한 번 더 깨끗하게 손질한 후 각 판매처로 납품하게 되는 거랍니다. 먼저 기계를 이용해 닭의 배와 날개뼈를 잘라주는데요.
11: 오늘 하루에 보통 나가는 게 7,800마리 바로 식당에서 시켜가지고 소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여기서 다 작업이 오래 해줘야지 소태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0: 닭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손질하는 것이 급선무. 숙련된 작업자도 오래도록 같은 동작을 하다 보면 온몸에 통증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11: 팔도 아프고, 삐뚤어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손가락이 안 굽어져요. 그리고 기계가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손 다치잖아. 얘 손 수술 많이 했어요.
0: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절단 과정을 거친 닭은 또다시 손...

0: 화장실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닭의 가장 밑부분을 잘 손질해 주는 것이랍니다.
1: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여기 기름샘이 절단하지 않으면 닭이 냄새가 나요. 그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2: 아, 그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
1: 네. 여기 들어가면 닭 요리가 맛이 없어요. 네. 요게 중요한 부분.
2: 아, 거기가요?
1: 예.
0: 한 마리씩 일일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손질해야 하는데요. 독의 과정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털도 말끔히 제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아, 수만 수의 닭을 도개를 하다 보면 이게 털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노하우는 바로 포크로 닭의 배 안쪽을 긁어내는 거라는데요. 이게 대체 어떤 부위인가요?
1: 신부라고 해요. 신부.
3: 신부?
1: 예.
3: 국물이 탁하잖아요.
1: 닭의 고기에 난 맛이 안 나요.
2: 아, 그게 좋거든요.
1: 손으로 해보니까 손에, 뼈가 있으면 손에 많이 찔려요. 그 포크가 제일 편해요.
0: 닭의 구조상 등뼈 쪽에 위치한 신장을 잘 제거해줘야 닭 냄새를 줄일 수 있답니다.
2: 닭고기 좋아하세요?
1: 별로 안 좋아해요.
2: 왜 안 좋아하세요?
1: 아니, 지워요. 워낙 많이 보니까.
0: 이제 깨끗하게 손질된 닭을 소분해서 납품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동 도중에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 얼음을 채워주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1: 맛있는 고기를 공급하는 게 맛있을 사람들께서 제일 행복하죠.
0: 하루 수백 마리의 닭이 소진되는 곳. 특히 여름철이면 쉴 틈이 없이 바쁜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압력솥에서 푹 삶아낸 영양백숙입니다. 각종 한약재와 해산물까지 넣어 푹 삶아낸 보양식. 보고만 있어도 기운이 불끈 솟는 것 같은데요.
3: 도당 먹으면 닭의 몸보신이 또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
4: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0: 각종 한방 재료에 전복까지 더한 백숙.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기운 북돋아줄 백숙 앞에서 저마다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역시 닭 요리 중에 제일은 백숙이죠.
5: 아, 근데 닭이 처음에 좀 커 보여서 뻑뻑할 줄 알았는데 뻑뻑하지는 않고 엄청 부드럽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6: 담백하고 기름기가 많이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살살 녹는 듯합니다. 아, 아주 맛있습니다.
0: 맛있는 백숙을 위해 주방은 이른 아침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수십 개의 압력솥이 백숙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이야, 대체 하루에 얼마나 만드는 건가요?
7: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뭐 700마리, 800마리 삶아요.
0: 맛있는 백숙을 위해 신선한 닭을 준비하는 게 기본인데요. 제일 먼저 당일 도축한 닭을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유의 닭 냄새를 없애는 필수 과정인데요.
7: 닭의 불순물이라든가 뜨거운 물에 확 흘러나가는 지방도 기름기도 빼고요.
0: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백숙 맛을 좌우한다는군요. 뜨거운 물에 데친 닭은 찬물에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이때 남은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한 마리 한 마리

0: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창업.
1: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나타나고 그 잡을 때 나머지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깨끗하게 제거되고요.
0: 이제 직접 만든 한방 재료에 가루를 넣어 초벌을 해줄 차례입니다.
1: 몸에도 좋을 뿐더러 향 냄새도 제거하고 맛을 이제 내는 기본 약재입니다.
0: 10가지도 넘는 한방 재료를 갈아 만든 육수에 닭을 넣고 15분 이상 초벌해 주는데요. 익은 정도를 알려주는 닭 껍질. 이제 초벌한 닭을 압력솥에 한 마리씩 나눠 담는데요. 펄펄 끓는 닭을 손으로 옮겨 담는 작업. 급기야 참을 수 없는 열기가 손끝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열 식히기도 잠시 옮겨 담은 닭에 빠르게 육수를 부어줍니다.
1: 그 닭에 꺼내면 뜨거우니까 수분이 발산하잖아요. 그걸 맞게 빨리 국물을 엮는 게 맛에 아주 중요합니다.
0: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한 노하우. 이제 압력솥에 닭을 다시 한번 푹 끓여줄 시간입니다.
2: 계속 이거 해도 모자라죠. 여기서만 갈아낸 것도 아니고 일단 초벌로 황금하고 또 이걸로 하는데도 부족하죠.
0: 뜨거운 열기에 무거운 압력솥까지 백숙이 완성될 때까지 피할 길 없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3: 압력솥이 좀 무겁죠. 통치가 있잖아요. 속도 무거운데 이제 닭하고 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5kg 이상 되니까
0: 하루 평균 수백 마리의 백숙을 만들다 보니 무거운 압력솥을 올렸다 내렸다 수도 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만큼 온몸에 통증도 쌓여만 간답니다.
3: 손목이 아파서 했습니다. 이걸 들었다 놨다 하면은 마야 하면은
0: 이제 주문에 따라 미리 불려놓은 찹쌀까지 넣어준 다음 본격적으로 닭을 익힐 준비에 나섭니다.
3: 나하고 맞으면 우리라는 게 그냥 나한테 맞아야지 오래 하지 안 그러면 노를 맞은다고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0: 상진 씨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자부심 하나로 10년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3: 수족을 잘해야지. 물도 덜 끓고 불을 세게 하면 쫄아가지고 나중에 죽이 다 탑니다. 죽이 지금 살랑살랑 돌잖아요. 빨리 돌면 안 돼. 빨리 돌면 타요.
0: 그런데 주문서를 압력솥 손잡이에 끼우기 시작하는 상진 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3: 이제 종류를 한눈에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톱자, 중자, 대자 이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가 꽃피는 거 봐도 이게 뭐다는 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0: 아하, 이렇게 하니 구별이 정말 쉽군요. 이제 뜸들이는 마지막 단계까지 완성. 닭 손질부터 4시간의 시간을 거쳐 닭백숙이 완성됐습니다. 진짜 보약이나 다름없네요. 영양과 정성까지 가득 담은 한방백숙. 단연 여름철 대표 보양식답습니다. 이제 지친 기력을 보충할 시간만 남았네요.
4: 닭하고 담백하고 조미료 같은 거 안 뜯는 거 감자가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5: 담백하고 정성스럽게 정성들여서 만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0: 이번엔 고소한 닭 냄새를 따라 인천의 한 시장으로 왔습니다. 고소함의 정체는 바로 달콤 바삭한 닭강정. 하하, 만인의 간식이죠.
1: 원래 강정이라는 게 물기가 있는 걸 강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전통 강정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식히면서 뒤적뒤적 섞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도 양념이 하나도 흐르지가 않아요.
0: 이게 바로 양념치킨과 닭강정의 차이라네요. 더위에 지친 여름철 입맛을 살려줄 바삭하고 달콤한 닭강정. 눈에 띄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단골이 많답니다. 입맛 없을 때 닭강정 한 입이면 식사 대용으로도 그만입니다.
2: 살도 부드러워서 너무 담백하고 좋아요.
3: 옛날스러운 맛? 근데 질리지 않아요.
4: 맛있고 매콤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게 저 혼자 먹으려고.
0: 혼자만 먹고 싶은 맛. 닭강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5: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경력 17년 차 이규동 씨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170도 넘는 뜨거운 기름 온도와 유증기 앞에서 일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모두들 바쁘시네요. 자, 지금부터 아주 맛있는 닭강정 만들어지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0: 매일 아침부터 분주한 시장. 규동 씨는 매일 신선한 닭고기를 배송받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휴,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7: 오늘 120kg 들어왔죠. 하루에 들어오는 거 하루 내에 다 작업해요.
0: 먼저 닭고기를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닭고기 안에 있는 불순물과 핏물들을 빼주는 필수 과정.
1: 저희가 또 물기를 쫙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핏물도 덜 들어가고 냄새 잡내도 훨씬 줄어드는 것 같고요.
0: 물기가 완전히 빠지면 마늘 등의 재료를 넣고 골고루 간이 뵐 수 있게 양념을 해줍니다.
6: 양념을 미리 해놔야지 육즙하고 양념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닭을 튀겼을 때 아주 맛있게 튀겨질 수 있겠죠.
0: 당일 양념한 닭은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해주는데요.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튀김기에 기름을 준비하고 온도를 높여주는데요.
6: 한쪽에서 한 30개 정도 튀기고요. 이쪽 거는 한 50개, 60개 튀겨요.
0: 기름의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빠르게 튀김 반죽을 입혀 튀길 준비를 마칩니다. 이때 튀김 옷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닭을 튀겨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조금씩 넣어주는 게 핵심.
6: 이렇게 조금씩 넣어야지 뗄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프라이드가 튀김이.
0: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어지는 닭 튀기기 작업. 튀김 시 발생하는 유증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규동 씨도 뭔가 불편한 모양인데요.
8: 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6: 아, 예, 마스크요. 제가 유증기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예.
0: 그 때문에 매일 코 전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6: 특수 마스크도 껴보고 일반 마스크도 껴보고 아무튼 당동면 빼고 다 껴봤어요. 일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코마스크를 매일 껴요.
0: 험난하기만 한

0: 핫강정의 세계. 튀기는 것도 기본.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1차로 튀긴 닭을 다른 튀김기로 옮겨주길 반복합니다.
1: 처음부터 닭을 튀기면 온도가 확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옆에 온도 높은 곳에다가 옮겨주는 거죠.
0: 이 과정을 거치면 기름 온도가 일정하게 돼서 바삭하고 담백한 식감의 닭강정을 만들 수 있다는군요. 이제 거의 다 튀겨진 닭을 먹기 좋게 하나하나씩 떼어주는데요. 먹을 땐 세상 편한 음식이지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2: 여름에 너무 더워요. 네, 인 해야 하니까.
0: 가진 인내 끝에 비로소 만난 닭강정.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튀겨졌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닭강정 탄생.
1: 바로 튀겨나온 닭튀김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지 닭강정이 예쁘게 돼요.
0: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콤한 양념으로 맛을 더하는데요. 이때는 속도가 생명. 최대한 빠르게 볶아내야 합니다.
1: 빨리 볶아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야 닭강정이 빠른 시간 내에 코팅되고 그 형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0: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속도만이 생명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일에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답니다.
1: 손가락도 아프고요. 목도 아파요. 그냥 하는 거죠, 뭐.
0: 인내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닭강정. 힘들다고 대충 했다면 17년을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1: 끝까지 쪼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념치킨이랑 김배 없어요.
0: 규동 씨의 까탈스러운 고집으로 만들어낸 닭강정. 아, 정말 맛있겠네요. 매일 평균 120마리의 닭강정을 튀겨내는데 기름 냄새와 싸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가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기름 범벅인 튀김기 청소는 일반 청소보다 힘이 두 배나 듭니다.
1: 찌꺼기가 밑에 쌓이니까 이게 쌈피해를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이에요.
0: 내일을 위해 깨끗하게 튀김기를 청소하는 규동씨. 함께 손발을 맞춰준 튀김기를 애지중지 닦아냅니다.
1: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해놓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알아보면 돼.
0: 언제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 규동 씨. 깔끔하게 광나는 튀김기처럼 규동 씨의 미래도 반드시 밝을 겁니다.
1: 이거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시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 덕분으로 이런 맛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제23회 EBS 국제다큐 영화제 EIDF 시대의 초상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 아트앤컬처 앙코르와트 유물은 어떻게 억만장자의 저택에 놓이게 됐을까? 약탈, 크메르 예술의 순환 라파엘로도 피카소도 단돈 몇만 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의 마을에서 다시 묻는 예술의 의미 짝퉁이 좋아 여든이 넘어 마주한 생의 마지막 걸작 나무를 깎고 상처를 새기며 삶을 조각한다 지미엔 데몬스 교실 위로 뿌려지는 농약 침묵하는 어른들 대신 노래로 세상에 맞서는 아이들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극장의 불이 다시 켜지는 순간 지워지는 한 사람이 있었다. 팔레스타인 어느 영사 기사의 이야기. 나의 친애하는 후세인. 제임스 브라운에서 프린스까지. 시대를 훔친 뜨거운 영혼. 펑크가 걸어온 반세기의 여정. 우리는 펑크를 원해.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 있어요?
1: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3: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을 보세요.
1: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4: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5: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4: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

0: 합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갖다 몰빵했어요.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5: 성도 야호!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는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을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0: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2: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콜라당 같은 거 없어.
3: 참 눈물 나기도 뭘. 한껏도 못 가져가고 쟤던 걸 먹이 쉽게.
1: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2: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1: 아들이 선물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3: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하겠는 걸 내가 마음도 편고 몸도 편해요.
1: 한편 이 집은요.
4: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1: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4: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1: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5: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1: 공기도 좋아 보이네.
5: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6: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5: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1: 뭐이?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5: 건축당구지 편말 있다.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1: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7: 저 계십니까?
8: 네.
7: 아이고, 안녕하세요.
8: 네. 소장님 오셨어요?
7: 반갑습니다. 네.
8: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5: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이거였거든요.
4: 네. 맞아요. 흙 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5: 얼스백이라 그러나?
4: 네, 맞아요.
8: 맞아요. 얼스백.
4: 네.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8: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9: 안녕하세요.
10: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9: 남편 권기운입니다.
10: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1: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9: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5: 몇 대요?
9: 17대. 그다음에
5: 흙만요?
9: 네, 흙만.
5: 와, 좋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9: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5: 몇 개요?
9: 8,000개 이상.
5: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4: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9: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1: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10: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0: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1: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2: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0: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2: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1: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3: 그래요?
1: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3: 너무 고생하니까.
1: 예, 맞습니다.
0: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1: 그냥 했어요.
3: 네. 그래요.
0: 순간순간.
1: 체감권 보고 지은 집.
3: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0: 아, 네.
3: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아, 예,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3: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2: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1: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3: 40cm?
1: 예. 아. 어떤 경우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3: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1: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3: 더 펴지고.
1: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0: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3: 예, 오, 그래요. 이렇게 또 펴고 펴고.
0: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3: 네.
2: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3: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0: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1: 네. 특히 네.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2: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1: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3: 아, 26도? 네.
2: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0: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넷이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에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2: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1: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의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0: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2: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은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0: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2: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아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1: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0초에는 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2: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0: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2: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0: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걸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1: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0: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2: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0: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4: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네,
0: 자연 치유된 것 같아.
1: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2: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3: 정말 이 집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1: 맞습니다.
3: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그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0: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 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0: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흠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2: 맞아요.
1: 예,
2: 네.
1: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2: 다 금인 거, 전부 다 금.
1: 다 떨어지기 때문에.
3: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0: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2: 네, 조각칼로.
0: 밤새도록. 와.
2: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0: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2: 힘든
0: 그때가.
2: 힘든 작업이었죠.
3: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 석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의 오칠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0: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3: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1: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3: 아.
1: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0: 아, 네, 저희가 뭔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1: 아,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니까.
0: 못하네요.
1: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2: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3: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2: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3: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거뒀답니다.
0: 그러니까 온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온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질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3: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 집.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2: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있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3: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1: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하셨죠?
0: 네, 맞아요. 네.
1: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0: 네.
1: 어느 방부터 볼까요?
0: 왼쪽이 예, 큰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아들 방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0: 네,
1: 볼까요?
0: 들어가시죠. 예.
1: 문도 뭐 좋네. 아니 근데
0: 예.
1: 방 사이에 칸막이벽이 없네요?
0: 네, 지금은 없어요.
3: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2: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1: 그렇죠.
2: 안 한 거죠.
0: 그 푸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2: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1: 네.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이.
0: 네.
3: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0: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양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양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1: 네. 네.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네.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4: 그렇죠.
1: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0: 아, 세로로 길게?
1: 네, 왜냐면 아.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0: 예.
1: 네, 힘을 받고 있고, 네.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0: 아, 그래도 좋겠네요.
1: 예.
0: 네.
3: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5: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볕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3: 소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1: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옹기비 있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 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옹기에 볶는답니다.
6: 성현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3: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7: 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네,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3: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0: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5: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0: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5: 네,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0: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5: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3: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1: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8: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1: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3: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1: 아, 건축탐구지.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 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3: 아하, 요즘 모듈러 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1: 근데 이제 모듈러 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0: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 또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1: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2: 어서 오세요.
1: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닙니다.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네. 보니까 모듈러가 쓰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그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0: 속도감?
1: 예.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네.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 안녕하세요.
1: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3: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4: 효자 아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5: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1: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0: 아, 그래요? 여기 있던 네. 집이 없어진 거예요?
1: 네.
5: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1: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3: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지 튀어가지고. 네.
1: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융단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도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4: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젖덩거리면 소보고 가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 갖고 목까지 나오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뭐.
1: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5: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1: 이 집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네.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하니까
0: 여기가 사실, 아니시군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0: 타지에
1: 예,
0: 있어서. 예, 예. 한번 본격 탐구해 볼까요?
1: 아, 그럴까요?
0: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1: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5: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0: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1: 첫 번째는 이렇게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0: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1: 예, 대부분 20평 짓는데 이 집은 15평이에요. 어머니가 쉽게.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0: 아, 예. 이 정도만이 충분하죠. 예. 혼자 사시기에.
1: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네.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0: 그래요? 그건 예. 좀 의외인데요?
1: 제가 5남매예요.
0: 5남매? 예.
1: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네. 거실을 최고 크게.
5: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0: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있으니까 창문인데요. 양쪽으로 열리고 와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네, 큰 건데
1: 네.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0: 아 컨테이너가 계실
1: 때요?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네. 그래서 네. 거실 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 창으로 창으로 하자.
0: 네. 네.
5: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막판에 쳐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이제 조그만한 PJ창을 냈고요.
0: 네, 다 저게 돈인데.
1: 어.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0: 그렇네.
1: 예, 예.
5: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0: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데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1: 예, 한번 나가보시죠.
0: 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1: 네.
0: 와.
1: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5: 마당을 넓게 하고 담 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4: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나 보지 뭐요. 혼자 이씨 뭐 말할 때가 있는지 뭐 이야기하려고 있나 뭐. 누구지 잠은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집가를 내다보고.
5: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4: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에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2: 서울에서요?
4: 서울에서 이제 안 놓을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2: 주말마다.
1: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상부러지게 차리면 뭐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5: 부창 부스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6: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옛날로 들어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5: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은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 복도 있으시네요.
6: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2: 맞아요 언니?
4: 맞아요. 내 아들이 좋으니까 며느리 좋은 며느리 들어주요. 아들 나쁘어서 좋은 며느리 오나요?
6: 오늘 진짜 가장 우아하십니다.
5: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1: 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 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공사 금액까지.
5: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0: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게 어떤 게 있었죠?
1: 가스렌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아... 가스렌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 화재 천장에 네, 예, 달았고요.
0: 예. 아니, 왜냐하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7: 아, 그래.
8: 예,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예.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 해요. 예. 예, 음식점 그 아, 이제 화기를 예, 많이 예. 쓰는.

0: 곳에 하는데,
1: 예.
0: 소화기만
1: 와.
0: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1: 예.
0: 제일 자동으로 터지니까,
1: 예.
0: 예, 그거를 AI가 제안을 해준 거군요.
1: 예.
0: 오, 똑똑하네.
1: 또 도와준 거는, 이 뒤출입문.
0: 아, 문.
1: 예. 그러니까
0: 오.
1: 이제 세탁기하고 뒤텃밭에 가야 되니까,
0: 왔다 갔다 하시기
1: 예, 원래
0: 편하게.
1: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0: 네.
1: 내라, 그럼. 그래서
0: 오.
1: 뒷문을 내면은
0: 네.
1: 세탁기도 가능하고,
0: 나가기도 편하시고.
1: 예. 다 연결실로 쓰면 되고.
0: 오.
2: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1: 근데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0: 네.
1: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것 같아요?
0: 아, 예산이요? 시공비?
1: 예, 시공비가
0: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0: 70평.
1: 예.
0: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직접?
1: 아니에요.
0: 네? 더
1: 아닙니다.
0: 비쌌어요?
1: 620만 원 들었습니다.
0: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1: 예.
0: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그래요? 자재값도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1: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0: 하루 만에?
1: 끝냈습니다. 하루 만에.
0: 오.
2: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셔요.
1: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2: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1: 그다음에는 AI한테 이제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2: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1: AI가 산출해 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2: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1: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할 테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멀쩡해요. 구독료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너는 왜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2: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1: 보자. 그리고 있는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큰 나무는 많이 안 줘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안 줘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그래서
3: 아니 잘 못도 안 쓰는데
1: 그래서 제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저 익사한 거예요, 익사.
4: 물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3: 원래 잘 살라고 주지. 잘 크라고.
4: 물 주는 거 재밌어요?
3: 물 주고 풀 뽑고 맨날 농사 심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0: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제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1: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2: 아,
1: 맞죠? 예, 예. 예. 칼라 강판 계열의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2: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1: 네, 150.
2: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1: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2: 예, 예.
1: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2: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1: 난연
2: 정도 되죠. 예. 예. 예.
1: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2: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1: 철저해야죠.
2: 철저해야 될 정도로 예. 했습니다.
0: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1: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예.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2: 아.
1: 푸르 딩딩한 비닐을 네. 감아놓으신
2: 네.
1: 거예요?
2: 예.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정전기요?
2: 네네.
1: 오,
2: 부모님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1: 정전기 때문에? 정전기,
2: 예.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1: 네.
2: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1: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2: 예.
0: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2: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3: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4: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건가요?
2: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0: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1: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2: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1: 안 될 수도 있다.
2: 예.
1: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2: 예.
1: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2: 예.
1: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0: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1: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가자.
6: 왔어.
5: 그래, 놀라.
6: 야, 장명이 왔구나.
5: 안녕하세요.
6: 기술이 온다.
5: 예, 잠깐.
6: 아유, 예뻐. 할머니.
5: 나서.
6: 공기를
5: 오냐 고생하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6: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0: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저 오늘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6: 네,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5: 첫 테스트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7: 연기가 앞으로 안 나오잖아.
6: 속도 이쁘고 네. 너무 잘 됐어.
7: 꼭두기 잘 땡기네.
0: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8: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 하였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고 몸도 편해요.
2: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0: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1: 무시무시한 하마도 끝내 앗아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3: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2: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4: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이 되시고.
2: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5: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6: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5: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7: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다시 한번 가보시죠.
1: 깨짱아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지.
0: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러! 백합!
2: 여름 고양식으로는 체리입니다.
3: 아주 그냥 튀겨줘요.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이 나이가 돼도 새 대본 받으면 여전히 떨리고 두려워.
6: 나도 대본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도 그래도 실수합니다.
5: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7: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매.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10: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9: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11: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12: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13: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2: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14: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 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0: 꿈꾸던 일이 언젠가 이뤄질 수 있다면 마음에 로망 하나쯤 안고 사는 건 행복한 일이겠죠?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 프랑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 그곳에 가기 위해 매력적인 도시, 리옹을 만납니다.
1: Il reste actuellement seulement 3 ateliers pour 10 personnes.
0: 보석 같은 호수가 두 눈을 매혹하는 안지.
2: 안지, c'est lac et montagne. Belle région.
0: 마침내 마주한 환상의 설산까지 로망 가득 싣고 몽블랑으로 향하는 근사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유럽 8개국을 품은 알프스, 그중 최고봉 몽블랑은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파리 남동부의 도시 리옹을 출발해 안시를 거쳐 샤모니로 향하는 오늘의 여정. 꿈에 그리던 몽블랑 루트를 달려봅니다.

20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찬란한 고대 도시. 리옹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갈리아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를 빛나게 한 산업과 상업, 금융업의 요충지가 된 리옹. 때문에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0: 연일 계속되던 폭염을 살짝 누그러뜨리는 시원한 빗줄기. 리옹에 도착한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1: 이곳 리옹은 론강과 송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는 프랑스 제2의 도시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더 운치 있고 좋은데요?
0: 과거 친구들과 함께 공연하러 들렀던 리옹. 그때 스치듯 지나간 게 아쉬워 더 기대되는 여행입니다.
1: 저기 리옹 사람들의 벽이에요.
0: 도시에 들어서자 거대한 벽화가 반겨줍니다. 1995년 그려진 아름다운 작품. 놀랍게도 이 안에 무려 30명의 리옹 출신 유명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 저기 3층에 보면 르프티 프랑스 어린 왕자 옆에 생테치페리도 있고요. 그 아래 영화를 처음 만든 리미에어 형제도 있고요. 맨 아래쪽에 폴 보키즈, 리옹 출신의 유명한 셰프도 있네요.
0: 리옹이 낳은 미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0: Combe.
1: En dessous du numéro 2.
2: Ouais, c'est vrai.
3: Oh, c'est qui?
0: Footballeur.
1: Un footballeur qui joue à Lyon.
3: C'est quoi, comment dire, le plus, la beauté de Lyon, c'est quoi? Qu'est-ce que vous pensez?
1: On découvre, mais il y a beaucoup de choses, donc l'architecture, la nourriture aussi,
3: ouais.
1: La gastronomie, bien sûr, on ne peut pas l'oublier. Il faut découvrir, il y a beaucoup, trop de choses pour voir comme cuir en une journée. Mmh.
4: Bonne journée.
0: Bonne journée.
4: Les heures de Lyon.
3: Yes, merci. Bonne journée.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덕분에 모르는 인물들도 다 알게 됐어.
5: 거대한 건물 벽화는 또 있습니다. 과거 리옹의 산업을 이끈 주역들, 실크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그린 까니의 벽입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번성해 상업적, 전략적 요충지로 발달해온 리옹. 시대에 걸쳐 세워진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적 풍요로움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곳입니다.
6: 리옹이 부유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실크 산업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리옹 실크가 굉장히 유명해요.
5: 실크는 리옹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고마운 존재입니다.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실크 제품들이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3: 너무 예쁘다.
5: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칠까요? 홀린 듯 들어선 순간 꽃밭에 온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색감, 찰랑거리는 감촉, 여심 잡기 그만입니다.
3: 이거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예쁘다. Bonjour monsieur.
7: Enchanté.
3: Oui,
7: bienvenue.
3: Ce boutique est très joli.
7: Je vous laisse découvrir. Là, c'est une grande page de l'histoire lyonnaise. On tisse la soie à Lyon depuis le 16e siècle.
5: 무려 5대째 운영 중인 실크 아틀리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자체 생산하는 것들인데요.
3: 오,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오.
7: Et actuellement, à l'atelier, je fais des velours, mais sur une technique beaucoup plus ancienne.
3: Wow.
5: 작업장 안에선 200년 넘은 기계가 여전히 풀 가동 중. 한때 3만 명의 직공이 살았던 실크 도시의 명성을 잠시 추억하게 합니다.
7: C'est l'inventeur finalement de l'informatique, mais d'il y a 200 ans.
3: Il y a 200
7: ans. Oui.
6: (200년) 전에 만든 초상화인데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직조로 다 하나하나 짜신 거예요. 두 대 때문에 때문에.
5: 정성이 깃든 작품에서 장인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3: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5: 실크 도시에 왔으니 기념 스카프 하나쯤은 장만해야겠죠?
6: 어때요? 예쁜가요?
7: 아, 네.
3: C'est bon?
7: C'est très beau.
3: Très beau? Ça ou ça?
7: Tout. Tout est bien. Tout est bien.
0: Très bien.
6: 다 괜찮대요.
5: 결국 한 시간 만에 바깥 구경.
6: 저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5: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0: 론강과 쏜강이 만나 예로부터 교역이 활발했던 리옹.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유리한 조건에 수력을 이용한 물레 방적으로 실크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18세기 이후 새로운 직조기 발명으로 수백 년간 이어간 부흥기. 그 시절을 좀 더 느껴보고 싶습니다.
1: 여기 리옹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두쇼.
0: 리옹은 사실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던 곳. 실크로 큰 돈을 번 부르주아와 그곳에 몸담았던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부숑은 서민 문화의 대표격이죠.
1: 부숑 식당은 이렇게 빨간 식탁고 그리고 이런 오래된 나무 벽 또 이렇게 다양한 포스터들이 걸려 있는 모습이 특징이에요.
2: Le fromage demi Saint-Marcellin,
1: oui.
2: qui est spécialité lyonnaise, ou la cervelle de Canut. Si vous voulez, je pourrais vous raconter l'histoire sur pourquoi ça s'appelle la cervelle de Canut.
1: 지금 까뉘의 뇌라는 음식이 있어서 c'est cervelle.
2: 1822.
1: Oui.
2: Et 1824, il y a eu la révolte des Canuts à Lyon. Et ils vivaient dans des conditions tellement terribles qu'ils se sont révoltés. Et pour casser cette révolte, les bourgeois les ont enfermés à la Croix-Rousse. Mais ça a été terrible, il y a eu des morts et tout. Hein. À l'époque, bon, c'était il y a très très très très longtemps. Et donc comme ils étaient enfermés à la Croix-Rousse, ils pouvaient ni rentrer ni sortir. Et quand même, ils avaient du lait. Ils avaient du lait. Avec ce lait, ils ont fait du fromage. Et ils avaient tellement rien à manger qu'ils ont mis de l'herbe dedans. Mais de l'herbe, de la vraie herbe. Et en fait, les bourgeois, quand ils ont vu que les canuts faisaient ça, ils ont dit, mais ils sont bêtes ces canuts. Ils n'ont pas de cervelle.
1: Oh non. Oh non, c'est quoi? Oh non, c'est pas ça.
0: 턱없이 낮은 임금. 형편없는 대우에 벌어졌던 까니의 반란. 하지만 결국 실패한 폭동이 됐는데요. 오히려 당시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풍미를 즐긴 부르주아들은 치즈에 풀을 넣어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니들을 비난하며 놀려댔습니다.
2: Alors le mot bouchon c'est très très vieux. Les canuts et c'était plutôt la classe populaire. Et on y servait des abats. Les abats, c'est tout ce qui est en guêtre, les veaux, les tabliers, tout ça. Que les abats étaient arrivés, le restaurateur prenait un gros bouchon de paille auquel il mettait le feu dehors. Il mettait le feu, il y avait la fumée. Il y avait la fumée. Bon appétit.
3: Merci.
2: Avec plaisir.
0: 고기가 온 걸 알리려고 태운 집더미 부숑. 그것이 서민 음식을 파는 식당, 부숑의 시초가 됐습니다.
1: 치즈가 들어간 계란찜 같은데요?
4: 후에 뭐?
1: 즐겨.
5: 이게 뭐지?
1: 돼지 내장? 소 내장? 내장 요리? 고기 냄새가 많이 나요.
0: 독특한 풍미와 육즙 때문에 초보자에겐 어려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식사 후 뒷골목 탐험에 나섭니다. 여행자들의 특별 명소가 된 과거 까니들의 공간. 어딘지 궁금하시죠?
1: 여기는 타불 입구예요. 타불은 과거 실크 산업 노동자들이 실크를 옮길 때 비를 피해 이용하던 통로인데요. 지금 직접 사람들이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요.
0: 라틴어 통과에서 유래된 말 트러블. 비나 눈이 오면

0: 건물과 건물 사이는 물론 거리와 거리도 연결하는 트러블. 리옹 안에는 약 500개의 트러블이 존재하는데요.
1: 무슨 미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0: 19세기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거점, 2차 세계대전 때는 레지스탕스의 비밀 아지트였던 신비한 건축물. 대부분 사유지에 포함돼 80개 정도만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 트러블이 너무 재밌어요. 도심 속의 미로인데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또 새로운 문이 나가볼게요.
0: 마치 재미있는 미로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는 기분.
2: 탈출!
0: 위대한 이 도시를 빛나게 한 수많은 방직공들의 이야기. 그들의 애환이 리옹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리옹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아름다운 휴양도시 안시로 향합니다.

알프스 빙하가 흘러내려 청명한 호수를 품은 그림 같은 도시. 바다를 닮은 호수,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여러 운하들 때문에 알프스의 베니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0: 안시는요, 프랑스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로 꼽히는 곳인데요. 안시 호도 있고, 그다음 알프스 산도 있고, 산도 즐기고 호주도 즐기고 볼거리 놀거리 가득한 곳이에요. 직접 와보니까 왜 살고 싶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1: 은퇴한 이후 여생을 보내고 싶은 건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거겠죠? 굳이 무얼 하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한 기운이 밀려드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0: 백조가 진짜 엄청 커요. 이렇게 가까이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게트를 진짜 좋아해요. 없는데 이제? 더 없어.
2: �ous habitez ici?
3: Non, on habite à Grenoble.
2: À Grenoble?
3: Oui.
2: Et vous êtes venu ici pour en vacances?
3: Bah, juste pour la journée.
2: Ah, pour...
3: Ouais.
2: Oh.
3: La ville d'Annecy, ouais, elle est jolie. Hein. C'est une belle ville, bien entretenue. C'est agréable.
2: D'accord.
3: Ouais, là, sous les arbres, on est bien en plus avec la chaleur qu'on a en ce moment. Toi, t'aimes bien aller dans l'eau? Ouais.
1: 운하를 지나 프랑스 친구들이 그토록 극찬한 안시호를 보러 갑니다.
0: 어떻게 호수가 이런 색깔이지?
1: 해발 447m, 알프스 자락에 있는 빙하호수. 멋진 알프스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최고급 물놀이 명소입니다. 수질이 좋기로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곳. 안시 주민과 정부가 함께 끊임없이 관리할 만큼 프랑스인들은 이 호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안시호, 보고만 있을 순 없죠?
0: 안 차가운데요? 오!

0: si beau de partir l'un pour tout. Bras dess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eau de se dire des mots doux. Ce que dit rien du tout, mais qui me disent l'homme. En voyant notre mie.
1: 이곳에 사는 나를 그려봅니다. 눈부신 자연이 날마다 보약 같은 하루를 선물할 것 같습니다. 골목 안에 왁자지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2: 시장이 열렸나 봐요.
1: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아침 재래시장. 먹기 좋게 가공한 음식, 인근 지역 농산물들이 총 출동합니다.
2: 이거는 납작 복숭아인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맛보게 해주셨어요. 되게 맛있는데 백도 복숭아인데 되게 물렁한 복숭아 같고요. 안에 과즙도 되게 풍성해요.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긴.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1: 납작 복숭아에 이어 이번엔 생소한 과일 등장.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 많은 칸탈로프, 멜론입니다.
2: 진짜 달아요.
1: 포도알처럼 크기가 작은 미라벨 자두도 보이는데요. 납작 복숭아와 미라벨 자두를 구입합니다. 한국이나 프랑스나 어딜 가나 푸짐한 시장 인심. 이번엔 페스토를 맛보고 가랍니다.
2: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많이 빵에 뭘 발라 먹어요. 그 되게 이국적인 스타일의 이번 건 이제.
6: L'ail, c'est... j'adore. En Corée, on mange beaucoup de l'ail.
7: Donc ça, c'est une crème d'ail. Donc comme on est vegan, il n'y a pas de laitage. Je la montre au pois chiche. C'est de l'ail en persillade au pois chiche.
1: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몇 가지 맛을 추천해 줍니다.
7: Ça, vous avez des épices mexicaines, du poivron et de la harissa.
2: 다 만드신 건데 이번 건 좀 매운 거래요.
1: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장 나들이. 진열대를 구경만 해도 주민들의 일상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명소로 찾아 나섭니다.
2: 여기 앙시에 예쁜 성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 별로 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요.
1: 점점 깊어지는 산길.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이거 뭐 보이는데요? 더 맞나?
1: 무려 1000년 이상 한 가문에 의해 이어져 온 망똥생 베르나르 성. 초창기 성주에 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고성입니다. 가다가 한 가족을 만났는데요.
4: 물레 포토?
8: 네.
1: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아 예쁜 사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4: 알로,
1: 알고 보니 10년 전 한국에서 교환학생도 한 남편.
6: Vous habitez près d'ici?
9: Non, à Paris.
6: À Paris.
4: Oh, non, il y a
1: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특별한 만남입니다.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Cette chanson douce, je vais la chanter pour toi. Car ta peau est douce comme la mousse des bois. La petite biche est aux abois, dans les bois se cache le loup. Et le brave chevalier passa, il prit la biche dans ses bras. La la la.
2: Bravo! Oh my gosh! Regarde, il est toujours pas dedans là, c'est ça.
1: 딸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들고 종횡무진.
2: 어디 가나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 좋은 데 보여주려고 저렇게 열심히 걸어 올라오시고 대단하다.
1: 그렇게 20분 산행 끝에 도착한 망동생 베르나르 성. 고풍스러운 외관이 돋보입니다.
2: 12시 반 약속이거든요.
1: 이 성은 본래 10세기 때 요새로 지어진 목조 건물. 하지만 12세기 성주였던 망동가에 의해 초창기 성 구조를 갖췄습니다.
10: Bonjour et bienvenue au château de Manteau-Saint-Bernard. En l'an 1008, Saint-Bernard, comme certains d'entre vous le savent peut-être, a aidé à pacifier les cols alpins, notamment les passages allant vers l'Italie, protégeant ainsi les voyageurs et pèlerins tels que moi.
1: 천년 이상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며 성을 지켜온 망동가. 그 중심엔 영주이자 사제였던 생 베르나르가 있습니다. 과거 조난 위기에 처한 중세 순례자들에게 각종 구호 활동을 펼쳤던 그. 오늘날 구조견으로 잘 알려진 세인트 버나드 종이 바로 그의 영문 이름이라는 게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10: Le cloison existait alors ici et l'entrée se faisait à l'origine de ce côté-là. Et pour décorer cette nouvelle chapelle qui fait ainsi percer, il décide de s'inspirer d'un autre souvenir du Moyen Âge.
1: 망동가가 거주해 온 천년의 세월은 다양한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 Et bien sûr, pour chauffer cette eau, il se servait également de cette chaudière à charbon qu'il a installée au même moment. Et là, les cuisiniers travaillaient à l'époque à ce Louis XIII. Mais également quelques meubles de style rococo, tout comme ce miroir du XVIIIe siècle.
1: 화려한 로코코 양식이 돋보이는 연회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낡은 피아노.
4: 1890.
10: Nous avons la chance d'avoir une pianiste aujourd'hui, messieurs, dames, au château.
1: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죠? 19세기 피아노를 연주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수많은 공연장에서 연주해봤지만 오늘은 특별합니다. 마치 이 성의 주인이 된 흥겨운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19세기에 피아노를 치다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조율도 나쁘지 않았고요. 너무 떨렸어요. 수세기 전 과거로 돌아가 중세 여행을 하고 나오니 갑자기 스타가 돼 있는데요. 일행들로부터 쏟아진 뜨거운 관심이 나쁘지 않습니다. 훌륭한 외관만큼이나 멋진 사연을 만난 고성 투어였습니다.

0: 숙소로 가는 길에 차가 두 시간째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중. 무슨 일일까요?
1: 요가라 누나, 지금 배트 라땅스 있어서 길이 좀 막혀요.
2: 아, 오늘 그날이구나.
0: 우연히 알게 된 안시호수 불꽃 축제. 현지 코디의 소개로 잠시 감상하고 갈까 합니다.
3: 맨날 얘기만 듣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무 기대돼요. 여기가 메인 포인트는 아닌데 좋은 장소라고 하거든요. 그게
2: 자리를 잡아야 돼.
4: 저기요.
2: 오!
3: 저기 보세요. 저기 좀.
0: 그 순간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불꽃들. 호수 위를 까만 도화지 삼고 불꽃을 물감 삼아 근사한 작품을 만듭니다.

0: 불꽃놀이 보니까 마음이 이제 어린 나이 같이 막 설레어요.
1: 노래 가사처럼 사랑에 퐁당 빠질 것 같은 순간 인생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듭니다.

0: 다음 날 안시에서 1시간 10분을 달려 몽블랑의 도시로 향합니다.
1: 지금 샤모니를 가는 길인데요. 샤모니는 제가 프랑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운전해서는 처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지 몰랐네요. 대박 대박. 가짜 같아요. 뭐 그래픽 같은데?
0: 마침내 알프스 몽블랑의 땅에 왔음을 알리는 거대한 하얀 산.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지대. 이곳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 조망합니다.

0: 할 수 있는 산악도시 샤모니입니다. 지금 여기는 몽블랑이 제일 잘 보이는 에귀디 미디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인데요. 에귀디 미디는 정오의 바늘이란 뜻이고요. 해가 딱 정오에 딱 떴을 때 그 꼭대기 바늘에 딱 걸린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대요. 케이블카를 지금 탈 건데 진짜 높아요. 한번 보세요. 우와. 해발 3,842m에 있는 에귀디 미디 전망대. 전망대로 향하는 케이블카는 20분 만에 무려 3km 가까이 오르다 보니 한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케이블카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정상을 향하는 마음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1: 마을이 금방 작아졌어요. 장난감 같이 작아졌어요.
0: 순식간에 고공질주. 1분 전만 해도 저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해발 2,000m 가까이에 도달한 케이블카. 이제부터 급속히 경사를 높이는 마의 구간이 찾아옵니다.
1: 이게 끝이 아니야.
0: 꿀렁꿀렁, 기우뚱.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케이블카 여행.
1: 여기는 에귀디 미디가 아니고 여기는 중간 정류장.
0: 10분 정도 올라가 도착한 중간 정류장 플랑들레기. 에귀디 미디 전망대까지 가려면 케이블카를 한번 환승해야 합니다. 말이 정류장이지 이곳 또한 엄청난 뷰를 자랑하는 또 다른 전망대. 거대한 암벽 설산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정상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0: 구름도 지나가는데, 구름을 지나가는데, 너무 무섭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
1: 또 한 번의 10분 고공 비행을 마치고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탈 차례. 약간의 고산 증세가 있을 수 있어 고산병 약을 먹어두면 좋습니다.
0: 오늘 나왔다니.
2: 오지라.
0: 더 올라올 때라 했다니. 와, 산 아래 산 아래 산 아래 산 아래 산이 끝없이 있어요.

0: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로 유럽 8개국에 걸쳐 있는 앨프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그곳의 가장 높은 봉우리 몽블랑을 코앞에서 마주합니다. 해발 4,000m급 수많은 고봉 사이로 사시사철 눈 쌓인 하얀 산 몽블랑. 이름만으로도 설렘을 주는 곳입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짙은 회색빛 돌산. 이곳을 이토록 갈망하는 건 어쩌면 산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여정이기 때문일 겁니다.
1: 여기 올라오니까 막 그동안 막 걱정하고 했던 것들이 막 다 너무

0: 되게 느껴지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1: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굽어보면서도 결코 화려함을 뽐내지 않는 산. 그래서 몽블랑은 더욱 묵묵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0: 전망대에서 내려와 출출함을 달래 특별한 음식을 맛보러 갑니다. 과거 목초지에서 소를 방목하며 알프스 목동들이 먹었던 음식. 알프스에 왔으니 알프스 대표 음식을 맛봐야겠죠? 그런데 식당 한쪽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광경. 숯을 채워 만든 화로입니다. 저게 테이블마다 왜 있을까요?
1: 아, 퐁듀가 있고 핫클렛이 있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핫클렛을 먹겠습니다.
0: 일단 주문부터 하고 궁금한 걸 물어볼 참. 그때 제 앞에도 떡하니 나타난 화로입니다.
2: 분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요 근처에 놓으면 이제 여기 안에 숯이 열을 가해가지고 살짝 녹아요, 치즈가. 그러면 이거를 슥 떠서 접시에 툭 놓고 먹는 거죠. 안에서 뭐 부풀어요.
0: 알고 보니 치즈를 녹이는 도구.
2: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0: 난생 처음 화로불에 녹여 먹는 치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2: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먹어봐요. 네.
0: 그 순간 갑자기 등장한 옆 손님.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급기야 자리까지 이동.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너무나도 간단해 민망한 순간입니다. 라클레트는 긁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알프스 대표 요리인데요. 라클레트 치즈를 녹여 감자, 고기 등을 곁들여 먹습니다. 목동들이 산에서 고단한 일과를 마친 후 가지고 다니던 딱딱한 치즈를 장작불에 녹여 먹은 데서 탄생한 요리.
1: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짜지 않고 감자랑 진짜 잘 어울려요.
0: 퐁듀와 달리 불에 직접 녹여 먹어 치즈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알프스 여행. 몽블랑 가는 길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행복한 여행입니다.
1: Oh my, 진짜!

약간 무릉도원?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것도 모르겠어.
1: 모르겠지? 이거다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게?
0: 응? 응?
1: 응? 응?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이더름도 하나.
2: 인장미.
3: 세계 최대 드라마 드라마인들의 축제 향연.
4: 드라마인들의 축제.
3: 서울 드라마 어워즈.
5: 대상의 영광은
6: absolutely killing it.
7: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 세계.
8: 준비되셨어요?
9: 하크. 준비됐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10: Creation of a champion.
9: 99.9% 확정이야. 확정.
11: 사고 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된

이상이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저지른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오고 가야 하는 때를 어찌 그리 잘 아는지 계절은 한 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싱싱한 것들과 함께 오지요.
2: 10개 보시고 34만 9천. 남아 자 9개 보시고 9개 하나 다이로. 자 9개 보시고 9개 하나.
3: 우리나라도 거기가 최고입니다.
1: 할머니의 밭에도 계절이 내려앉았습니다.
3: 막 춤을 추네요. 요. 비가 왔는데요.
4: 뭐가 춤을 춰요?
3: 요 깻잎이 비가 오기 좋아서.
1: 이런 날이면 이맘때 만날 수 있는 병어와 함께 할머니들이 손맛 가득한 귀미진 밥상을 차립니다.
3: 맛있다 가보시오. 한장이 맛있어.
5: 손으로 안 되고 손으로 찢으면 더 맛있어요.
3: 짱!
1: 꽃인내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군 전체가 바다에 둘러싸인 전라남도 고흥반도. 크고 작은 섬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다이아몬드형 반도랍니다. 고흥반도 동쪽에 자리한 청정해역을 품은 나로도. 고즈넉한 축정마을에서 정적을 깨는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3: 아이 무서워.
6: 어메메 멋진다고 안 맞는데 이 뚜건디.
5: 이거네 오수금이고 예. 이건 김피침이고.
3: 나로도 섬에서 나갔고 섬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이가 묵었는데.
5: 잘한다고 오늘 멋지게 왔네.
4: 어머니들 이 골목이 어떤 골목이에요? 오래된
5: 거예요? 오래됐어요.
3: 여기가 완전히 맹동거리예요.
7: 여기도 저 일본 사람 진 거구나.
3: 우리가 처녀 때 여기서요. 이 섬이라도 나가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전기를 다 썼어요.
8: 참 이 거리가 말도 못하게 좋은 곳인데.
1: 가슴 속에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970년대까지 전국 최대의 삼치 파시가 열릴 정도로 부와

0: 사람들이 모여들던 골목. 그때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였다죠. 그 시절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 향기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씩씩하게.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할머니들이 모여드는 이곳.
2: 오시자마자 어머님들 저 뒤에서 뭐 하세요?
1: 이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식사 준비돼가지고 같이 드세요.
0: 익숙한 듯 신문지부터 펼치는데요.
1: 이건 상이에요.
3: 이거 상이죠, 상.
1: 신문밥상이에요.
3: 신문밥상.
4: 여보, 언니가 주먹 담았어요, 이거.
1: 어떤 거?
4: 여보, 깍두기, 조깐, 그, 나지각에 담았어요.
0: 저마다 손맛 자랑하듯 반찬 하나씩 가져와 차려내면 먹을수록 계속 당기는 깊은 맛, 바로 귀미진 할매 밥상이 됩니다.
1: 팔을 안 대고 손으로 찢으면은 더 맛있어요.
0: 거기에 묵은지 부욱부욱 손으로 찢으면 최고의 찬.
5: 어렸다고 애들. 묵은지가 맛있어요.
0: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겠습니까?
1: 나 이장님한테 국밥냉이.
2: 어떠세요, 언니?
1: 언니, 짱 그래야지.
6: 짱!
1: 그렇지.
5: 어디서 딴 데 욕지서 시집이 하나 나왔으면 안 되는데 썸에 나서 썸을 푼 건 뭐. 그거이지 뭐. 다 앞뒤만 틀리지.
0: 친구들이 카메라에 어떻게 담기는지 궁금했던 김필심 할머니, 직접 카메라를 메고 촬영해 봅니다.
1: 김황자 요리 좀 보십시오.
7: 아, 이쪽에 나온 거.
1: 누구 주신다고 그럽니까?
0: 괜찮아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1: 아이고, 힘들겠네요. 예, 네. 어깨도 아프고.
4: 어깨도 아프고.
1: 진짜 젊은 사주에 나이 묵으면 안 되겠어요. 그나저나 고생하십니다.
0: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랄 것 없이 맛깔스러운 밥상 앞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1: 저희들 먹겠습니다.
2: 예, 맛있겠어요.
0: 특별한 것 없어도 함께하니 그것이 바로 밥도둑.
6: 오늘 처음 먹었잖아요.
1: 오늘 제일로 반찬이요. 몇 줌 먹으려고?
7: 평생 이거 촬영이 처음인데 몇 줄 안 먹으면 죽었어.
1: 그러게.
0: 거기에 촬영까지 더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답니다.
1: 감사합니다.
6: 건강이 맛있다 오늘.
1: 친구들이 다 여기가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좋고요. 제일로 좋은 것은 싱싱한 고기가 사다 퍼덕퍼덕 사는 거. 게 같은 거 사다가 먹는 것이 제일 좋죠.
0: 참 고마운 나날입니다.

0: 내 일, 네 일이 따로 없는 할머니들이 필심 할머니 밭으로 출동했습니다.
1: 여기 밭이 밭에 바로 여기
2: 고구마
1: 여기 우리 밭이에요. 요리 요리
2: 호박도 열고
1: 호박 열어 먹으려면 닦고 가서 있다. 나가 뜯어주면 한나는 여기 던져주면은 받아갖고 땄다. 오늘 좋은 비가 왔다.
2: 좋은 비가 왔어.
1: 오늘 물 먹고 좋아라고. 좋으라고 엄마 좋네요. 그러고 있네요.
0: 저장할 수 없어 저절로 딱 한 철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고구마 순입니다.
1: 거기 섰어. 나물 안 먹으려고.
3: 나물이요?
1: 어, 나물 안 먹으려고.
2: 껍질이 이렇게 까내가지고 삶아가지고 나물을 해요. 이렇게 깨끗이 벗겨버려.
1: 여기 섬에서 옛날에는 뭐야 다

0: 아기도 없고 그럴 때 우리 큰 딸의 학교를 대학교 교대로 보내면서 여기서 보내놨더니 학교 그 교장을 하면서 어딘지 한 달에 돈을 한 50만 원 정도 보내줘요. 결제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잘 먹고. 다른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한대요. 저는 밭에 일하면은 탔는다고. 화장을 계속 해요.
1: 화장을 어떻게 이쁘게 하셨어요?
0: 이뻤어요.
1: 밭에 나와서
0: 화장을 엄청 잘해요, 아주. 그냥에 화장품이 많이 느게 손에다 해갖고 막 들이 이렇게 발라요. 갖고 이런데 저 정도 그런 거 다 풀비고 날 아침마다 하루 아침도 눈 적이 없어요.
2: 평생 밭일로 허리 펴본 적 없던 필심 할머니. 하지만 자연의 소리는 늘 할머니를 웃게 했답니다.
0: 엄마 춤을 추네요. 요 비가 와는 게요.
1: 뭐가 춤을 춰요?
0: 요 깻잎이. 깻잎이 이렇게 아침으로 오면은 시들시들해갖고 죽을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막 이렇게 춤을 추네요. 비가 오면 또 좋아서. 아까 많다.
3: 이거 묶어갖고 내려가기 하는데 우리는 밭 안 지고 여기만 이제 밭 지고 우리는 원치가 뭐 한량이 한량 아무것도 안 하고
4: 그래도 쓰레기 주워가지고 한 달에 29만 원 벌잖아.
0: 어미 겁나게 잘 열었어. 돈부가
3: 잘 열었네. 안 열길래.
1: 이게 돈부콩이에요?
0: 예예 돈부.
3: 아 여기서는 돈부다. 나는 부지런한 게 그런지 우리 같은 깨우란 것들은 하나도 못해본 거.
1: 글쏘나 어머니가 부지런하세요?
3: 부지런. 제일 부지런. 그만해. 그만하라 뭐.
0: 아니 다해 많이.
2: 그만하라는 친구의 말에도 더 퍼주고 싶은 마음에 멈출 수 없는 필심 할머니. 밭일이 끝나면 밭을 가는데 시일 가듯 함께 가는 곳이 또 있답니다.
0: 한 번에 다섯 마리 들었어요.
1: 여기에 뭐를 두신 거예요?
0: 예, 해섬도 잡고 전북도 들어오고 근데요.
2: 필심 할머니의 통발을 확인하러 나선 길.
0: 나 일찍 왔어. 옷을 여기
4: 입은 거야. 걔 들었어요.
2: 정말 길가 들어왔네요.
3: 나갔다.
0: 히, 니가 어째 한 마리가 들었냐.
3: 여긴 내일 반찬 해야 되는데 반찬 갖다 못 돼.
0: 사슴 구해야 돼, 사슴.
4: 전체랑 걔 아프겠다.
2: 그런 건데 뭐. 허탕을 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데요.
3: 뭐 있는 거? 몰라 뭐 있는 거?
4: 눈에 들었네.
1: 응? 들었어요?
3: 멀티네.
2: 어. 오, 문어라뇨. 반갑네요.
4: 새끼도 있어.
3: 살았어.
4: 새끼.
3: 내일 반찬은 있네.
4: 아니 문어가 그래도 들어서 됐어. 공탕은 안 했네.
3: 며칠 안 됐는가 보네. 그래도 살았어.
0: 살았다.
3: 내일 말도 쳐다 그러고 떠들게. 내일 말도 쳐다 왔어.
2: 그렇게 할머니들의 유쾌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화창한 하늘이 유난히 반가운 아침입니다.

0: adrift on the sea. 이런 날이면 바다의 생동감이 나로도 항해도 그대로 전해진답니다. 막 잡아온 물고기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활기 넘치는 위판장. 사고파는 이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인기 있는 생선은 병어와 삼치.
1: 많이 잡았어요 오늘.
2: 많이 잡았어요?
1: 네. 아이고 뭐.
0: 삼치는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0: 병어를 먹어야 여름을 난다는 할머니들이 큰맘 먹고 병어를 샀습니다.
1: 어머니 병어로 뭐에 드시려고?
2: 회하고요. 예, 사슴이.
1: 사슴이하고?
2: 예.
1: 회가 사슴이 아니에요?
2: 네. 예, 예. 아니 회는 또 이제 꼬치장에 묻힌 거. 그러니까 아주 붙어져 있어요.
0: 몸값 높은 병어를 사들고 위풍당당 도착한 곳은 마을 회관. 이제부터는 우수금 할머니가 나설 차례입니다.
3: 생생하다.
0: 산란기인 병어는 이맘때 가장 맛있다죠.
1: 병어가 그렇게 맛있어요?
3: 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다 가보시오. 한 장이 맛있어. 때가 있어야 맛있어. 요새 때가 철이에요.
0: 부드럽고 고소한 데다가 뼈도 연해. 뼈째 썰어 먹으면 그만이라죠.
4: 솜씨가 있어서 잘 써요.
0: 손질한 병어는 막걸리에 잠시 재워둡니다.
1: 막걸리에 재워두면 뭐가 좋아?
3: 식중독 걸리지 말라고.
1: 식중독?
3: 네. 해놔. 나다른 데까지 끊기.
5: 식중독 걸리지 말고.
0: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다는 병어. 직접 만든 초장에 텃밭에서 키운 채소 넣고 슥슥 버무리면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
6: 분회장님 솜씨가 최고인데.
3: 맛이야.
5: 가래 음식은 맛있게 한데 우리가 손안
3: 맛있어.
6: 맛있어.
3: 반대때라고.
6: 이거 왜 주네요.
0: 이번엔 필심 할머니네서 따온 고구마 순을 다듬어 나물을 무칠 참입니다.
1: 세 분은 언제적부터 친구세요?
3: 네, 어릴 때부터 여기서 같이 컸어요.
1: 학교도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3: 네? 아니요, 여기는 선 빼고 나는 후배고.
1: 아, 후배예요?
7: 여기는 한 살 더 먹고 여기는 한 살 덜 먹고 되시고.
3: 그래도 거기서 거기?
7: 혼자 있으면은
3: 이따
7: 건강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어르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으면 다 노인네들이 건강이 좋아진다요.
0: 그러다 보니 손 많이 가는 나물 다듬기는 금세 끝나고 어느새 아삭하면서도 매콤한 고구마 순 나물도 완성됐습니다. 어제 통발에서 건져 올린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한 문어도 삶았습니다. 여름철 별미가 가득한 귀미진 밥상에 할머니들 우정까지 얹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진수성찬.
3: 너무 맛있어요.
7: 아가씨 이것도 사실
1: 아가씨예요?
3: 모르라 우리가 친구께 좋아서 아가씨 아가씨
7: 아가씨 네, 우리 싱싱함을 먹게 건강하고 젊어요.
0: 아가씨라는 서로의 추임새가 기분 좋고 귀미진 밥상 함께 나누니 더 좋은 여기는 고흥반도 축정마을입니다.
8: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9: 여기 영차!
10: 여기 영차!
11: 낙동강 천삼명이가 전체가 다 올렸어요.
12: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좋지 우리 집인데.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먹고 수영하고.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1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6: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하고.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8: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8: 후원 문의 080-961-9595.
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8: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9: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0: 유쾌
9: 상쾌
10: 통쾌
9: 변비 메이킨.

0: 아니,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1: 교방초등학교 2학년 5반 강남윤입니다. 간에 그거 보고 저뭐 씨름하게 좋다고 해보려고 해가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0: 뒤에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1: 저희 씨름부 형들이 우승한 거입니다.
0: 자랑 좀 해주세요.
1: 네. 이거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등한 민서영이고요. 힘이 세고 들배지기를 잘해요. 이거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사급 상인 박예찬 형이에요. 키가 조금 더 크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이거는 학산별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한 거고요. 제38회 전국시도대형 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한 거예요. 이쪽에 있어요.
0: 어땠어, 이때?
1: 우승해서 기뻤어요. 자랑스러워요.
2: 권사과 교방초등학교 안현진 전승원 강동현 김민서 정성수 김민준 안서준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3: 우리 뭐 알았어? 어, 일단 오고 우리 맞지?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돼?
4: 이겨야 돼.
3: 어, 자기 거 하면 돼. 네. 알았지? 아, 첫 판이다. 네. 가자.
5: 그만.
6: 파이팅!
3: 정신, 뭐라 분위기 뛰어.
2: 성실한 상대들이 선수인데 팀장
3: 파이팅 하고.
2: 부산 진포초등학교의 교방초등학교 1번 성장급 고민성 안영진 선수.
3: 단체전은 7 체급의 선수가 나가서 체급별로 1번부터 7번까지 출전해서 7전 4성승제로 먼저 4점을 승리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2: 자, 체기. 오, 음에 잡아갔지만 그대로 대전을 통한 밀어치기에서 고집된 안영길 선수.
3: 챙겨 먹어 밑에서.
2: 정수원 선수.
3: 쟤 무조건 맞다리야. 딴 거 없어.
7: 가위 잡은.
3: 어, 해! 원아! 하고 싶은 거 해! 잘 잡았어!
2: 연이 맞다리, 다시 시도!
3: 잡지 마! 뭘 맞다리야! 맞다! 자체적으로 챙겨서 해!
2: 연이
3: 끝까지! 됐어!
2: 맞다리 성공! 정수원 선수. 다시 청장급으로 들어갑니다. 이주한 강동현 선수.
3: 동윤아, 밑에서 해. 그렇지, 어, 좋아! 동윤, 좋아! 동윤, 잘 잡았다! 잡아라!
2: 결백의 시도!
3: 이동으로
2: 밀어치기 성공시킨 홍상과 김민서 선수.
3: 너 자세 너무 좋은데? 어?
2: 두 번째 판.
3: 민수야 딱 그만큼만 잡으면 되겠다.
8: 이렇게 최종 스코어 4-2 경남 교방초등학교가 단체전 우승입니다.
9: 승전 세레모니라고 하네요.
8: 네.
2: 역사입니다.
3: 창단 역사상 최고의 해죠. 그랬는 25년도는요. 역사상 최고의 해였고 사실 최고로 잘했고 올해 우승 3개 준우승이 3개 노메달로 온 게 없어요. 모든 데 개인적인

0: 1등 다 했고 아주 아주 아주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어른.
1: 아니 전 4학년 때 학교에서 씨름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들어왔어요.
2: 아니 저 그냥 감독님이 와서 그냥 재밌게 하고 운동 조금만 하고 갈아입거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갑자기 겁나 빡세지셨어요.
3: 처음에 도망갔어요.
4: 저 감독님 치킨 사준다 해서 근데 안 사줬어요.
5: 안 사주셨다고?
4: 네. 첫날만 사줬어요.
6: 제일 단순한
3: 제일.
5: 근데 어떤 매력이 있어서 계속하게 된 거예요?
4: 넘길 때 쾌감이 있어요.
2: 아 그건 내가 알아야 되는데.
3: 한번 세게 쳐서 넘어가면 짜릿해요.
2: 그냥 말 그대로 힘들 때 재밌어요.
7: 짱 어둡다.
1: 어? 우연히 만났네.
8: 뭐야 너 지금 왔어?
1: 어.
8: 어 나도 방금 왔는데.
1: 안녕.
0: 잘 먹게 뛰어라. 이 쳐주지 마라. 이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일단 열 좀 내고 이제 체력도 할 거예요.
9: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0: 자, 세 바퀴 출발! 자! 오빠 안 뛰어? 솔직히 이게 초등학교 운동량보다는 조금 많아요, 운동량이. 감독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일단 체력이 있어야 기술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짜쩌라, 빨리 가자. 가라, 가라, 가라. 두 바퀴씩 가라, 두 바퀴씩. 조회상 했어? 빨리 가. 나와줘라. 두 바퀴씩 가라. 웬만한 축구부도 많습니다. 어디 가서 씨름부 25명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 해요. 근데 그게 제 나름 좀 자부심이에요. 1월 22일 9시 34분 정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정확히 여기 서 있었어요. 한 명이. 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 아, 나 너희들 이제 새로 가르쳐 줄 감독님이야 해서 이제 다른 친구는 아직 알았어? 저뿐이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름장 이게 밑에 머리가 한 1m 정도 깔려 있어요. 한번 다져지니까 한 번씩 올려줘야 돼요. 근데 애들 또 이러면 또 다치니까 다져지지 않게 밀어줘야 돼요. 거의 뭐 전문 삽질러예요.

0: 친구.
1: 안녕하세요.
0: 어서 와. 네. 자, 들어옵시다. 자, 윗줄부터 쭉쭉 앉읍시다. 윗줄부터 올라가세요.
2: 갑시다.

0: 갑시다. 위에부터 차곡차곡 앉읍시다.
1: 나왔나?
2: 네!
0: 좋아, 다 왔구만. 여기 어딘지 알아, 몰라?
3: 알아요.
0: 여기 어디야?
3: 씨름장.
0: 씨름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4: 넘기면요.
0: 어, 맞아, 또. 등에 대면 이기는 거야. 자, 그럼 실내화 벗고, 양말 벗고, 내려와서 모래 좀 밟아봅시다. 내려오세요.
4: 놓아야 돼.
0: 자, 기다려. 벗고 기다려.
4: 벗고 기다려.
0: 안경 끼고 내려서 기다려. 자, 두 번째 줄 내려옵시다. 그래. 김주원이 그랬어, 오채소라고.
5: 아이들 대상으로 교과 시간에 씨름 수업하고 있습니다. 씨름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삿바 잡아서 애들 흥미 유발할 수 있게 그렇게 그냥 수업하고 있어요.
0: 씨름은 예와 도의 스포츠라 그래. 인사를 잘해야 돼. 시작하기 전에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차렷 인사. 그러면 이긴 친구가 넘어진 친구한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줍니다. 잘했어 하고 뒤돌아가서 차렷 인사하면 100점. 이해했나요?
3: 네.
0: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먼저 해볼 친구 혹시 있나? 용기 있는 친구.
6: 내가 질 것 같은데.
0: 아니, 지면 어때? 지면 어때? 인사하세요. 좋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오, 좋아요, 좋아요.
4: 돌진기술이야.
0: 와!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친구.
7: 세상 이런 시름이다, 이제.
0: 어, 좋아요. 자. 자, 일어나세요. 친구 안경. 오, 저, 오, 왔다리, 와! 오, 잘했어요.
7: 넘어가요.
0: 아니야, 잘한 거야. 차렷. 인사. 잘했습니다.
4: 처음에 조금 조금 질 것 같은데 생각되다가 넘어뜨리면 그러면 좀 막 그런 짜릿함이 좀 있어요.
8: 좀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조금 쉬웠어요.
5: 제 생각에는 저는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로 다가가니 애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더 다가오기 힘들고 거기다가 비인기 종목이기도 또 거기다가 옷을 벗어야 돼. 이렇게 다가가니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왜 잘하는 애들만 운동을 해야 돼? 그냥 데리고 와서 놀려보는 거야.

0: 예! 샷! 우와!
1: 잘했어. 거의 선수 선발일 걸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반 이상. 궁극적인 목표는 선수 선발인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리그전 하고 나면은 그 주에는 시드전이 한 30명 정도거든요. 그 주에 이제 그 다음 주에 20명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10명 되고 해서 5명 남으면 성공, 6명 남으면 대성공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장인 민서도 4학년 때 리그전으로 해서 선발한 친구예요. 네.
2: 자, 이 선수 주목해서 보실 만한데요. 올 시즌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3관왕에 벌써 등극을 했어요.
3: 김현근 감독이 진두 지휘하고 있거든요.
2: 들어 올렸는데요. 드라이버.
4: 아, 내려서 버텨보지만. 김현진기로 김민서 첫 판도 좋았습니다.
2: 허리 위까지 들어 올려서 차내고 회전. 오, 정확한 택배지기였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민서한테 제일 의미 있는 메달과 상장이 뭔지.
6: 저한테 제일 의미 있는 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소년체전 이거. 소년체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0: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상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메달이랑 좀 많이 다르고 예뻐갖고 잘 좋아해요.
1: 나가요. 저 주장 아닙니다 이제. 저 주장 아닙니다.
2: 많이 힘들죠.
1: 많이 힘들죠. 그냥 그 뭐냐 애들 조용히 시키는 거랑 운동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3: 얘들아 말 한 마음만 들어라. 둘러서 동그랗게 크게. 감독님이 기준은 이쪽으로 이렇게 벽으로 둘러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우리 들어보고 투표할 거야. 주자 뽑는 거. 우리 1년 동안 잘 이끌어야 될 사람이니까 인기 투표 절대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지 말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인기 투표 아니야. 알았지? 민준이 나오세요. 자, 다 시작하세요. 하고 싶은 말. 조용.
4: 제가 만약에 주장이 된다면 큰 목소리와 자신감으로 1년 동안 팀을 잘 이끌겠습니다.
3: 와! 다음.
5: 제가 주장이 된다면 1년 동안 저희 팀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3: 와! 아, 니네들 약하다. 제가 주장이 되면 치킨을 사주겠으면 바로 뽑히는 건데, 그냥.
5: 제가 주장이 된다면 감독님이 없을 때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3: 잘못된 입맛인데.
4: 제가 주장이 된다면 싫은 거를 열심히 이끌어 하겠습니다.
3: 네, 좋아요. 자, 얘들아, 무조건 비밀 투표야. 얘들아, 투표 딱 끝났어. 아주 아주 박빙이었어요. 엄청나게. 자, 우리 2020년도 주장은 기호 1번 김민준! 자, 자리로 들어가세요. 아, 김민준, 이제 소감 얘기하겠어요, 소감.
6: 민서 형 보면서 배워야겠다 생각했던 건 없었어요?
4: 민서 형처럼.
7: 없었다고?
4: 아, 민서 형 팀을 잘 이끌고 친구들 잘 모르는 기술이나 그런 걸 잘 알려주는 주장.
0: 끝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민준이가 잘 이끌어갈 생각에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8: 올해 6학년 형아들 되게 잘했죠?
9: 네. 네.
8: 부담되지 않아요?
9: 부담돼요.
4: 부담돼요.
9: 내년에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4: 형들은 잘했는데 저희가 잘 못하면 좀 부담될 것 같아요.
10: 애들 제일 처음 두려워하는 게 옷 벗는 거. 처음 봐서 실험 한번 해봐. 옷 벗어야 되잖아요.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옷을 안 벗기고 네 마음이 열릴 때, 편안해질 때 벗어라. 대신에 계속 이제 말을 하죠.
4: 얘 있잖아요. 얘 위도 안 벗어요. 한 2주 동안 안 벗었어요. 위에 뒤.
9: 나?
4: 민승이.
11: 전 부끄러워가지고 적응될 때까지 옷 입고 실험하다.
12: 처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벗으면 부끄러워하죠.
11: 저는 한 2주 정도?
4: 2주 정도? 한 달이라면.
11: 5일 있다가 벗었어요. 엄마가 옷 더럽다고 해서.
13: 처음에는 옷 벗는 게 싫었는데 형들은 다 옷 벗고 하니까 저만 이상한 것 같아서 옷을 벗었어요.
3: 그렇지, 어, 잘하네. 잘하네. 또 들어, 또 차. 또 들어, 또 들어. 계속 들어, 또 차. 또 들어, 또 들어. 무한늘배지기야. 저학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재밌게 씨름의 흥미를 유발하고. 씨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노는 자리, 혼나는 자리, 약간 들어온다는 자리. 여기서 배워오는 거예요.

0: 제대로 해서 뭐가 안 나온다니까. 절대 절대 안 나온다. 손을 빨리빨리 바꿔봐. 진우야 해야지. 또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상대가 로봇이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라니까? 땡겨서 밀어내라니까 너는? 찍으면 돼. 찍어봐. 오른다리, 오른다리 빼고 찍어야지. 오른다리 빼고 찍어야지. 차! 차!
1: 어, 진짜.
0: 정다원, 아, 진짜가 아니라 중심 다 끌려가서 뭐하고 있냐, 혼자. 아, 진짜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 돌아봐. 둘. 더 땡겨. 여기서, 여기서 땡겨야 돼. 여기서 땡겨서 이렇게 와야 돼,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다리 한번 챙겨봐. 땡겨봐. 돌아봐, 한 번 더. 짧게 주고. 한 번 더 돌아봐. 이제 제껴봐. 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서니까 답이 있냐고, 시림 계속. 지금 이 5학년들은 올라가는 과정 중이니까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2: 움직이라니까.
0: 힘들어 참고 해라. 연습할 때 지면은 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고.
3: 저 훈련 후기 겁나지 않아?
4: 아니요.
5: 아니요. 재밌어요.
4: 네. 재밌어요.
5: 힘들어요. 겁나도 재밌어요.
3: 혼나도 재밌다고?
5: 왜?
3: 왜?
5: 싫어하는 게 재밌는데.
4: 언니 맨날 혼나라.
5: 참.
3: 감독님이 무섭게 혼내던데.
4: 깊숙한데.
3: 감독님이 왜 그렇게 혼을 내는 것 같아요?
4: 저희가 하라는 거 안 해가지고.
5: 하라는 거
4: 잘하는 거.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5: 너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0: 시험성적 빠져온 거 아쉽죠? 나중에 올해는 진짜 아쉬워요, 애들. 좀 틀리네, 마음이. 맨날 보내는 건 똑같은데.
1: 잘한다. 천천히, 천천히.

0: 감독님께 처음 시험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오! 자, 이거 오랜만에 알아보자. 다음!
2: 저를 3학년 때부터 씨름을 알려주시고 팀워크도 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도 감독님이 하셨던 말 기억하면서 씨름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독님.
1: 오, 잘생겨.
3: 사랑합니다, 해.
1: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전수. 오! 야, 전수 사춘기 끝났나 봐, 이제. 전수 사춘기 끝났나 봐.
3: 원래 아니었어요.
4: 저 민생이에요. 제가 말로는 열심히 한다고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젠 말이 아닌 저의 행동, 승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
1: 아이고, 멋있어, 민생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열심히 하자, 알았지? 어?
5: 형들, 이때까지 고마웠고. 형들이 이때까지 우승한 거 우리도 열심히 씨름해서 꼭 우승할게. 형들 졸업 축하해.
6: 형들 졸업 축하해. 우리가 단체전 우승할게.
7: 씨름이랑 사면 패해라.

0: 별로 안 먹어.
1: 아, 하나.
2: 결석한 적 없어? 아침 훈련에?
3: 네.
4: 한 번도 없었어요.
3: 힘들어도 같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든데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니까.
4: 집에 와서는 내색을 잘안 해요. 다른 건 그만둬도 괜찮다고 하는데 씨름은 절대 그만두기 싫다고 했어요. 알겠지? 정원 딱잘 켜켜서 넣어야 돼. 알았지? 이 필통 원래 있던 건데 이거 빼고.
1: 어? 잠깐만. 웃겨요. 실은 팬티 위에 이것만 입고 있어요.
4: 버선이 원래 저도 처음에도 몰랐는데 왜 신는지 몰랐는데 겨울 되면 모래가 엄청 차갑대요. 그래서 애들 맨발로 하면 발이 너무 시려우니까 버선을 좀 준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신으면 이게 다 닳아요, 하루 만에. 그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2: 애들 전지훈련 가면 너무 진짜
4: 엄청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해요.
3: 재밌어요.
2: 왜 재밌어? 고생 많이 할것 같은데.
3: 제가 고생하는데 잔소리 안 들으세요.
2: 누구한테? 감독님이 잔소리 하실 건데?
3: 많이 안 해요.
5: 그런 말은 안 돼.
6: 겁나 까불지.
7: 올라가 시대.
8: 니는 여기 나왔거든.
7: 전지훈련 이거 지금 엄청 많아요.
2: 전지훈련 가보셨어요?
3: 아니요.
9: 저 처음 가는 거예요.
3: 네. 버선 없이 가면 발 부서진다 그랬어요.
10: 다 챙겼어?
7: 네.
10: 어? 씨름 팬티.
3: 챙겼어요.
10: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이제. 가서 바로 씨름할 거야 우리.
3: 네.
10: 가자.
2: 얘들아, 전지훈련 가는 기분 어때?
3: 좋아요.
11: 좋아요.
12: 좋아요.
3: 좋아요.
8: 다 나타나네.
10: 잠깐만 좋을 거예요. 한 2시간, 불과 1시간 뒤면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아,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저 친구들은. 훈련이 뭐 4박 5일밖에 안될 건데, 그 교내에서 훈련하는 거 2달 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저는 봐요.

0: 전국에서 이제 많이 모일 때는 초중고 다 합치면은 뭐 4, 50팀까지 될 때도 있고요. 팀이 생각보다 많아요.
1: 진지하게 운동해라. 어? 운동 열심히 딱 진지하게 하고 힘 다 쓰고 끝나야 돼, 운동할 때. 연습한 거 딱 하고.
0: 항상 훈련 갈 때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시작해야 할 때. 서 있으면 혼난다. 무조건 실은 많이 해라. 먼저 하자고 해라. 무조건 실험하라고요. 누가 하자고 하면.
2: 지훈아, 한발 더 잡으라고, 지훈아. 반사팔을.
3: 내려면 쪽.
2: 나, 오른발 힘쪽. 그렇지, 팍! 오른쪽, 대박 오른쪽. 그렇지. 또 오른쪽. 잘한다. 또 들어.
4: 잘했어. 진짜 이긴 거야. 그럼 이긴 거야.
2: 계속 있어.
4: 봐봐. 봐봐라.
0: 팀에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맨날 하던 친구랑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면 내 차급에 선수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있으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0: 봐.
1: 아유, 그거 죽시잖아.
0: 재훈아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 재훈아 뒤집기! 머리 들어가 뒤집기! 뒤집기! 그렇지! 그냥 뭐 뒤집기 하면 되잖아. 야, 머리가 빠지나.
2: 그렇지. 다른 전국에서 오른 친구들이랑 붙었어요. 맨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3: 죽을 것 같았어요.
4: 왜?
3: 너무 힘들었어요. 한 10명인데 30경기 정도.
5: 우리야 먼저 머리 들어. 부러운 것 같아? 준비.
6: 다훈아, 얘 어깨 다 들어갔지. 뭐 하고 있어 혼자?
7: 실험은 내가 실력이 향상되려면은 내가 힘을 쓰면서 지는 상대. 연습하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주면서 부족한 걸 찾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슷하되 연습은 져야 돼요.

0: 목표 단체전 1등 하는 거예요.
1: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2: 이제 내일 출발하는 시합은 이제 첫 대회. 좀 긴장되죠.
3: 니준 잡고 아니야. 니준 잡고.
2: 이제 올겨울에 동결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시합이라 또 올해 첫 시합이기도 하고 좀 긴장감 있게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짐 잘 챙기고 대리로 왔지?
4: 네.
2: 그냥 여기 샀던 거 그냥 그대로 가서 사면 돼. 자랑하러 가는 거야. 자랑하러. 알았지? 어? 너네가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만큼 열심히 해서 보여주러 가는 거야, 그치?
5: 첫 대회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떨리는 대회.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0: 특히 어?
1: 참사과, 우방초등학교, 홍사과, 외동초등학교, 동시입장.

첫 시합이라 네. 이기러 온 거야. 네. 알았지? 이겨보자. 네. 자.

0: 이제부터 시작이야. 채팅해야 돼. 자신 있지? 네. 믿는다.
1: 대륙 중앙에 대한 단체전 3명이 진출합니다.
2: 아이고.

0: 어때? 끝나니까? 왜다 인사 쓰고 있는데? 민주 왜? 아쉽지? 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아직 10개 남았어 뒤에. 우리 4월 때또갈 거야. 어? 그다음 지구 또갈 거야. 계속 칠 거야. 어? 지금 져도 돼. 계속 져. 지면 어때? 근데 뒤에는 너네 분명히 이길 거야. 다만 너희들이 노력한 걸 조금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뒤에는 너네 분명히 이길 거야. 알았지? 어? 왜 자꾸 오는데? 어? 어? 아쉽나? 어? 뭐가 이렇게 아쉬운데? 응? 답답하지? 잘할 수 있을 건데 안 되니까. 어?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치? 잘할 수 있어. 응? 담대 너 믿는다. 어? 진짜로. 담대 가봐. 너 진짜 믿는다, 담대면. 응? 지훈도 감독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잘했어, 얘들아. 맞지? 가자, 차 타고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1: 1년 다 쉬어요. 저도요. 단체전은 너무 못해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쉬웠어요. 저도.

0: 충격적인 첫판 탈락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수업 못 쉬면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거고 그걸 인정을 하고 예방접종 맞았다 생각하고 돌아와서는 가서 안 됐던 것들만 계속했어요. 그냥 성실함이나 이런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친구라 많이 다그쳐서 끌고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대고 치고 나오고 잡고 천천히 지금 봐봐 밀어서 그래 잘 나왔어
1: 준비
0: 가만 있어봐 몸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있어야지 나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왜 틀어 펴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딱 그렇지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 됐어 글로 대 자꾸 저도 괜찮으니까
2: 그냥 평소대로 했는데 그냥 체력 훈련만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3: 평소보다 훈련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4: 지친 뒤에는 결승까지 간 거예요.
0: 너가 안 믿기잖아? 불안하잖아?
4: 네.
0: 너 못 믿으면 나를 믿어. 안 믿으면 돼.
4: 네.
0: 할 수 있지?
4: 네.
0: 다리 어디 있어 지금? 왼 다리 어디 있어?
4: 뒤.
0: 원래 오른 다리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지?
4: 네.
0: 지금 들어와 있지?
4: 네.
0: 이것도 너 봐봐. 팔이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위험한 상황. 팔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 팔 여기서?
4: 안쪽.
0: 그렇지. 이제 알고 있잖아.
4: 네.
0: 이거 조심.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4: 네.
0: 네가 하면 안 되는 것들. 잘하자 내일.
4: 네.
0: 내일도 물론 잘해야 되고 항상 잘해야 돼.
4: 네.
0: 잘하고 있고 알았지? 자신 있게.
4: 네.
5: 뒤통수가 왜 이런 거야?
4: 네.
0: 야, 영진.
6: 여보세요? 비밀을 들지 않았냐?
0: 야, 전승호. 그거 누가 사왔는데?
6: 용돈 모았어요.
0: 네? 거짓말 치네, 전승호.
6: 엠빵했어, 엠빵.
0: 그래, 나보고 도망가요.
6: 뭐 하냐니?
0: 너 왜 싫어하네?
7: 얘기하느냐?
6: 와.
7: 그니까.
6: 니가 진짜 계룡한테 왜 졌냐?
7: 진짜.
6: 사람이냐?
7: 김삼범씨?
6: 와, 김삼범한테, 와.
7: 그건 진짜 레전드.
6: 레전드.
7: 레전드였다?
6: 레전드다, 이건.
0: 들어!
7: 표정 뭐지?
0: 그렇지!
6: 표정 관리, 표정 관리.
0: 들어! 너 그거 찍고!
7: 찍었네. 보고 쳐, 보고.
0: 손빼, 손빼!
7: 왜 이렇게 들어? 왜 이렇게 들어?
8: 오른 다리 좀만 들어가. 거기 잡아 그냥 거기 잡으라고.
6: 야 김지현 어제
7: 도장 막 들어가지 마.
0: 머리 손, 머리 손, 머리 손. 배가 써 머리 고
7: 왼 다리 좀 다리 좀 모으지.
6: 됐어. 또. 와 지지토 하나만 주신이.
7: 어? 나 너무.
8: 나 재료 먹을 거야 얘들아.
9: 야, 여기다가 좀 찍어줘봐.
7: 아, 얘들아. 일단은 대회할 때 긴장하면 못 이겨. 긴장하지 마, 긴장.
9: 야, 앞선수가 지고, 앞선수가 만약에 운다 해도 분위기를 살리고 분위기가 지면 안 돼.
7: 절대 울면 안 돼, 저더라도.
10: 나 그런데.
6: 저도 그냥 화이팅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2번 잘하면 되잖아.
9: 질문. 너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6: 너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해.
11: 무조건 이긴다면 지던데요.
6: 넌 왜 자꾸?
7: 네가 자만하니까 지는 거야.
6: 네가
7: 상범이한테도.
9: 그냥 최선을 다하고 지면 후련하잖아. 최선을 다 안 하고 그냥 찝찝하니까 그래, 최선을 그래. 다 하고 줘 차라리.
6: 너 뭐 주원이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이거?
7: 야 운동 좀 많이 해 그리고.
9: 네, 다원아
7: 너.
12: 형은 일본일 때 김장 많이 안 했어.
13: 진짜 안 했는데.

0: 긴장할 때 어떻게 풀어?
1: 세수하거나 몸을 덮으면 돼.
0: 응, 그럼 시합 전에 몇 시에 자?
1: 8시, 9시 한 그쯤에 자면은 컨디션이 딱 좋더라고. 나 게임 안 돼. 내 대 자리라.

0: 올라와. 됐어, 다 뺐어. 오, 강남이형. 오. 너 어떻게 하루만 1kg 내려가냐, 체중이? 맞나, 이거 올라가 봐. 야, 우스쿠랑 오바야, 너. 괜찮아, 지훈 아침에 뛰면 돼.
1: 네?
0: 아침에 뛰어낸다고. 뚱이만 사, 뚱이만 밥 못 먹겠네. 라면 조금 먹어도 돼.
2: 저 점심 먹었어.
0: 안 돼, 안 돼. 못 먹어요. 안 돼, 안 돼.
2: 갑자기 배고파서.
0: 아니, 먹고 뛸래?
3: 아니요.
0: 선택해.
3: 그냥 안 먹을래요.
0: 왜? 먹고 밥 100바퀴 뛰면 돼. 그럼 1kg 빠져. 왜? 뛸 수 있잖아, 100바퀴. 내립시다. 남유리 내려.
3: 아, 그냥 구경하러 갈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4: 야, 국물 살 줘.
5: 아, 물이니까 살 안 쪄.
3: 물도 살 줘.
5: 스프 잘 먹어.
6: 라면 손들어. 모두 라면 먹게요.
7: 라면.
8: 라면 먹을 거예요?
3: 아니.
0: 라면 네 개 맞나? 이까짓 거 둘이 들어, 엄마. 가, 야. 조현준. 야, 절로 가, 조현준. 절로 가면 앞으로 가.
8: 너 먹고 싶어요.
2: 한 젓가락만 먹고 와.
8: 네?
2: 한 젓가락만 먹고 와.
0: 물 따먹고.

0: 자, 김준호. 자, 김준호 패스. 안정호 선수 패스.
1: 박지훈. 올라가.
0: 박지훈 패스.
1: 빨리 핫도그 먹어서.
2: 얼마만에 먹는 거예요?
1: 빨리 오빠 어디요? 밥 먹자.
2: 어떤 마음으로 찾았던 거야?
3: 먹으면 제일 못하는 거.
1: 아니, 에, 영선 안 왔죠? 어? 영선.
4: 아, 맞네.
1: 첫 판인데? 영선 안 왔네?
4: 예.
1: 지금 영선이 안 나왔어요, 첫 판에. 그래서 8강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한판 타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애들도요. 좀 긴장도 풀고. 긴장감도 좀 풀리고 하는데 바로 올라가면 좀 경직될까봐.
5: 창사파 김진우 선수.
6: 1번이 제이콥이야.
7: 아, 제이콥이야.
6: 뭐가?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0: 생각보다 너무 애들이 너무 커요. 1, 2, 3, 4에서 끝내야 돼. 끝내야 돼요.
1: 많이 부담돼요.
2: 자신 있어요. 1등 하시는 자신.
0: 자, 빨리 빨리 하자. 뭐야? 자, 재밌게 합시다. 갑시다.
3: 빨리!
4: 다시 한번 시키는 장사 파트리찬 선수가 2대1로 승리합니다.
5: 잘했다.
6: 화이팅. 성훈 화이팅.
0: 몸만 펴줘. 몸만 펴. 그렇지. 잡고 있어.
4: 두 번째 판 다시 한번 안무치기서 시키는 장사판 이진우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합니다.
6: 장수 점수.
4: 네, 홍사과 각국 중에서 선택권 5번 용산구 심현준 선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0: 긴장돼? 아무도 너 올 거라 생각 안 해. 그렇지?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데 이게 네가 잘하고 있는 거 알았지?
4: 이게 교방초등학교가 앞서 나가자 선택권을 사용하는 세곡초등학교입니다.
0: 눌러! 가까이! 밑에서!
4: 첫 번째 판.
0: 됐어! 아무도 너가 이길 거라 생각 안 해. 근데 이기니까 분위기가 어때, 지금? 우리 지금 올라가지? 어? 편하게, 지금 나 하듯이. 대신 밑에서 잡아서. 그냥 쓰면 안 돼. 똑같아. 잡아서 가야 돼! 잡아서 가야 돼! 잡아서 가야 돼!
4: 두 번째
0: 맞아! 끝까지 돼! 끝까지 돼! 끝까지 돼! 솔직히 질 줄 알았어. 마음속으로는. 애들한테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마음 내심 불안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피지컬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 역시 운동량은 배신하지 않는다.
7: 배터리 끌려주기
0: 괜찮아, 잘했어. 돌지 마. 얘들아, 괜찮아. 응원해, 괜찮아. 안 졌어, 이기고 있어. 허리 펴, 중간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밑에서, 밧다리 온다. 밑에서. 박아야 돼, 박아야 돼, 박아야 돼. 박아, 왔다 또 온다. 박아야 돼. 준아, 기다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준아, 이겼어!

0: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 민지일로 와.
2: 정사빠 안성현 선수.
1: 자신 있지? 보여줘. 주장이야. 어, 보여주고 와. 지훈아.
3: 3대3 동점의 가운데 마지막 역사는 전환사.
1: 해야 돼. 간판에 이유승아 또 들어볼래? 내 들은 게 자신 있어? 확실해? 어? 대신 늘어지면 빼야 돼.
3: 상대장 동전이가 하네. 민민규 선수.
1: 꽝 눌러야 돼. 민지야 꽝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오른쪽 빨리 돼. 야차!

0: 기분이 좋아요. 저희끼리 해가지고 우승하니까 좋아요.
1: 저번 대회는 그냥 바로 졌는데 이번 대회 이겨가지고 기분 좋아요.
2: 이번에는 잘해가지고 메달 가는 것 같아요.
3: 감독님 그래도 잘 졌다고. 지긴 졌지만 할 일 다 하고 졌다.
4: 질 일이 없거든요, 요즘 애들이 잘. 씨름이라는 종목은 승패가 명확하고 애들이 여기서 패배 보면서 이겨내는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괜찮아. 지면 어때? 하던 거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접었던 경험이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좀 100% 좋을 것 같은데. 대단한 분의 등장을 보게 될 것 같은. 별로 느낌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0: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먼저 소개 좀 관객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저희 우르과 풍각쟁이들이라는 팀이고요. 이런 음악 합니다.
0: 그 저걸 짚을까 말까 생각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리면이에요. 의상 컨셉만 한번.
2: 아, 옛날 그 연주자분들이 빨간 가운을 입고 연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0: 마지막으로 이 알맹이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면들.
2: 아, 그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0: 뒤에 기타리스트 분 요 페달 보드가 도마죠, 이거? 아까 발견했는데, 예, 도마예요. 쉽지 않습니다.
3: 그 길을 갈 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4: 전골음악.
5: 사실상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을 각자 섞는 건데 국악 장단 위에 뭐 레게라든가 뭐 아프리칸 리듬도 섞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음악, 좋아하는 음악 다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6: 국악 전통 장단 중에 언모리 장단이라는 그런 장단 위에서 뭐 포스트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멜로디를 사용해서 힘차게 달리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7: 재밌게 봐주세요.
6: 와, 안 맞아 심지어.
8: 아, 즐겨주세요.
9: 아, 그 재밌게가 이미 즐기는 거
6: 맞아요.
10: 하나 둘 셋. 재밌게 봐주세요. 아.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 김초원이고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은 저에게 홍대 마녀라고 불러주는데 뭔가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나 어두운 면을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너무 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모든 지원이 다 끊겼었거든요. 19살 그쯤에 서울 올라와서 완전히 홀로서기로 음악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만두고 취업해라. 오늘 아침에 딱 이야기했어요. 나 촬영에 거의 EBS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 오더니 그 EBS에서 하는 헬로루킹가 뭔가 그거 맞아? 해서 이제 우리 딸 화이팅 이런 건 못 해주셨지만 막 속으로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나 TV 나왔어

전자음악하는 넬키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홍대 클럽 다니면서 진짜 슬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에너지를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만 풀다가 이제 키라라님의 팬이어서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됐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 약간 우리나라에 저런 미친 사람도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약간 파괴적이다 보니까 춤도 추고 부시고 할수 있는 거는 다 풀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입니다. 예.

0: 이어서 EIDF 2016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감사합니다.

恋爱关系，首先的话就是能够做自己吧，就两个人的这种相互照顾，然后内心的交流。其次再是，被爱。

0: 现在就是要经历过特殊事件的考证，
1: 特殊事件，
0: 你必须要经历过时间和特殊事件的考证，才叫什么真爱。记了没？记得啊。

0: 跟人打交道就比较复杂嘛，人心隔肚皮啊，那老话讲。
1: 哎，握个手。
0: 但是跟小动物的话，就可以很真实啊。

0: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0: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넷,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신한 TV 국민행동 리뷰.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0: 집에서 풀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입니다. 지난 15년간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만 18세부터 92세까지 50개국 1,500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나왔는데요. 드디어 EBS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직장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한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수동적 연두부형입니다. 지연 씨의 소통 유형이 바로 전형적인 연두부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씨처럼 나도 수동적 연두부형이 아닐까 궁금하다고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높낮이가 없는 모노톤에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립니다. 또 요점을 말하지 않고 빙빙 돌립니다. 자세는 구정하거나 웅크려서 위축되어 보입니다. 조자세라고 하죠. 시선을 지나치게 회피합니다. 특히 아래를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성 사과를 합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방어적인 대화를 합니다. 말을 꺼낼 때도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우,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우,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상대방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시 모를 비난과 공격에 지나치게 방어하는 거죠. 그 다음은 회피하기입니다. 상대의 공격에 감정이 상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화제를 돌려버리거나 그냥 농담처럼 웃어넘깁니다. 혹은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상대방에게만 맞춰주는 행동이나 상대를 피하거나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도 결국은 회피하는 행동이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항목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휘둘리기 쉽고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엮이지 않아도 되고 부탁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일도 없고 문제를 대면하고 풀어가기보다 회피하고 축소, 은폐하면서 현재의 불편함을 모면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체로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듣기 쉽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지 않고 무난하게 묻어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집단에 어울리기 쉽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결국 정작 할 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고 자꾸 회피하다 보면 연습이 되지 않아서 더욱 할 말을 하기 힘들어지죠. 그런데요, 수동적 연두부형만 할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소통 유형이 더 있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불도저형입니다. 불도저형은 상대방의 영역을 밀고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소통 유형이죠. 아니, 불도저형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필터없이 다 쏟아내는 것 같은데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요? 불도저형도 결국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면서 습관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걱정돼서 잘 되길 바라면서 내 맘 같지 않게 버럭 해놓고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상대는 아픈 것만 기억하지 잘 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다음 유형은 돌려까기형입니다. 겉으로는 연두부형처럼 수동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은근한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죠. 예를 들면 가시돋친 칭찬입니다. 겉으로는 칭찬을 하는데 실은 옛날 흑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용이 맞지 않아요. 이 유형 또한 결국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태도로 관계를 결국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소통 유형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들으시면서 직장 동료의 모습 또는 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할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하지만 따뜻하게 할 말을 하는 소통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소통 유형에 따뜻한 단호박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단호박형 소통은 자신의 무게중심을 지키면서 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전달한다니 무엇을 전달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나의 생각, 감정, 요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네가 자꾸 억지로 물어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걸 원해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내 생각, 감정, 요구를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서 단호함은 냉철하게 끊는 태도가 아니라 분명함을 말합니다. 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솔직하다고 해서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지 않는 것처럼 적절한 경계 설정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배려 없는 솔직함은 무례함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지연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연 씨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가 사적인 부분을 계속 물어볼 때 지연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연 씨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호구조사나 취조당하는 것 같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어. 이런 생각을 해서 화가 난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에 당황스럽습니다. 대답하면 내가 곤란해질 텐데. 그런데 또 대답을 안 하자니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불안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연 씨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직장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질문에 답하거나 지적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호박형 말하기의 기본 공식을 가지고 지연 씨의 생각, 감정, 요구를 단호박형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공식에서는 감정, 생각, 요구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감정과 요구만 담아봅니다. 아우, 저는 좀 불편하네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불편해서요. 아, 우리 다른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를 주어로 표현했습니다. 너는 매너도 없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죠. 두 번째 공식에서는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저한테는 사적인 부분이라서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대답하긴 곤란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기준에서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불편한 감정이 들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 감정,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내가 공격당하지 않아도 내 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나 기본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할 말을 잘 못할까? 늑대 인간의 이야기 많이들 아시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사회적인 자극을 받지 못해서 타고난 소통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할 말을 하기 힘든 어른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소통 능력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소통은 기술이다. 그러므로 연습한다면 나아질 수 있다. 오늘 배워본 기술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시도한다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될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휘둘리지 않으려면 따뜻한 단호박형이 되어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입니다. 지난 15년간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만 18세부터 92세까지 50개국 1,500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나왔는데요. 드디어 EBS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절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픈 몸을 뒤로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준혁 씨. 결국 준혁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준혁 씨처럼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다가 끙끙거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솔직하게 거절하기 힘들어서 다른 변명을 둘러대고 슬쩍 빠져나왔던 경우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거절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직장의 위계질서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벗어나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우리에게 거절이 어려워진 이유는 실제로 거절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탁도 못 들어줘. 진짜 정없다. 믿었는데 실망이야. 상처받았어. 너랑 끝이야. 과거에 정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너무 큰 상처로 남았다면 거절은 나쁜 거야.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거절은 냉정한 거야. 거절은 너무 이기적인 거야.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상처받을 거야. 거절하면 내가 미움받을 거야. 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했을 때 벌어질 최악의 상황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상상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조차 거절하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미움받거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과도한 짐을 떠맡게 됩니다.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또 거절이 두렵다면요. 먼저 거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길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할 때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지 요청을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거절을 잘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부탁을 항상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기대죠. 만에 하나 모든 사람의 부탁을 항상 다 들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쳐요.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거나 인정해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관계가 오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요구는 무시당하고 나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관계에 지쳤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지금 거절이 불편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짐을 떠맡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내가 먼저 지쳐버려서 그 관계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의 예로 대입해 볼게요. 적절하게 거절하지 못한 준혁 씨는 꾸역꾸역 일을 떠맡다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상담하거나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사직서를 써버립니다. 잘릴까 봐 무서웠는데 결국 제 발로 나가버리는 거죠. 마냥 웃는 얼굴로 묵묵히 일해왔던 준혁 씨의 퇴사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퇴사 대신 그때그때 잘 거절할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거절의 기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의 기술은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공감하는 거절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 말을 먼저 해주고 그렇지만 이렇게 거절합니다.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동시에
거절하는 거죠. 준혁 씨의 경우에 워킹맘 수민 씨의 부탁을 거절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니 너무 걱정되겠어요. 아, 그런데 어쩌죠? 저도 출장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두 번째 거절의 기술은 이유 있는 거절입니다.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실은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출근도 겨우 했거든요.

병원을 다녀올지 생각 중이라 출장까지는 힘들겠는데요. 이유 있는 거절을 할 때는 정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괜히 없는 일을 만들어서 변명하다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꼬리가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절하는 이유를 너무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말하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거절해도 되는데 부담을 느끼면 너무 둘러대기가 쉽죠. 그러면 지나치게 방어 태세를 취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의 기술은 대안을 묻는 거절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입니다. 오늘은 출장까지는 저도 힘들어서요. 대신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고 대안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팀장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대안을 직접 제시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 거절의 기술은 거절 미루기입니다. 요청을 당장 지금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충분히 생각해봐도 됩니다. 이때 상대를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면 곤란하고요. 정확한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거절의 기술은 앵무새식 거절입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로 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절했는데 계속 조르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필요한 방법이에요. 준혁 씨의 경우에도 사실상 저도 출장은 힘듭니다. 하고 1차 시도에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수민 씨가 2차 시도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나도 너무 급한데 이번만 좀 도와줘요. 평소에도 잘 도와줬잖아. 그러면, 그런데 저도 출장까지는 힘들어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하다.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수민 씨가 언성을 높이면서 3차 시도를 하면요. 그리고 또 반복하면 됩니다. 저도 정말 출장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계속 조르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따뜻함과 단호함의 비율이 처음에는 7대 3 정도였다면 이제 단호함의 비율을 좀더 높여서 말하고 행동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고하기에 들어갑니다. 가령 이런 식이죠. 저도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경고하기를 할 때는 지나친 협박이 돼서는 안 되고요. 경고한 내용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고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거절의 기술을 배웠으니까 반복 연습하면서 자신감을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절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 시도부터 너무 걱정되고 두렵다면 먼저 거절의 레시피를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방해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걱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 보는 거죠.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 마음을 다 들어준다는 태도로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눈딱 감고 직접 실행에 옮겨보고 걱정했던 일이 정말 실제로 벌어졌는지 관찰해보세요. 정말 내 생각대로 최악의 상황이 모두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직접 거절을 실행해보는 과정,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의 기술은 머리로 깨우치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거절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관계 지킴이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넓고 푸른 바다가 반기는 곳 태안군. 서울에서 부산 거리도 넘는 500km 이상의 긴 해안선을 가진 고장인데요. 사철 풍족한 먹거리를 내어주는 갯벌이며 뭉클하도록 아름다운 낙조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고장입니다.
1: 저는 이제 서퍼다 보니까 파도가 미쳤어요.
0: 요즘 청춘들이 태안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파도에 온 몸을 맡기면 지독한 무더위도 저 멀리 날아간다죠.
2: 이거는 진짜 뭐 그림이야.
0: 그뿐입니까? 탐스럽게 피어난 여름 꽃들까지 태안에서 만드는 즐거운 추억은 덤입니다.
3: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식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딱 바다를 바라보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다 소리도 엄청 좋고.
0: 서해의 팔방미인 태안,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0: 충청남도 북서부에 자리한 태안. 바로 이곳 만리포 해수욕장. 태안 해안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태안선의 길이가 559.3km나 되는 태안군은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구수한 노래의 배경이 된 곳.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가장 서쪽 해안선이 있는 곳 만리포.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들썩입니다. 하하, 정말 진짜 시원하시겠어요?
1: 갈매기도 많고 되게 좋아. 이제 땅파 이제 막 조개도 나오고.
2: 오, 공부 스트레스가 날아가겠어요.
1: 네.
2: 그렇죠.
1: 아,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 스트레스는 없어요.
3: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0: 최근엔 만리포가 좀 특별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새롭게 떠오르는 서핑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2: 일단 만리포가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해안에서 유일한 서핑 스팟입니다. 유일한 서핑 스팟. 뭐 어느 때나 파도가 있는 날이면은 수도권에서도 편하게 오셔가지고 서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리포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만리포가 말리포니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말리포니아. 캘리포니아처럼 파도가 타기 좋게 들어온다고요.
0: 2.5km의 긴 해변을 자랑하는 만리포 해수욕장. 야트막한 수심이 길게 이어져 서핑을 즐기기 딱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데요. 서해 바다 특성상 소금기가 많아 물에도 잘 뜨고 다양한 파도를 즐길 수 있다는 만리포 해수욕장 때문에 파도 좀 탄다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는 것이죠. 아, 정말 진짜 멋지네요. 근사하네요.
4: 보시면은 되게 완만하죠. 다른 지역 보면은 되게 뭐 발 들어가자마자 막 한두 발짝만 들어가도 깊이 빠지거나 딱 다리가 안 닿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완만하기 때문에 뭐 한 10m 걸어 들어가도 완만하고 그래서 뭐 초보자나 그 다음에 어린이 이런 친구들 배우기에는 너무 적합하고 그 다음에 파도가 크게 들어오면은 중급자에서 상급자까지 탈 수 있는 그런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서퍼한테 항상 좋은 그런 파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 저기 있네요. 여기. 성경아! 성경아! 여보!
0: 현역 서핑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성경 씨. 남편인 이형주 씨보다 더 서핑에 진심이랍니다.
4: 파도 있으면은 6시간 동안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임신했을 때도 거의 12월 말일이 이젠 27일이 예정일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누워서 패딜 안 되니까 무릎 꿇고 패더라고.
0: 하하, 태교를 서핑으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성경 씨. 서핑을 하다 만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태안의 바다에 매료돼 10여 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답니다.
2: 네.
5: 샤카. 오케이, 수족 카메라 팀, 레츠고!
0: 이 멋진 파도를 찾아 전국을 헤매다 비로소 만난 곳.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식도 찾아가야 돼.
0: 태안에서 살게 되며 부부는 인생의 행복을 완성해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서핑 강사로 활동 중인 부부. 강습생 출신 중에 2024년 파리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도 있답니다. 수많은 서퍼들의 SNS에 인생 사진 배경으로 등장하는 만리포 해수욕장. 이곳을 제대로 즐기려면 때를 잘 맞춰야 한다고요.
2: 이 만리포만 느낄 수 있는 선셋 서핑. 저희 이제 해이 질 때 떨어질 때 그 서핑이 진짜 어느 나라 가지 못지않게 너무 좋아서 진짜 한번 선셋 서핑 즐기시면은 다시는 다른 데 못 갈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0: 하루를 부지런히 보낸 해가 황금빛 옷자락을 길게 누리며 이별을 고하는 낭만적인 순간. 화려하게 부서지는 파도 위에 몸을 맡기면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생의 명장면을 만들 수 있답니다.

0: 어떠셨어요?
1: 한번 너무 작았어요.
0: 한 번도 못 타신 것 같은데?
1: 한 4개 탔어요.
0: 타셨어요?
1: 저 탈 때 딴 데 찍고 계시더라고요.
2: 저는 롱보드이기 때문에 약간 보드 위에서 걸을 때 좀 말랑해야 되거든요, 파도가. 거치면 좀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파도에서 말리포는 좋은 것 같아요. 네.
3: 말리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말리포 해변 끝자락에 있는 물닭섬 산책로를 걷는 것인데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가에 딱 걷기 좋게 조성된 소나무 숲길을 산책하면 태안의 또 다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이 바다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고요.
4: 일단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좋고요. 자연 경관이 정말 미쳤습니다. 저기 요 일태 좀 웅장하게 일태 나무 숲 있는데 있죠. 포수목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네네네. 엄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관광객들이. 안에 뭐 되게 나무라든가 꽃 같은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만드신 분이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으로 귀화하신 외국 분이세요.
3: 말리포 해수욕장 끝자락에 닿아 있는 널찍한 수목원. 약 17,0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이곳 식물원에서 요즘 한창 피어나는 건 대표적인 여름꽃인 연꽃입니다.

0: 계절마다 다른 꽃을 만날 수 있는 곳. 지난 2000년에는 국제 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기도 했답니다. 이 수목원의 가장 큰 매력은 숲과 바다 그리고 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1: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2: 엄청 부드러워.
1: 우와.
2: 뭐가 많다. 이름이 뽕예비 이름이래.
1: 우와.
3: 자,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지금 영상에 담기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4: 그럼 오늘 몇 살 피어나겠죠?
3: 여기
4: 이것도 하나 의미가 있다.
5: 어우, 얘는 진짜 뭐, 그림이야.
3: 그래, 오우씨.
5: 좋습니다. 하나 찍으세요, 진짜.
3: 자, 하나, 둘, 셋.
6: 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정기 모임합니다. 네. 2024년도 네. 우리 정기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1박 2일로.
3: 네. 오늘 옷, 옷이 뭐야 이게?
6: 이게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우리 대구의 유명한 화가 이인성 화가님. 그 이인성 화가의 작품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7: 그렇게 또 자연에 왔으니까 자연을 보호하자는 틀면서 리사이클링 재료로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죠.
5: 오, 멋져, 멋져.
7: 멋지죠?
5: 야, 이런 말을 네. 내가 하는데.
7: 이리 와보니까 이 하늘과 바람과 또 나무와 또 옆에 또 파도 소리. 그가 모든 또 큰 나무, 작은 나무, 조그만한 식물, 그리고 바람에 날려오는 이 아름다운

0: 되게 많은 것 같고요.
1: 연수차 들렀던 수목원의 매력에 빠져 30여 년째 근무 중인 김근호 원장.
2: 수목원 요즘 국내에도 인기가 가장 많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수목원은 한 220종류의 수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한 그가 각별히 아끼는 건 200여 종의 수국 중에서도 바로 이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국과는 좀 다르게 생겼네요.

0: 사는 것 같잖아요. 수국이.
1: 마치 두 가지 종류의 꽃이 한 가지에서 피어난 듯한 모습. 그 모습이 화려해서 별 수국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0: 댄스 파티 하는 것 같잖아요. 수국이.
1: 바람을 타고 이렇게 왈츠를 추는 듯 나비 날개짓처럼 흔들리는 꽃송이. 캬, 그 이름 한번 정말 기막히네요.
0: 얘들은 색깔이 약간씩 변해요. 처음 필 때하고 또 질 때하고. 처음에는 빨갛게 됐다가 자꾸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2029년 국제 목련학회도 개최 예정되어 있는데, 오, 여기 목련이 또 2차 개화하고 있네요. 여기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런 목련인데,
1: 1년에 두 번 꽃을 피우는 아주 특별한 목련 클레오파트라부터 약 800여 종의 다양한 목련을 보유하고 있는 식물원. 특히 목련을 많이 심은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0: 여러 식물을 심다 보니까 목련이 잘 자라는 거예요. 왜 잘 자라는가 봤더니 북방계 식물의 남방 한계선, 남방계 식물의 북방 한계선 그런 지역이거든요. 바로 옆에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해양성 기후예요. 해양성 기후에다가 이 지역이 토질이 대부분 모래 성분이 많거든요. 물빠짐이 좋고 날씨는 온화하니까 목련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1: 50여 년 전 이곳을 만든 사람은 1945년 미군 신분으로 이 땅을 밟았던 한 남자였습니다.
0: 마지막 사진이 이 사진. 원래 이름은 칼 페리스 밀러. 한국 이름은 민병갈.
1: 한국과 사랑에 빠졌던 그는 이 땅 곳곳을 다니며 식물을 연구했고 1979년 귀화해서 한국인이 됐는데요.
0: 우연히 만리포 해수욕장에

0: 한 게 세계적인 수복을 만들게 됐죠.
1: 계절별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수목원. 평생을 한국 식생을 지키고 가꾸는데 헌신했던 푸른 눈의 한국인은 유언조차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달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2: 아, 저기가 해안 기름 유출 났던 그 장소에 이런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날 기름을 쏟았겠지. 저기 방파제와 우리 수목원 낭새섬 사이 저 지역이. 아이고, 여기에 막 기름이 나무 위까지도 올라오고 싹 하면서 여기 바다 전체가 냄새도 아주 굉장히 역겹고 가스 냄새도 났고.
3: 그리고 그때 한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해안을 많이 놀러 오는데 그러면 그때 와서 봉사활동 했던 경험을 얘기하곤 하더라고요.
2: 유리피해 극복 기념관이 오픈했습니다. 바로 옆에. 자원봉사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며 이런 그 당시의 모습을 잘 전시해놨습니다.
1: 잊지 말아야 할 아픈 기억을 간직한 곳.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의 극복 과정을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2007년 12월 7일 벌어졌던 대규모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전체 375km의 해안선이 오염됐고 주민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4: 이렇게 검은 파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몰려왔죠, 이렇게. 밀려왔고요. 예.
1: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야말로 기름 바다로 변했던 순간.
4: 전쟁에 뛰어갔을 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검은 웨이브가 돼가지고 검은 파도가 몰려오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바로 제가 사는 곳에서 현장까지는 500m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상에서 처음 맡아보는 이런 냄새였어요. 야, 이게 피해를 입은 이게 굴입니다, 이게. 양식장 피해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 120배 크기예요. 예, 충남도 같은 경우는 72.3%가 초토화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라남북도가 이제 27.7%

0: 80%가 이제 양식장 피해를 입었죠.
1: 절망한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고 그들의 헌신은 이곳 기념관 벽에 빼곡히 남아 있습니다.
0: 저 한번 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기 빼곡히 적힌 그 명단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는데 가면 갈수록 신색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 벽면에는 한 30만 명 정도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1: 이름을 남기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수까지 합치면 100만 명 이상.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던 자원봉사 활동이었는데요. 오롯이 사람의 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바다를 살리기 위해 분투했던 순간들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00년이 걸려야 회복될 거라던 바다는 빠르게 회복됐고 2014년 환경부 검사 결과 사고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뤄낸 기적,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많이 감동했고 또 많이 슬펐어요. 좀 이렇게 벅차오르더라고요.
3: 아, 여름 휴가철 맞아가지고 왔는데 이쪽이 예전에 저 중학교 때쯤에 저거 기름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이라 가지고 한번 그때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러 오면서 애도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 기념관을 지키는 자원봉사자 유성상 씨.
4: 여기가 다
0: 그렇죠.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1: 그에게 다시 마주하게 된 이 아름다운 풍경은 한번 잃어봤기에 더 소중하고 결코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고향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0: 어른들에게 또 강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뭐 집 물려주고 뭐 자동차 물려주고 뭐 시험 물려주고 통장 물려주고 좋다. 근데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아무리 많은 걸 물려줘도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지.
1: 태안 토박이가 강력 추천하는 여름철 별미가 있다네요.
5: 반드시 먹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럭. 예, 우럭 요리인데 그중에서도 우럭 지리.
1: 태안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우럭. 딱 지금이 제철이라네요.
6: 지금 산란이 3, 4월쯤에 끝나고 지금이 이제 한참 계속 물이 살이 올라올 때니까 지금이 한참 맛있을 때죠.
1: 사실 다들 우럭으로 알고 있는 이 생선의 정식 명칭은 조피볼락인데 뭐 이름이 어찌됐든 이 녀석을 잘 손질한 뒤 미역으로 감칠맛을 낸 육수에 풍덩 넣고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집 나간 여름 입맛도 단번에 잡아온다는 우럭 맑은 탕이죠. 각종 여름 채소에 살이 통통하게 우른 우럭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이건 정말 못 참겠는데요.
5: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에이, 뭐 보나마나 기가 막히게 마시겠죠. 예.
5: 달짝지근한 맛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맛. 말로 어떻게 형은 못하죠. 맛을 어떻게 형은 어려요.
6: 아, 그래야 뭐 말할 나위 없죠. 지금 엄청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1: 자연이 빚고 사람 손으로 지켜낸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 참 좋은 고향이 당신을 부릅니다. 아, 지금이 딱 좋다니까요. 참말이에요.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연차!
2: 여기 연차!
3: 낙동강 천삼일리가 천체가 타고 있습니다.
4: 나가 이 말이야.
5: 아, 됐어요.
4: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 요즘 우리 집인데.
7: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1: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8: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9: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8: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0: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고.
8: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11: 살을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2: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11: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바랍니다.
1: 제가 월드가 몇 개 있습니까?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원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
4: 너무 잘 알죠.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재산을 잡고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래 사람이구나.
5: 성도 여호!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하얀으로 고운 빛깔 여름 작물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태안의 농부들은 불철주야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1: 마늘 소약하느라고 한 달 보름 동안 정말 일만 했어요.
2: 아, 이게 블루베리 하고는 나무타는 낚시 이럴 줄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들이 딱 쉼표를 찍을 수 있는 달콤 살벌한 때가 왔으니 바로 장마철. 오락가락하는 비와 눈치 싸움하며 나선 길.
1: 오, 시원해. 와, 맹꽁이다. 이 봐봐. 맹꽁이 본 적 있어요?
0: 모처럼 한숨 돌리는 시간에 농부는 맨발로 바다를 누비고 오감 만족. 태안 농부들의 짧지만 굵게 즐기는 여름 휴가 이야기 들어보시렵니까? 태안군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인 남면에서 시작합니다. 태안읍과 더불어 태안군의 중심부에 있는 남면. 몽산포 해수욕장 등 경치 좋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여름이면 해풍 맞고 자란 각종 작물이 풍성하게 익어가는데요. 특히 태안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마늘입니다.
1: 이거를 오늘 크기별로 선별을 해서 이제 택배 나갈 때 준비 좀 해야 돼. 이 크기가 큰 거, 좀 작은 거.
0: 약 13만 제곱미터, 축구장 두 개 너비만한 규모의 밭에서 지난 봄부터 꼬박 키운 마늘을 수확한 건데요. 큰 비가 내리기 전 수확해야 하는 이 마늘은 태안의 자랑 육족 마늘입니다.
1: 육족이라고 해서 딱 육족만 있는 게 아니라 칠족, 팔족도 있어요. 그냥 그 이름이 육족인 거지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여섯 족 아니고 여덟, 아홉 족 나오면 왜 육족 마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육족 마늘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족이 나오네요.
0: 대략 여섯 갈래로 나누어진 육족 마늘은 주로 태안과 같은 바다를 면한 지역에서 재배하는데요. 알이 굵고 특유의 알싸한 맛이 많이 나서 김장할 때 많이 사용한답니다.
1: 깊은 단맛이 느껴지지? 아우, 나도 마늘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마늘, 양파, 쪽파, 대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근데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매운맛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분 좋은 매운맛.
3: 괜히 옆에서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어.
1: 네, 이게 네. 육족마늘 특징이에요. 김장은 꼭 육족마늘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호가들이 있다면.
4: 왔어, 왔어.
3: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매워서 저장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1: 아, 난 좋기만 하다, 야.
0: 35년 전 태안으로 시집 온 김난주 씨. 지난 1999년 등단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1: 앉아서 기타 꺼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하고 노래할 때 목소리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와, 평생 노래를 들려주겠대요. 그리고 기계가 농사일을 다 해주니까 힘든 일 없을 거라고 고생 안 시켜주겠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0: 고향을 지키고 싶은 남편을 따라 농촌 생활을 시작했던 부부. 농사는 생각보다 고됐고 IMF까지 겪으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한숨 돌리며 산답니다. 마늘 농사가 끝난 밭 한켠에다 벌써 이것저것 심어둔 난주 씨.
1: 이거 봐봐. 왔어. 오야, 애호박 봐라. 애호박 하나. 너무 예쁘다. 응? 주인님을 닮았지 않나? 아니, 호박 닮았다고 하면 안 되겠다. 누가 호박을 호박이라고 그런 거야. 이 호박이 얼마나 예쁜데 말이야. 봐봐, 누가 예뻐? 우리 태안 농부님.

0: 엄마가 예쁘죠?
1: 여기로 따야 돼, 여기로.
0: 갈까?
1: 응, 여기로. 자, 보이게. 몸이 가르니까.
2: 호박이랑 수박이랑 대박이다. 그치? 호박, 수박 대박이야. 대박나세요. 응? 우리 태안농부님도 대박나세요. 엄마도 아빠도 우리 가족들 다 대박나자. 2024년.
0: 화이팅!
2: 화이팅! 바이바이. 토종 육종 마늘이나 토종 쪽파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9월 중순경에 이제 다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 안에 남아있는 그 공백 기간에 이런 작물들을 심어 놓으면 고구마, 호박, 참외, 수박, 오이 이런 걸 심어 놓으면요. 잡초 예방도 되고 그리고 간식거리도 되고 나눔도 할수 있는 거예요.
3: 자, 이제부터 초가을까지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
2: 익었다. 소리 들었죠? 이야, 얘 자신만만했다. 너의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 일단 소리는 좋아. 소리는 만점이야. 야, 수박아, 미안하다.
3: 아무렴 뭐 어떻겠습니까? 가족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는데요.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여느 해보다 더 힘들었다고요.
2: 마늘 수확하느라고 한달 보름 동안 정말 일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었는데 장마전에 수확을 해서 드리는 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3: 이때를 그냥 보내긴 너무 아쉽죠. 오늘은 모처럼 길을 떠나보렵니다. 남편 트레이드마크인 기타도 둘러매고요.
2: 자,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우리 한번 나들이 한번 가보자. 다 같이 출발!
4: 출발!
3: 오랜만에 찾은 가족 나들이 장소는 근처에 있는 수목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이며 체험 공간이 있어 남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르는 곳이랍니다. 199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이곳 수목원에선 다양한 종류의 연꽃을 만날 수 있죠.
2: 이 주변에 이게 다 논이었거든?
0: 진짜?
2: 다 논이었는데 농사만 짓고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들이잖아. 그래서 논을 다 갈아엎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연을 심은 거야. 연뿌리를.
3: 주민들에겐 그저 천지가 개벽한 놀라운 변화.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원이 지척에 있는데도 농사로 바빠 그동안 와보질 못했슈 그러시네요.
2: 우리 태안농부님 모자 빌려줘야 될것 같은데요? 난 여기. 자, 조금 더 뒤로 가야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림 모자 뒤 바뀌었어요.
3: 밀레, 고흐, 모네 등 예술가들의 작품을 연출해 놓은 테마 정원. 재밌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난조 씨 가족이 아니죠.
0: 아빠랑 아주 동생이랑 닮은 것 같지 않아요?
2: 꼭 닮았다, 야. 네, 얼굴도 닮았다.
5: 같아요?
2: 아, 밀레의 만종석에.
0: 두 분의 그게 이유가 있었네.
3: 모처럼 가족이 동심 속으로 나들이를 떠납니다. 한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지인을 찾아가는 길.
2: 보내는 시간이 있거든요.
6: 아이고, 아깝다. 그 총각 멋있게 생긴 총각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기 때 보고 처음 본
2: 그러니까요.
6: 건데. 솔머리길을 또 제가 또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가죠?
6: 네.
3: 태안엔 구불구불한 해안선이 500km가 넘게 이어져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안 국립공원이 조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4코스가 솔머리길 코스입니다.
6: 이막저 모래 사고로다가 솔머리길이 다 되어 있어서 맨발로 걸어도 좋고, 무릎 아프신 분들 쿠션 때문에 무릎에 충격도 덜하고 가을 10일

0: 11자.
1: 발을 11자 하고 유럽에서 스키 선수들이 스키 타듯.
0: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1: 스키.
0: 그렇지. 와 이거 바르게 걷기 네. 방법이네요.
1: 네.
0: 바르게 걷기.
1: 바르게 걷기.
0: 뒷 근육을 쓰면서 몸을 일자로 하고 반듯하게 가슴을 쫙 쫙.
2: 문화 해설사로 일하는 지인 덕에 오늘 태안의 자랑거리인 이 길을 제대로 걷게 됐군요. 이렇게 좋은 풍경 감상도 하고요. 꿀맛까지 보낸 휴가 매일이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0: 산골짜기에서 살았던 지리산 산골짜기 살았던 난주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다야 고맙다. 바다야 고맙대.

0: 태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도 웃게 하는 것도 다 이 바다. 요즘은 이 해변길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데요. 유병국 씨도 그 대열에 동참했답니다. 여길 제대로 걸으려면 신발 벗는 건 필수. 이게 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는데요.
1: 선생님, 왜 맨발로 여기 걸으시는 거예요?
2: 아, 이거 모르셨네. 요즘에 이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이제 어싱이라고 해가지고 찰랑찰랑하는 물에 밟으면서 걸으면 너무 좋지 않나요?
0: 지난 2009년 서울사리를 청산하고 태안으로 귀농한 병국 씨. 그가 반한 모습이 바로 이것. 부드럽게 밀려드는 파도와 딱 걷기 좋게 펼쳐진 해변이었답니다. 이야.
2: 나는 원래 해군 출신이에요. 바다를 참 좋아하고 거친 파도를 보면은 도전이 생각이 나죠. 그런 도전이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태안이 좋습니다.
0: 병국 씨는 흙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생각해 농사도 좀 줄였답니다.
2: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1: 뭐예요?
2: 도라지.
1: 아, 이게 도라지예요?
2: 도라지꽃.
1: 아니, 이걸 심으신 거예요?
2: 아니요, 자연산. 자연에.
0: 딱 먹고 살 만큼, 그리고 지인에게 나눌 만큼만 키운다는데요. 그래도 이것저것 돌보다 보면 하루에가 훌쩍이랍니다. 그가 최근 주로 키운 것이 바로 이 오이.
2: 요즘에 이 오이를 갖다가 생오이를 먹어도 되고 오이 김치해서 먹고 너무 맛있어요. 오이 시원하고
1: 드셔보세요.
2: 좋아요.
1: 드셔보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2: 아, 나는 이거 먹을 테니까.
1: 참 진짜 이런 게 낙이에요, 선생님.
2: 그럼요. 이런 게 낙이고 즐거움이죠.
0: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한 병국 씨.
2: 아우, 반영도 좋게 나왔다.
0: 병국 씨의 요즘 관심사는 태안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에 빠진 태안을 더 많이 알릴까 고민하다 SNS도 운영하게 됐다네요.
2: 예, 즐겁게 해요, 그 일을. 브로그를 하면서 소개를 많이 해요. 어디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는 좋은 장면 좀 찍어줘서 좀 알려면 좋겠습니다.
0: 병국 씨가 소개하는 태안의 첫 번째 명소는 바로 이곳. 독특한 풍광을 만날 수 있는 신두리 해안 사구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는 약 1만 5천 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모래 언덕인데요. 사막에서 관찰될 법한 자연현상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2: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손 내리세요. 옳지. 됐죠?
3: 감사합니다.
2: 한강 아닙니다.
3: 아, 네. 이제 걸으면서 위에 풍경도 보고, 해안사구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4: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그 모래 움직이는 길 있잖아요. 그게 밤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면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이게 엄청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었어요.
2: 파도가 치고 파도 치면서 모래가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모래가 이렇게 자꾸 날려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신두사구입니다.
0: 이토록 신비로운 풍경을 지척에서 만날 수 있다니 병국 씨에게 태안에서 사는 지금은 매일이 즐거움입니다. 태안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해변길. 잘 가꿔진 이 길은 태안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쉼을 선물합니다. 올 여름도 농사 짓느라 정신없이 보낸 김영찬 씨 부부. 모처럼 한숨 돌리려 산책에 나섰습니다.
5: 고정하고 조용하고 솔향기 풍풍 나고.
6: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솔향기길.
5: 솔향기길이에요? 이게? 솔모래길이에요?
6: 여기 태안에서 지은 게 솔향기길, 솔모래길 이렇게 붙였으니까
5: 솔향기길, 솔모래길.
0: 솔내음이 폴폴 나고 푹신한 흙길이 펼쳐진 솔향기길. 10여 년 전 태안으로 귀촌한 부부는 이 길을 넋을 놓고 걷게 되었답니다.
7: 아, 파도 소리가, 바람 소리가, 바람 소리가, 산람사.
5: 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할 적에는 저희는 이 길을 갔다가 종종 걸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6: 그러니까. 이게 길이 좋아서 걷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돌아오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5: 한 4시간을 걸었나? 4시간을 걸은 것 같은데.
6: 그러니까는 가면 또 새롭고 새로운 길들이 너무 멋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0: 사느라 바빠 자주 오진 못하지만 내 고장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부부는 남면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5: 올해 한 1톤 딸 수 있을까요?
6: 무리예요.
5: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내년에나.
0: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수확날. 해마다 수확량이 조금씩 늘고 있어 만족스럽답니다. 10대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블루베리. 태안 특산물이기도 하다는군요.
5: 태안이 이 저기 바닷가랑 가까워 갖고요. 해풍을 맞고 자란 블루베리들은 더 그 맛있어요. 더 맛있고 또 특히 깨끗하고 지역이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니까.
1: 하얀색 저거는 뭐 당질이에요?
5: 과분. 과분이라고 그래 갖고선 이 블루베리가 뽀얗게 과분이 피어지면서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포도 같은 것도 보면 약간 뽀얘지잖아요. 하얗게. 과분.
0: 귀농 초기에는 농사를 배우느라 고생도 좀 했지만 이 블루베리를 키우면서 사는 재미도 알게 됐다는군요.
5: 아, 30년 동안 철강 생활을 종사하다가 제2의 삶으로서 태안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면서 철강과 좀 반대되는 그런 식물 이런 과일들을 한번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블루베리를 심었습니다. 벌써 심은 지가 10여 년이 지났네요. 예.
0: 드디어 올해 블루베리 수

0: 와, 끝.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는데요. 여름 내 애쓰고 키운 녀석들을 싱싱하게 판매하기 위해선 꼭 예냉기에 넣어 식혀줘야 합니다.
1: 브루베리를 따면 브루베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따는 순간보다. 그럼 열을 방출을 해가요. 그러면 금방 상하기 쉬워요. 그러면 얘를 갖다 예냉기를 통해서 공기 순환을 갖다가 강제로 해주면 얘 꼭지 딴 부위가 거기가 살짝 마무리 작업이 되는 거죠.
0: 시원 섭섭한 순간. 농부로 뜨겁게 달려왔으니 이젠 좀 쉬어야겠죠. 오늘 새참은 블루베리 한상입니다.
2: 저기 작년에 제대한 콩 가지고 갈아서 콩국수 오이 따다가 오이 채 썰어 넣고 그 위에다가 콩국수 위에다가 블루베리 조금 띄어서 먹으면 진짜 별미예요.
0: 블루베리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새콤 고소한 맛이 일품인 블루베리 콩국수입니다. 거기에 블루베리 소스로 맛을 더한 싱싱한 샐러드와 블루베리 잼을 넣어 만든 백설기까지. 다 김현순 씨 솜씨입니다. 뜨겁게 일하고 먹는 콩국수. 이야, 시원하시겠는데요.
2: 블루베리가 진짜 먹으니까 더 상큼해요. 콩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1: 여름에 특히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담백한 콩국물에다가 블루베리를 갖다가 탁탁 튀리면서 먹으니까 새콤달콤한 맛이 같이 곁들여져갖고 상당히 더 맛있죠? 콩국수가 더 맛있네.
0: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각종 요리법도 많이 개발했답니다.
1: 와.
2: 이번은 떡교육 받은 게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백설기 먹는 그 백설기 맛에 좀 새콤달콤함이 더 곁들여졌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 자, 미아요. 수고했어요. 음식 차리느라. 드럼방도 이제 황토방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드럼 갖다 놓고 드럼 치고 그 다음에 드론도 하늘에다 띄우고 그 다음에 노래방 설비도 갖춰 놓고 친척들이나 뭐 지인들이 오면은 같이 여기서 1박 2일 쉬다 가고 놀다 가고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0: 인생 2막을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 선택한 태안으로의 귀농. 때로 고된 날도 있었지만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 싶습니다. 지금이 참 좋고 오늘이 즐거우니까요. 또 한 계절을 뜨겁게 보내고 잠시 일상의 쉼표를 찍은 태안의 농부들. 잘 쉬었으니 올 가을 농사도 대박 날 겁니다. 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0: 안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1: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2: 저등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3: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랗냐는 거야.
0: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0: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초이.
1: 이제 미라라고 불러주세요.
2: 오늘 캐대언 투어를 합시다, 여러분.
0: 캐대언 성지순례.
3: 올라간다.
2: 간다, 간다, 간다.
4: 형, 같이 가. 같이 가.
2: 혼문 열렸어. 아,
1: 이거 진짜 효과 같아. 오, 대박. 와. 야, 거기네, 캐대언 공간이원.
2: 그래, 왔는가?
1: 아, 뭐야, 신동이야.
5: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여기 요즘 캐대원으로 쓰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정말 볼거리가 많아서 SNS에 내 친구들이 갔다 와서 진짜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1: 나도 오늘 그 이렇게 언니랑 우리 동생을 위해서 또 준비한 곳이 있거든.
2: 나연이가 준비한 게 있나요?
1: 있죠, 있죠.
2: 아, 기대해보세요.
1: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2: 아, 알았어.
1: 오늘
2: 알았어.
1: 볼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가시죠.
3: 와, 재밌겠다.
4: Let's go, let's go!
0: 앞에 선사고대가, 와!
1: 앞에 저, 무슨 돌 있어, 돌.
0: 저게 무슨 돌이야?
2: 돌?
0: 옛날
2: 돌.
0: 시조, 가백의 따님이시다.
2: 아, 진짜로?
0: 이게 그 돌에 다 써있는 거야. 이거 광개토대왕 금비잖아. 아. 이게 뭐냐면은 광개토대왕이 고구려를 엄청나게 넓게 팽창을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그 넓게 갔던 땅에다가 이 돌을 다 꽂아놨어.
1: 바로 앞에 있어.
2: 이거 LED야?
1: 맞아, 맞아, 맞아. 어.
0: 근데 이거 실마크기다.
2: 아, 돌이구나.
0: 와, 대박이다.
2: 광개토대왕 금비.
1: 와, 근데 여기 무슨 진짜 스타디움처럼 잘 해놨다.
4: 아, 오빠, 언니. 뒤에도 뭐 있어.
0: 그래?
4: 대영아, 뒤에도 뭐 있어.
0: 네. 돌아볼까?
1: 무슨 또 뭐야? 불국사에 가면 있는 탑들 있지. 그 탑이.
2: 아, 진짜?
1: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
3: 아, 같이 가야 되겠다.
2: 아니, 탑이 박물관 탑이, 안에 있다고?
1: 탑이 안에 있어.
0: 몇 층이게요?
1: 하나, 둘, 셋.
2: 5층 석탑.
0: 넷, 뱅.
1: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층.
0: 근데 제 추리해보는데 미륵사지 10층 석탑일 것 같아요.
1: 그렇지, 10층 맞지?
2: 야, 진짜 크다.
0: 아니, 어떡하지? 이거.
1: 아니, 근데 약간 10층. 야,
0: 여기, 여기, 여기 있다. 3명.
1: 아, 있다, 있다, 있다.
0: 3명 있다.
1: 맞아,
2: 맞아. 사지 보이지?
0: 어.
2: 미륵사지. 사지.
0: 아니면 어떡하지? 딴 탑이면 어쩌지?
1: 그럼 사자 보이지 되는 거야.
2: 10층 석탑 맞나요?
1: 어, 10층 맞았어.
2: 근데
1: 경천사야.
0: 아, 경천사네.
2: 미안하다, 미안하다.
0: 나 제일 유명한 10층 석탑 얘기했는데.
2: 아, 미륵사지가 여기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일까?
0: 꼭 탑에서 꼭대기까지는 다섯 부처 또는 세 부처를 조각을 해 넣었다. 5층에서 10층까지. 아, 야야, 여기 써있어. 현장 법사와 손오공 등이 인도에서 경전을 구해오는 험난한 여정을 중심으로 난과 사사를 새겼대. 진짜 손오공이
1: 근데 여기
0: 있는 거야.
1: 손오공 있는 거야.
0: 진짜 손오공이 있어.
3: 여기는 밑에는.

0: 경주 쪽에 많이 가거든요.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머는 만큼 볼 게도 많더라고요. 엄청 컸거든요.
1: 그 웅장함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릴 때 체험할 수 없었던,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처럼 한 10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2: 박물관에 왔으면 애들아 뭘 봐야지?
3: 뭘 봐야 되나?
4: 골드.
3: 아, 골?
4: 골드?
2: 금 봐야지. 금.
4: 언니, 와. 언니가 너무 다 붙이고 온 거 아니야?
2: 골든, 골든, 골든.
4: 아, 나도 좀 붙이고 가긴 했는데 언니 좀 심해.
3: 여기 금 많겠다, 가야.
2: 아니, 왕관 유명하잖아. 아, 가야 그치, 왕관. 그치.
3: 가야관, 신라관 금 많을 것 같아. 여기 가볼까?
4: 와. 대박, 대박. 언니, 이거 약간 보여? 이거 약간.
3: 아니, 얘가 진짜, 얘가 진짜 골든이네.
4: 언니가 얘기한 골드.
3: 아, 얘가.
2: 케이크 같아, 케이크.
4: 케이크. 대박이다. 뭐야, 약간 밖에서 딱 보는데 뭔가 영롱했어.
3: 저거 진짜 맨날 2부 다녔으면은 목 디스크들 심하셨겠다.
2: 주요 행사 때 쓰셨겠지.
3: 그니까.
4: 맞아, 맞아.
2: 매일은 못 쓰고.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만지라고
3: 만질 수 있어.
2: 뭐야, 뭐야?
1: 만지라고
4: 만져도 되나 봐.
2: 어, 만져도 돼?
4: 네, 만져도 되나
1: 어머나.
4: 봐. 어머나. 대박.
3: 뭐 같아?
2: 이거 뭐야? 접시야?
3: 누나, 이거 금관이야. 한번
2: 이게
3: 머리 써봐.
2: 금관이야?
3: 들고 머리 한번 써봐. 이거 왕관이야, 왕관, 누나.
2: 거짓말 하지 마.
3: 누나, 이거 왕관이야, 왕관. 한번 써봐, 누나. 어, 대박이다.
2: 이렇게 만져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다.
3: 누나, 대박. 한번 만져봐.
4: 대양로다.
2: 우와.
5: 향 피우는 거래?
2: 향을 어떻게 피우는 거야? 근데 어디에 꽂아?
5: 여기 조그만 게 구멍이 막.
4: 언니,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여기는 좀 좋겠다. 완전, 만질 수 있어서.
2: 완전 만져.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1: 아니, 이거 외국 미술관이나 다니면서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머리 갈 필요가 없어.
2: 네, 그리고 심지어 섬세하게 이렇게 돼 있네.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게 너무 편해.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감상하는 것들을.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있으면 제가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훨씬 속 시원하고 좋죠.
3: 와. 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박물관에 온 캐대언이 왜 이곳의 성지냐.
4: 그치.
3: 이유가 설명할 수 있는 곳이죠.
4: 아, 샤피. 샤피.
2: 작품에선 여기가 안 나왔지만.

0: 까칠한.
1: 막 사람들 몰려 있는데 가면은 어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있다.
2: 아 너무 귀엽다.
1: 여기 있잖아.
2: 까치 호랑이 뺐지. 진짜 귀엽다.
0: 아 솔다웃이야.
1: 어디 어디.
0: 아 샘플.
1: 얘 호랑이랑 까치.
3: 호랑이 까치 굿즈는 갖고 싶었는데 품절 다 품절 솔드아웃 이게 말이 됩니까? 아침부터 갔는데
4: 사람이 와글와글 바글바글 아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돌아다니는데 좀 힘들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아 역시 핫한 굿즈샵이구나.
2: 가보자.
1: 출발.
5: 가보자.
0: 오감 전시회.
2: 오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름이 써 있어요.
6: 공감 오감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착용하시게 될 것은 요거는 시야 차단 안경이라고 해서 요거 쓰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될 거거든요.
5: 형 나 어떡해?
2: 쓰자 쓰자 쓰자.
1: 내용이 어떻게?
5: 제가 지금 청각 장애 갖고 있고
6: 네.
5: 이제 보청기 끼고 있다 보니까
6: 네.
5: 이게 써버리면
6: 네.
5: 소리도 안 나고
6: 맞아요.
5: 이제 눈도 안 보이니까
6: 맞아요.
5: 이게 조금 무섭다.
2: 아 이거 쓰는 네. 순간 진짜 헬렌 켈러랄까?
5: 완전 이게 이게 나도 모르게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
2: 아 진짜로?
6: 그럼요.
5: 이게 약간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이 되나?
2: 아 잠을 자는 느낌?
0: 지금 너네들 다 안 보여?
5: 약간 붙어 있는 느낌 들지?
1: 안 보여.
2: 진짜?
0: 아, 진짜?
6: 네.
7: 저는 아찔했어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면 저 입모형으로만 보다 보니까

0: 제가 눈으로 봐야 편해요.
1: 손을 따라와 주세요. 맞아요.
2: 네.
1: 넘겨서 제가 한쪽을 도와드릴게요.
3: 목에다가 걸어주실 건데요.
1: 맞아요. 제가 지금
4: 정자다.
1: 아니, 맞아요. 보도블럭이에요.
5: 제가 이거 해보니까 누나 진짜 바닥이 바뀌는 게 진짜 민감해진다.
1: 맞아요.
4: 그치?
1: 멈추겠습니다.
6: 이거 뭐야.
1: 자, 드디어 저희는 공간 오감 입구에 도착했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혜민과 나윤님 모두 손 떼신 다음에 왼쪽에 벽이 있을 거예요. 왼쪽 네. 벽에서 점자선을 찾아주시겠어요?
7: 저 왼쪽 젠병인데요.
1: 아, 오른손으로 짚으셔도 돼요.
8: 네, 맞아요.
7: 아,
1: 그래서
7: 쉽지
1: 점자
7: 않아.
1: 유도선을 따라가시다가 아까 만졌던 아이콘을 발견하시면 목에 걸고 있는 오디오 가이드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윤님 지금 만지셨죠?
4: 여기.
1: 네, 그러면 목에 걸고 있는 거 재생. 그다음에 벽을 따라 이동해 주시고요. 정희님도 나윤님 다음에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0: 이게 다 약간 만지게 된다. 이건 뭐야? 이거는
1: 일정 간격으로 놓일 때.
0: 오빠 조용히 해.
2: 조용히 좀 해봐.
0: 안 들려.
2: 무엇을 표현했을까?
3: 여기다. 야, 여기다. 여기. 이게 뭐야? 선생님, 저 이거 알 것 같습니다. 불상입니다.
4: 네.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몇 개인지 정도만 아셔도 돼요.
3: 몇 개인지요?
4: 보통은 뭘 다 알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5: 근데 형은 너무 안착한다.
3: 하나. 안착한다고?
5: 아니.
3: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0: 왕관. 왕관인데, 이거? 왕관 같지 않았니? 왼쪽 거?
2: 이거 석상이잖아, 불상.
0: 아, 석상이야?
2: 불상인데
0: 답답해, 보고 싶어.
2: 모르겠어요.
1: 나 지금 얘랑 대화.
0: 이게 언니 뭐한 거 같아?
2: 모르겠어요.
0: 그치?
2: 뭐가 추가됐냐고? 이거 코 같은 거. 코.
3: 이거 얼굴이야.
4: 조각상의 정체를 지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홍유님이 손에 드셨거든요.
3: 이거는 분명히 좌불상입니다.
4: 앉아 있긴 한데
2: 이렇게
4: 쪽도 앉아 있나요?
3: 아니요.
2: 한쪽이 한쪽.
3: 한쪽을 이렇게 내가 이거 닿는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리고
2: 이렇게
3: 와 이거 네.
4: 종이님 균형 굉장히 잘 잡으시는데요?
3: 진짜요? 나도 저 다리였으면 했지.
4: 다른 분들은 지금 안 보이셔서 모르시겠지만 네. 정인이 완벽하게 자세를 해주신 진짜. 이 문화유산의 이름은 반가사유상입니다.
2: 반가사유상!
3: 반가사유상!
2: 그게 유명하잖아.
3: 이거 진짜 국사책에 엄청 나오는데. 네.
1: 아니 근데 여기가 공간이 잘 돼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0: 난 최악이다.
3: 밖에 진짜?
2: 지하철 한번 타.
0: 난 최악이야.
4: 만져주시면 됩니다.
2: 생각보다
0: 팔이래.
2: 발 찾았어, 발.
3: 아니.
2: 발? 이게 다리야.
3: 선생님, 저희가 외국 가서 다 같이 이런 거 만져보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만져. 스페인에 이런 다리. 미술관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스페인 갈 필요가 없네. 지금 용산에서 다 돼야 되는데, 지금.
5: 확실히 눈 감고 하니까, 못 느끼는지. 더 헷갈리는 것 같아.
4: 맞아요.
0: 뭐가
4: 맞아요.
0: 뭔지 모르겠어.
5: 보는 거랑 눈 감고.
3: 이거 왜 모르겠어? 난 다 알겠는데?
0: 난 모르겠어.
3: 진짜?
0: 응. 이거는 이거예요. 맞죠?
3: 뭐 하는데?
0: 이거는
3: 이게 뭔데?
2: 야, 이게 시각장애인들
3: 제일 시각장애끼리인데 이거 이런 거 돼?
2: 야, 이거 저거
3: 그거 시각장애끼리인데 그런 거 하면 돼?
0: 그거 약간 하늘을 봐봐. 수다팝 하는 것처럼 딱 수다팝 그거야.
6: 근데 오히려 더 어렵게 설명을 안 될 것 같은데.
3: 수다팝 자세라고요? 저희 반가사회사는 K-POP 원언톡도 이어지는 거였어.
0: 수다팝 자세.
3: 이게 다 시퀀스야?
4: 천천히 다섯 갈게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둘. 셋만에 도착하셨거든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유님은 바로 잡으실 수 있고 네. 홍유님도 지금 팔에 닿죠.
3: 네네네.
4: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재용님은 이쪽에 와서 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0: 짧은데?
4: 이거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한번 높은 만져보세요. 거 아니야?
3: 높아. 높네.
2: 관이 봐봐.
5: 이거.
3: 그러네. 다르다.
5: 이거 원래 있는 거야.
3: 다르다.
4: 네,
3: 진짜 다르다.
4: 원래 있어요.
2: 뭐지?
4: 지금 재용님이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이따가 이 반가사회상의 뒷머리에 뭔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꼭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뒷머리?
5: 이제 저는 봐버렸으니까
3: 이게 뭐야?
5: 설명할 수 없고.
2: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3: 이거거든?
2: 뭔지 아시겠나요?
0: 어머 이게 뭐야?
2: 좋습니다. 좋은 자세.
3: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이거
2: 피노키오 이거 너무 같은 무섭다.
3: 거. 이게 뭐야?
4: 특정하기로는 광배꽂이라는 건데 불상을 장식하는 방법 중에 뒤에 빛을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광배라고 하고 이 광배를 장식했을 광배꽂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답은 아닌 게 광배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2: 이래서.
4: 그래서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이게 반가사회상 뒤통수를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요. 교과서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낯선해.
7: 눈으로 볼 때 훨씬 그 몇 배 이상으로 이 작품을 더 잘 느끼게 됐던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4: 이제 드디어 안경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0: 탈출!
4: 안경은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5: 이게 소중함을 알겠나?
0: 최악이었어.
8: 아 진짜?
9: 진짜로?
0: 너무 최악이었어.
9: 나 너무 재밌었는데?
0: 저는 거기가 힘들었어요. 아 정인 언니 대단하다. 나도 정인 언니를 이해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아 이게 막상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었다.
8: 네, 나윤이가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벽을 짚고 가야 되는데 몸에 자꾸 이렇게 벽이 부딪히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력이 저하됐을 때 지금보다 시력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치고 많이 무서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거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3: 와, 벌써 사유가만 와. 대박이다.
8: 관.
3: 6세기, 7세기.
8: 분위기 자체가 엄청 차분한. 아, 되게 조그맣다.
0: 동글동글한 게 관이 오른쪽.
8: 7세.
9: 뒤통수 한번 봐봐.
10: 뒤통수 한번 보자.
9: 뒤통수.
8: 실제로 보니까 어때? 나은아?
0: 아,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 조금해.
8: 그 자세나 이런 거는.
0: 우리 또 이거야. 딱 그거 맞아. 이렇게.
9: 아, 있네. 네,
0: 양, 여기. 양손 들고. 아, 진짜 뿔. 칼 맞은 것처럼 뿔이 있어.
9: 와.
8: 근데 아까 만졌던 그 느낌이야?
10: 그 느낌이야.
0: 저 뾰족이는 정확하게 알았어. 언니가 상상하던 거랑 좀 비슷해?
8: 응, 나는 거의. 비슷한가? 신기하긴 하다. 확실히 만져보고.
9: 내 손이랑은 좀 다르던데.
3: 아까랑? 손으로 달라? 손이랑 달라?
7: 와, 그 사유가 불러 일으켜지는 그 공간이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이게 손으로만 만져보면서도 계속 생각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유들을 갖게 됐는데, 그거를 마치고 눈으로까지 그 사유가 연결이 되던 그 경험이 아직도 진짜 생생한 것 같아요.
0: 네. 이번에는 재웅이를 위한.
8: 오.
5: 아 진짜요? 저를 위해서요?
0: 너를 위한.
9: 볼링하라고?
0: 그런 시간이.
8: 아, 뭐 하러 가나?
0: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소리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야.
9: 소리로 체험인데.
8: 재웅이 가능한가요?
9: 재웅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0: 가보자.
8: 아 일단.
9: Let's go.
8: 일단 가.
9: Let's go.
0: 이곳에 온 이유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한 팔이 없지만 오빠는 조금 걷는 게 조금 힘들고 언니는 이제 보이지가 않고 재웅이는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걸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체험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재웅이한테 좋다고 했던 게 이 종이야.
9: 아.
8: 종?
0: 종이야 종.
9: 이게 종인데.
0: 이게 종이야.
8: 소리를 듣고 느껴봐.
0: 이제 이거는 귀로 들리는 소리잖아.
8: 우와.
9: 잠깐 들려?
5: 듣다.
9: 느껴?
0: 아니 아직.
3: 나 근데 여기 스피커 때문인지 온몸으로 소리를 느끼게 돼.
8: 대웅이 좀 들려?
5: 아니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허리, 그다음에 가슴.

0: 이제 머리까지
1: 오,
0: 완전 얼렁은 그
2: 여기 우구가 엄청 세가지고 이게 느낌이
1: 언니네?
2: 완전 진짜 종 맞았어.
1: 소리 진짜 생동감 있어.
3: 아 그래?
1: 응.
3: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2: 뭐가 그 뭐가 더 있어?
3: 여기서 더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게.
2: 온몸으로?
3: 뒤로 가자. 뒤로
0: 어디로
3: 가자.
0: 가야 되죠?
1: 응. 뒤로 가라. 이미 온몸으로 느낀 것 같은데 더 있어?
2: 아, 진동이 느껴지는 의자? 오, 나 일어나서 갈아타야겠다.
1: 진동이 느껴지는 의자?
3: 여기 앉아.
0: 모시겠습니다.
2: 네.
3: 모시겠습니다.
0: 하나, 둘, 야, 맞은거군요.
2: 갈아타야지.
3: 여기 앉아서.
2: 야, 진짜 기대되지 않아?
3: 나는 재웅이의 리액션이 제일
2: 그러니까.
3: 기대돼.
0: 이게 소리가 아까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듣고 여기도 한번 기대되더라고.
2: 좋아.
1: 아까 두 번 나왔잖아. 한 번은
2: 맞네.
1: 그냥 듣고 한 번은 떼고 한번 들어봐봐.
2: 그럼 되겠다. 소감을 이따 발표해 주세요.
3: 이제
2: 한 달
0: 다행히 어떻게 잡아야 돼.
2: 한다.
1: 야 다르다.
3: 느껴지지?
1: 응. 이거 어떻게 한 거지?
2: 이거 맞아?
1: 이게 이상해.
3: 이제
2: 친다.
1: 친다.
3: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봐.
2: 친다.

0: 나 진짜 신기한 거 있는데,
1: 신기해?
0: 보청기 빼고 들었을 때랑 차이점이 없어.
1: 없어? 진짜?
0: 느낌이. 너무 똑같아서 내가 보청 끼고 있나? 약간 착각한
1: 아,
0: 것 같다.
1: 몸으로 진동이
0: 근데
1: 오니까.
0: 너무 과장해서는 의심한 사람도 있긴 한데, 진짜로. 내가 느낀 바에서는 똑같은 느낌이 들어. 이 보청기 없어도 화슬이 이제 청각장애인들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게 좋다. 귀가 안 좋다 보니까 진동이란 되게 예민해요. 약간 뭐 완전 촉각적인 부분 있잖아요. 땅 울림. 그거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2: 보청기 뺐는데?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청각장애인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조금 가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서 있을 때가 제일 좋아.
3: 그래?
0: 그냥 정신이 같다고 느끼는 게
3: 아, 맞아.
4: 좀더 가까이 있어서.
3: 근데 서 있어도 아까 온몸 떨렸어.
4: 맞아, 맞아.
0: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서 온다 하면 좋은 방법은 보청기 빼고 느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듣고 봤을 때가 이게 덜 느낀 것 같다. 빼니까 화슬이 덜, 아니, 화슬이 더 느껴지더라고.
3: 아, 오케이.
0: 좋은데?
3: 재밌다.
1: 진짜. 재밌다, 나연아.
3: 잘 봤다.
4: 괜찮지?
0: 이거 완전
4: 잘 준비했다.
0: 청각장애인들 위한 그런 게.
3: 근데 여기 진짜 재밌는 게 뭔가 딱히 장애인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게 없는데 너무 장애인들을 위한 이게 너무 좋네. 그치, 이런 게 진짜 현대적인 배리어풀이지.
1: 맞아. 다 같이 할수 있는 거.
3: 아니, 왜 이렇게 잘돼 있지? 줌바?

0: 긴장의 놀이터다. 거의 이렇게 느꼈어요. 몸 감각을 다 동원해서 놀 수 있게끔 아예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저는 온몸 체험으로 오감 체험이 진짜 됐던 것 같아요.
1: 박물관은 성지순례 코스 중에서 좀 저한테 선물 같은 코스였어요. 굉장히 배려풀이했고 뭔가 세계적이다라고 느껴졌어요.
2: 와,
1: 어디야,
2: 와.
1: 어디야?
3: 근데 이게 뭔가 어디서?
2: 아, 여기 딱 보면 알지.
0: 알지.
2: 얘들아.
3: 어디야? 아, 여기 가도
4: 난 느낌만 알 것 같아.
2: 내가 제일 오고 싶다고 했어.
3: 어, 누나 어디?
2: 그렇지. 바로 로맨틱한 그 장소.
3: 어디가?
2: 그 데이트 장소. 어디? 짜잔. 와. 바로 낙상공원.
3: 오케이.
4: 뭔가 나겠다.
2: 얘들아. 네. 희망이란 건 말이야. 네. 웃기지만 남들이 대신 느껴줄 수 없어. 와우. 바로 자신이 직접 느껴봐. 우리 희망을 향해 걸어볼까?
3: 걸어볼까?
1: 근데 이 많은 성곽 중에
2: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1: 여기 좀 찾아줘, 얘들아.
3: 근데 여기부터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2: 내가 좀 보는 눈이 생겼어.
3: 아, 맞아, 눈이 크지.
2: 저 산 있지?
1: 산.
2: 저런 데 보면 될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좀 안 좋긴 해. 근데 맞아. 그래도 산.

0: Do not climb on the wall.
1: 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절대 안 됩니다.
2: 우리처럼 올라가면 안 돼요.
1: 하루만 사는 거예요.
3: 우리 우산까지 버렸잖아.
0: 모든 걸 버렸어.
2: 야, 맞아, 맞아. 얘들아, 좋아.
3: 지금처럼 멋있게.
2: 야, 지금 느낌 나.
1: 지금처럼 살 수가 없어요.
2: 느낌 나, 느낌 나. 느낌 나.
1: 아, 좋아.
3: 어때? 자,
2: 빨리
3: 갔대?
2: 자, 이제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3: 자.
2: 어우, 그.
0: 어우, 저 눈빛 모아. 어우, 느낌.
2: 어, 됐어요. 야, 마음의 문 열렸어. 어, 마음의 문 열렸어.
1: 문이 닫혔습니다.
2: 어, 열렸어, 열렸어. 나는 조이잖아. 대문아, 어, 세겠어.
3: 대박 조심해.
2: 하나, 둘, 셋. 대문을 못 질렀다.
1: 아니 이거는
4: 야, 내가 알던 그 전반은 아닌 것 같은데.
0: 저는 캐대언이 외국인의 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날 하루 완전히 캐대언과 똑같이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모두의 시선이었구나. 모두가 봐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아 그래 내 고향 서울은 이런 곳이었지. 그 사람들이 잘 봤구나.
1: 와.
2: 와.
3: 오른쪽이 조금 더 까맣지. 왼쪽이 조금 더 불이 많이 켜져 있어.

0: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이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호호!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예 못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귄가 알려준 대로

0: 지쳐.
1: 이렇게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
0: 애들은 어디에 있어?
1: 머핀이랑 전화통화 중일 거야.
0: 아, 완전 행복해라.
1: 나 오늘만큼은 애들이랑 놀아줄 힘 없어.
2: 이쪽입니다, 손님.
0: 이런.
2: 이번 여행이 가장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돌려주세요. 당연하죠. 조심하세요.
0: 뭐 하는 거니?
2: 네. 아빠, 우리 보태해 주실래요?
0: 엄마한테 물어볼래?
1: 뭐야?
2: 아빠가 이미 바닥에 있잖아요.
0: 미안해. 아빠 오늘 그럴 힘 없어.
2: 아프신 거예요?
0: 아니, 그냥...
1: 졸려서.
0: 그래, 졸리네. 어젯밤에 좀 늦게 자서 그런가 봐.
2: 왜냐면 머핀네 새해 파티에 가셔서 그래요.
3: 바비큐 파티에서 춤추시는 거 봤대요.
1: 뭐? 너 그때까지 안 잤어?
3: 작은 아빠가 소리 질러서 깼대요. 폭탄이야! 하고 수영장에 점프할 때요.
0: 스트라이프답네.
2: 제발 보트 해주시면 안 돼요?
0: 여보?
1: 당신이 나보다 보트 더 잘할 수 있어.
0: 좋아. 한 번만이야. 그 다음엔 스스로 놀아야 해.
2: 만세!
1: 잘해봐.
2: 엄마는 고래를 해주시면 돼요.
1: 뭐라고?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고래 구경. 잠깐, 보트 타시려면 돈을 내세요.
3: 네, 여기 있어요.
2: 감사합니다. 여기 펴 있습니다.
3: 오.
2: 혹시 고래 구경 투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3: 좋아요.
2: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건 최고의 고래 구경 투어가 될 거예요.
0: 아빠는 책임 못 져요, 얘들아.
2: 다 타셨나요?
0: 블루이, 소리가 너무 커.
2: 출발합니다.
3: 우와.
2: 보트 타기에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바다도 잔잔하고 진짜 좋아요.
0: 오늘은 부드럽게 갈 거야.
2: 안 돼! 파도가 치고 있어요!
0: 뭐?
2: 꽉 잡아요, 손님! 높은 파도가 오고 있어요! 아빠, 파도가 높아졌어요.
0: 아니, 바다는 잔잔해. 그리고, 저기 고래가 보인다.
1: 아니야. 고래는 아직 저기 멀리 있어. 그리고 좀 이상한 건 파도의 상태를 판단하는 건 선장이지 보트가 아니잖아.
2: 네!
0: 좀 이상한 건 고래는 말을 못해. 하나 더 이상한 건 오늘 바다가 잔잔하다고 했어.
2: 그럼 파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겠어요. 간다. 우리가 왔어, 높은 파도야.
0: 안 돼.
2: 그럼 파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닐 거예요.
0: 알았어. 좋아. 꽉 잡는 게 좋을 거다.
2: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손님.
0: 우와!
2: 죄송해요, 손님. 우리 보트가 파도가 높은 바다로 우연히 들어오게 됐어요.
0: 우연하게?
2: 폭풍이 지나가기 전에 점심 먹으러 가시면 안 돼요.
0: 폭풍이 지나갔어. 저기 봐, 고래가 나타났네.
1: 저기 봐, 악어 거북이야.
2: 우와, 악어 거북이다.
0: 이게 참. 알았어. 꽉꽉꽉꽉꽉꽉. 잠깐만. 그럼 이제 우리 보트는
1: 거대한 파도.
0: 안 돼.

0: 안 돼.
1: 괜찮으세요, 손님?
2: 네, 괜찮아요.
1: 돈을 돌려드려야 하나요?
2: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고래는 언제 볼 수 있어요?
0: 그래.
1: 금방요? 안 돼.
2: 저쪽을 보세요. 윙, 고래다!
0: 약해.
2: 고래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 움직여, 고래야.
3: 알았어.
4: 우와.
0: 엄마가 오늘 몸이 좀 무거운가 보다.
1: 그럼 먹이를 좀 줘볼까요?
3: 그래. 그러면 좋겠네. 좋아.
2: 고래는 뭘 먹어요?
0: 아주 건강한 초록색 음식.
3: 맞아. 근데 오늘은 고래가 옥수수칩 먹고 싶대.
1: 좋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3: 사워크림도 필요해.
1: 알겠어요.
0: 머리 좋은데?
2: 와우. 고래 엄청 먹어요.
0: 하루에 다섯 봉지나 먹어.
5: 이거 아이들에겐 안 좋아. 알았지, 얘들아? 고래만 먹을 수 있어.
3: 맛있어.
1: 좋아요, 출발합니다. 이제 고래 먹이도 줬으니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손님. 고래가 점프하는 걸 보실 거예요.
3: 점프? 안 돼.
2: 고래는 물 위로 점프하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오늘은 안 할 거래.
1: 안 돼.
0: 안 돼.
3: 미안.
0: 그럼 보트는 파도도 힘들게 지나고 거대한 파도도 무사히 지나왔고 위험한 악어 거북이도 지나왔는데 옥수수칩이나 먹는 고래를 보러 여기까지 왔다고?
3: 그런 것 같은데?
1: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3: 얘들아. 잠깐. TV에 나오는 고래를 보는 건 어떨까?
1: 네! TV!
3: 고래는 봐야 하니까.
0: 뭐 그래, 알았어.
1: 죄송해요, 손님. 고래 구경 투어가 별로 재미없었어요. 돈을 돌려드릴게요.
2: 고마워요.
1: 그럼 이제 여기서 TV를 볼까요?
0: 뭐? 여기서?
6: 고래는 새끼를 낳기 위해 따뜻한 바닷가까지 먼 바닷길을 이동합니다.
2: 귀여워.
6: 엄마와 새끼는 차가운 바다로 함께 돌아갑니다.
0: 와, 저 고래 엄마 진짜 좋은 엄마다.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훌륭할까?
2: 아빠, TV 소리 안 들려요.
6: 고래 엄마는 새끼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답니다.
1: 우리가 본 고래보다 점프 잘하네.
6: 새끼에게 어떻게 점프하는...
1: 먼진 섬에서 살아요.
2: 우와우, 좋아요.
3: 잠깐, 그럼 이제 너희 둘이 거기서 살 거야?
1: 네.
0: 그럼 고래도 필요 없고 보트도 필요 없겠네.
2: 네, 보트 타고 고래 구경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코코넛이다.
0: 잔잔한 바다야.
1: 했어요.
0: 안 했어.
1: 했어요.
0: 안 했다니까.
1: 했어요.
3: 잠깐, 대체 무슨 일이야?
1: 아빠가 제 얼굴에 방귀를 꼈어.
0: 안 했어.
3: 여보, 정말 애한테 그런 거야?
0: 정말 안 했다니까.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2: 왜냐면 아빠는 방귀 대장이니까요.
3: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2: 네, 혼내주세요.
3: 뭐라고? 아니, 가족 회의로 해.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가족 회의.
1: 책임지셔야 할 거요, 방귀 대장.
3: 미안, 머리야 이거 좀 말고 할게. 다 됐다. 규칙 세 가지.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야기하기. 모두 아빠 이야기할 때 방귀라고 해야 해. 방귀 사건.
0: 방귀. 주장일 뿐이에요.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사실만 말하기. 그래, 블루이.
1: 어떻게 말해요? 아빠 방귀 아님 아빠 뿡뿡?
0: 주장일 뿐입니다.
3: 상관없어.
1: 이런 건 어때요? 아빠가 구린 방귀를 꼈어요.
0: 주장일 뿐입니다.
3: 그만.
2: 주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3: 그건 두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먼저 말한 다음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0: 네, 재판장님.
3: 듣기 좋은데? 네 번째 규칙, 재판장님이라고 불러줘. 루이, 먼저 해볼까?
1: 네, 재판장님.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잠자고 있는 엄마고 이게 저예요.
3: 아빠는 어디 계시지?
1: 여기요.
0: 잠깐만요, 재판장님.
3: 허락합니다.
1: 제가 여기에 있었고, 뭔가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침대에서 내려오셨고 돌아서서 제 얼굴에 대고 방귀를 꼈어요.
3: 그 정도면 됐어.
0: 잠깐만, 뭐라고요?
3: 이제 시작하세요. 간단하고 짧게.
0: 그거 이리 줘. 됐어?

0: 엄마가 여기서 잠자고 있었고 늘 그랬듯이 우아하게 말이지.
1: 네, 뭐.
2: 잠깐! 지금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0: 내가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 사건에 휘말렸지.
2: 잠깐!
0: 왜?
2: 방귀 낀 이야기는 빠졌잖아요.
3: 주장일 뿐입니다.
0: 그건 평소 아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4: 오, 완전 그런데요.
0: 뭐? 여기 빙고, 손가락 당겨봐.
3: 좋아요.
2: 빙고 아니!
0: 아, 인정할게.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말이야, 내가 구린 방귀를 끼지 않았다는 거야.
2: 오, 좋은 생각 있어요. 혹시 이게 어제 아침으로 드신 건가요? 잡곡빵 토스트와 구운 콩.
0: 맞아.
2: 빙고, 이거 방귀 점수가 어떻게 되지?
3: 도도도 높아.
2: 고마워. 그러면 점심은 무엇으로 드셨나요, 힐라 씨?
0: 그냥 그러니까 양배추 김치.
2: 뭐라고요?
0: 양배추 김치.
2: 빙고, 방귀 점수.
3: 도도도도.
2: 어제 같이 인디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그쵸?
0: 맞아.
2: 무엇을 드셨는지 말해주실래요?
0: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5: 저기, 힐러 씨.
0: 알았어. 콩으로 만든 요리 먹었지.
3: 이런.
2: 다른 건 없어요?
0: 뭐, 생각나는 건 없는데.
2: 정말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드신 게 없다고요? 그럼 여기 이 빈 그릇은 뭘까요?
0: 파이 하나 먹었지.
5: 밴디트.
0: 아, 뭐, 그냥 구운 땅콩 파이 하나야.
2: 빙고, 방귀 미터기 지금 어디쯤이야?
3: 뚜뚜뚜뚜, 꼭대기에.
5: 이제 곧 방귀 나올 때가 되었네.
0: 내가 먹는 건 재판할 이야기가 아니야.
2: 빙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말인데 아빠가 언니 얼굴에 방귀 끼는 거 봤어?
3: 빙고 봤어.
0: 뭐야? 빙고, 넌 거기에 없었잖아.
3: 있었어요.
2: 고마워, 빙고. 이제 가도 돼. 여기 막대 사탕.
0: 잠깐, 재판장님.
5: 빙고, 막대 사탕 때문에 거짓말한 거니?
3: 네.
5: 이리 줘. 모두 빙고 말은 잊어요. 블루이, 방금 빙고 말은 도움이 못 돼. 기억해. 진실한 말이 해결해 줄 거야.
3: 알았어요, 엄마.
6: 증인을 요청합니다. 엄마!
5: 나를?
6: 힐러 여사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방귀 끼는 소리 못 들으셨죠?
5: 네.
6: 다시 말해주세요. 제 방귀 소리 못 들으셨죠?
2: 왜냐면 자고 있었으니까요.
5: 자고 있진 않았어. 잠이 덜 깼지. 아빠가 침대 옆 탁자 움직이는 소리 들었어.
6: 뭐?
2: 정말요? 그럼 침대 옆 탁자 이야기 더 해주실래요?
6: 질문 더 없어요, 재판장님. 이제 가셔도 돼요. 어서 가요.
5: 아빠가 밤에 태블릿 충전을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하는데 가끔씩 일어날 때 떨어뜨릴 때가 있거든. 그래서 탁자를 움직일 때도 있어. 그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지. 이렇게 끼익붕. 안 돼.
2: 아빠가 탁자를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빠 방귀 소리였어요.
5: 밴디트.
0: 이제 다른 분 얘기도 들어봐야지. 저분.
5: 누가 있지?
2: 아빠가 도망가요.
5: 어서 잡아, 얘들아.
6: 절대 날 잡을 수 없을걸.
2: 안돼요.
6: 자유다.
5: 하실 말씀이 더 남아있으신가요?
0: 냄새 맡은 자가 범인일지도?
5: 저기, 힐러 씨.
0: 좋아요. 알았어요. 제가 했어요.
5: 아이 얼굴에 대고 하셨죠?
0: 엉덩이 높이에 얼굴이 있었으니까 그랬죠.
5: 그건 조절 가능하잖아요.
0: 엄마는 냄새나는 방귀를 안 낀다는 건가?
5: 밴디트.
3: 빙고도 당할 수 있잖아요.
5: 범인에게는 1시간의 말타기 놀이를 선고합니다. 피고와 동생에게 해주세요.
3: 만세!
5: 거봐, 블루이. 진실한 말이 해결해줬지?
0: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5: 좋아요.
0: 진실한 말이 해결해줄 일이 있거든요. 블루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말인데 거기서 너 뭐하고 있었지?
5: 블루이?
2: 알았어요. 태블릿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0: 엄마가 주말까지 컴퓨터 게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한 거야?
3: 네.
5: 블루이 크리스틴 힐러. 두 사람 모두 말타기 놀이를 선고합니다. 준비해, 빙고.
3: 만세!
2: 죄송해요, 아빠.
0: 나도 미안해, 블루이.
5: 됐어, 가족 회의 끝이야. 모두 나가.
0: 에?
5: 어서, 빨리.
2: 왜 이렇게 나가라고 하세요?
0: 그래, 왜 그러는 거야?
5: 어서, 나가.
0: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지?
5: 나가, 나가, 빨리.
6: 엄마, 방귀 꼈다!
2: 엄마, 머핀이랑 싹스랑 영상통화해도 돼요?
3: 제발요.
5: 그래, 알았어.
2: 우와!
5: 근데 영상통화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블루이, 엄마 이야기하고 있어.
2: 네, 엄마. 혼자 안 해요.
5: 혼자서만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2: 네, 혼자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잠깐, 진짜?
3: 안녕.
2: 안녕, 머핀.
3: 안녕. 아, 그만. 혼자서 그만해.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영상통화.
3: 빙고 그림 그리는 거 해봐도 돼, 블루이 언니?
2: 아, 그래. 근데 내가 먼저 끝내도 돼?
3: 그래. 머핀은 내 차례예요.
2: 아니야.
3: 언니.
1: 안녕, 얘들아.
3: 작은 엄마.
1: 머핀, 싹스도 웃기는 그림 그리게 할 수 있게 해줘. 알았지?
7: 아직 머핀 안 끝났어요.
3: 머핀 언니.
7: 싹스, 저리 가.
1: 얘들아, 엄마 더 이상 못하겠다. 엄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8: 아, 내가 대신할게.
1: 아, 할 수 있겠어?
8: 그럼 할 수 있지. 얘들아, 사이좋게 같이 해. 아니면 아빠가 꺼버린다.
3: 안 돼요.
8: 오, 알았어. 끄지는 않을게. 근데
1: 봐봐, 내가 할게.
8: 아니, 할 수 있어. 볼일 보고 와.
1: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8: 좋아. 아빠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출 거야. 시간 되면 싹스 차례야. 알겠지, 머핀?
3: 뭐.
8: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2: 여기에 구름을 좀 그려야겠어.
3: 어? 구름 맞자.
8: 됐어, 머핀. 타이머 울렸네. 이제 싹스 차례야.
7: 머핀 카우보이 모자 다 끝내야 돼요.
8: 아니, 카우보이 모자 그림 안 끝내도 돼. 싹스 차례니까 이제 넘겨줘.
7: 근데 카우보이 모자 끝내고 싶어요.
8: 머핀. 머핀 힐러, 어서 동생에게 넘겨줘, 지금.
7: 근데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싶다고요.
3: 싹스 차례니까 넘겨줘, 머핀.
7: 안 돼.
8: 머핀 컵케이크 힐러.
7: 카우보이 모자.
8: 한 번만 더 카우보이 모자 말하면 더 못하게 할 거야.
7: 카우. 보이. 모자!
8: 좋아, 끝났어. 여기까지 하는 거다.
3: 어떡해.
9: 안녕, 머핀.
8: 머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
7: 아니, 하기 싫다고요.
8: 미안하다, 얘들아. 머핀이 혼자서만 해서 영상통화를 더 이상 같이 못하게 됐구나.
2: 알았어요, 작은 아빠.
8: 머핀은 다른 사람도 함께하는 걸 배워... 아, 내 휴대폰이잖아. 머핀, 아빠 휴대폰 돌려줘. 이리 내. 아.
2: 잡히겠어, 머핀.
8: 머핀, 그렇게 도망가면 너 혼날 줄 알아. 머핀, 거기서.
2: 머핀, 아빠 휴대폰을 그렇게 훔치면 안 돼.
7: 저도 돼. 이제 머핀 어디 숨지?
3: 침대 밑에 숨어.
2: 알았어, 도와주지마, 빙고.
3: 왜 안 돼?
2: 머핀이 잘못해서 도망가는 거니까. 혼자서만 해서 벌받고 있는 거라고. 아, 잠깐, 저거 내 우쿨렐레잖아.
7: 나한테 빌려준 거잖아.
2: 그런데 빌려준 지 오래됐어.
7: 아직도 저거 가지고 놀거든.
8: 머핀, 당장 휴대폰 꺼야 할 거다, 꼬마 아가씨.
7: 싫어.
8: 알았어, 그럼 이 영상통화 끊어버릴 거야.
3: 안 돼.
8: 알았어, 머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휴대폰 끊고 어서 여기로 내려와.
3: 고릴라네.
8: 에이, 꼬마, 어서 이거 치워줘. 이거 뭐야? 아이, 그만해. 어디 숨었어? 알겠다. 침대 밑에 숨었구나. 누구 침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침대는 몇 개 없으니까 아빠가 잡으러 가.
3: 안 돼.
2: 고쳐주는 식구 같아, 머핀.
3: 아빠 휴대폰 어서 돌려드려.
7: 싫어. 아빠가 밖에 있는지 알려줘.
2: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또 도와주면 안 되겠어.
7: 지금도 없는 거지?
3: 아니야. 아니야.
8: 잡았다. 야.
0: 무슨 일이야? 둘이 뭐하니?
2: 작은
0: 스트라이프답네.
8: 당장 거기서 머핀!
0: 뛰어, 머핀!
3: 아빠!
1: 와, 머핀!
0: 와우, 잘했어. 잘하네.
1: 잘
8: 타이르고 있어.
1: 잘 타이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8: 저기... 타임아웃 중.
1: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8: 뭐? 언제부터?
1: 내가 말했을 텐데.
8: 그런 말 없었는데.
1: 집에 없으니까 그렇지.
0: 잠깐, 저기.
1: 여보, 그냥 내가 처리할게.
8: 아니야, 여보.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아이들 부모라고.
1: 그래, 근데 제대로 잘 좀 해봐.
8: 이게 내 방식이야.
0: 잠깐만. 아, 얘들아, 잠깐만 꺼도 될까?
8: 나도 부모라고.
2: 아, 그림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0: 알았어, 소리는 끌 수 있어?
2: 네, 그럴게요.
8: 당신 혼자서만 애들을 보는 건 아니잖아.
1: 아,
0: 이게 끄는 거니?
1: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2: 아니야, 이거 눌러야.
0: 아, 안 돼.
1: 시식대로 하고 내가 또 다른 방식대로 하면 애들이 할걸?
0: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얘기 끝나면 소리를 다시 켜도 돼. 알겠지?
3: 네.

0: 게 좋을 거야.
1: 아빠 말 좀 들어.
0: 따로 움직이자.
1: 좋은 생각이야.
2: 우와, 같이 힘을 합치시는데.
0: 네, 거기서는 못해.
2: 아니. 어디에 숨었어? 엄마는 소파 뒤에 숨어있어. 어느 소파에? 소파 뒤에. 우리 집에 소파 많단 말이야. 머핀 뒤에 있는 그 소파.
1: 야. 머핀.
2: 어? 못 잡겠죠.
1: 머핀.
0: 아, 내 휴대폰.
2: 미안해요, 아빠.
3: 머핀.
2: 네?
3: 타임아웃.
2: 알았어요. 끝났다.
4: 오, 와, 잘 들였는데, 삭스.
2: 고마워. 이제 빙고가 해도 돼, 언니?
4: 어, 그래, 알았어.
2: 고마워.
4: 빙고 처리야. 혼자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니까.
5: 멋진데? 우리 강아지들 정말 대단해.
2: 고마워요.
5: 아주 잘 만들었구나. 정성을 다했네.
6: 갈 시간이야, 우리 딸들.
2: 엄마!
6: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요.
5: 어, 그래. 나야 좋지. 강아지들 잘 가.
2: 안녕히 계세요.
7: 할머니.
5: 블루이, 무슨 말 하려는지 할머니는 다 알아요. 할머니가 장난감 블록타워 그대로 줄 테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와서 다시 갖고 놀면 돼.
2: 만세!
5: 어우, 세상에.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잘 안 보이네. 저기 저거 비구름이야?
0: 그런 것 같은데. 아, 일기예보가 제대로 안 보이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해님 얼굴이야.
5: 설탕 넣어줄까?
0: 소소풍 부탁할게.
5: 어?
9: 아, 덩컨이랑 맥주를 마셔. 덩컨은 아주 멋져. 근데 덩컨이 누구지? 어, 안 돼.
5: 이를 어째. 빨간색 하나만 줘봐, 여보.
0: 어, 나도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5: 어, 거기 많이 있잖아.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잘했어.
0: 와, 이제 완성이야, 여보.
5: 근데 어떻게 나가지?
0: 아! 이게 뭐야?
5: 내일 아이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0: 어? 하지만 오늘 경기 보고 싶은데. 잠깐! 우리 편 공이 아니야! 어!
2: 할머니!
0: 안녕, 얘들아.
2: 블록 그대로 두셨어요?
5: 물론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
2: 고맙습니다.
5: 정말 감사해요.
2: 걱정 마. 다시 시작하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5: 그럼 당연하지, 빙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블록 쌓기를 아주 잘해요.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남의 식량을 훔치는 자! 심판이 있을 지니! 어차피 너희도 훔친 거잖아!
1: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캡틴!
0: 저 다리만 건너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2: 좋아! 다리 캡틴!
0: 환영한다. 이번 공연 제목은 잘가요 지돌이 용병단. 제군들 멈추지 마라.
3: 캡틴의 전설 매드맥스 4.
0: 환영한다. 이번 공연 제목은 잘가요 지돌이 용병단. 달리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0: 칠리 페퍼 이럴 수가. 잘 가라 전우야. 너희 진정한 용사였어.
1: 캐스틴 난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합니다.

그래도 저 조각상에 우릴 닮아서 다행이네. 응?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꽃가신 지은이 최계락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신 하나 아기는 살짝 신 벗어놓고 맨발로 한들한들 나들이 갔나? 가지런히 기다리는 꽃가신 하나 오늘 우리가 만날 동시는 최계락 시인이 쓴 꽃가신이야.
1: 꽃가신? 꽃가신이 뭐예요?
0: 처음 듣는 말이지? 꽃가신이 뭘까?
1: 꽃가신. 꽃가신. 신. 신. 신발?
0: 오, 맞아. 신발이야.
2: 맞아. 꽃가? 꽃가? 이름이 귀여워요.
0: 그치? 알록달록 예쁜 아이 신발을 꽃가신이라고 불러.
2: 저희 할머니도요. 저번에 예쁜 옷 입으니까 아이 우리 말이 꽃가 옷 입었네 그랬어요.
3: 꽃가신이 아이 신발이면 뭐? 우리 신발도 꽃가신이네요.
0: 오, 오 그렇네.
4: 이건 내 꽃가신 우리 삼촌한테 선물 받았다. 내 꽃가신도 예쁘지?
3: 내 꽃가신은 엄청 가벼워. 난 이 신발이 제일 좋아.
1: 짜잔! 댕구 꽃가신은 결이 복슬복슬하지.
3: 동시 속에 꽃가시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 딩동쌤.
0: 그래, 딩동쌤도 궁금하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꽃가신 구경 가볼까?
2: 좋아!
5: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신 하나
0: 이 꽃가시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6: 개나리 그림이 있어요.
1: 노란, 노란색 신발일 것 같아요.
3: 알록달록 예쁜 색일 것 같아요.
0: 왜?
3: 왜냐면 봄이 떠올라서요.
7: 지금 나 불렀니? 노란 개나리 하면 바로 나지? 얘들아 안녕. 난 봄의 요정이야.
1: 따뜻한 햇살, 포근한 바람, 진짜 봄이 느껴지는데요?
4: 봄의 요정님, 그럼 동시에 나오는 꽃가신은 봄 꽃가신 맞아요?
7: 그럼요.

0: 여러분, 벌써 봄이 오는 풍경을 잊은 거예요? 와, 안 되겠네. 우리 모두 봄을 떠올려봐요. 봄 보러 봄 봄, 봄 보러 봄 봄.
1: 어, 개구리다.
2: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났네.
1: 아, 저건 꽃봉오리죠? 꽃이 피려나 봐. 무슨 꽃일까?
3: 하얀 목련이네. 이건 연분홍 벚꽃이고.
1: 어? 저 꽃은 알아요.
4: 개나리.
1: 우와, 진짜 색깔이 노랗다.
3: 꽃이 엄청 많이 피어서 아래 그늘이 생겼네. 꽃그늘.
5: 꽃그늘 아래 누우면 잠도 솔솔 올 것 같아요.
3: 이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걸. 자, 알록달록 꽃이 활짝 핀 이 계절은
4: 봄!
0: 봄? 나 불렀어?
1: 동동이 말이 맞았어. 노란 개나리 꽃그늘.
6: 응, 봄이 떠올라.
7: 자, 그럼 이번엔 개나리가 노랗게 핀 봄을 생각하면서 동시 꽃가신을 읊어보자.
3: 꽃가신, 지은이 최계락.
6: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8: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신 하나.
1: 아기는 살짝 신 벗어놓고 왼발로 한들한들 나들이 갔나. 가지런히 기다리는 꽃가신 하나.
7: 가지런히 기다리는 꽃가신 하나. 얘들아, 집에 있는 신발장에도 너희들이 신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꽃가신이 있지 않을까?
6: 신발장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꽃가신?
1: 아, 물놀이 할 때 신는 신발이야.
6: 여름이 오면 다시 신을 거예요.
1: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있어요. 생일 때 선물 받은 건데요. 발이 더 크면 신으라고 했어요.
7: 그랬구나. 동동이. 동동이는 어떤 신발이 기다리고 있나?
9: 털신이요.
7: 어?
9: 근데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일 거예요.
7: 오.
5: 만들고 있는 중인 털신? 어, 동동아, 그 털신 어떤 털신이야?
9: 산타 할아버지 소원이라 비밀인데.
10: 아이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털신을 얼른 만들어야 하는데. 깜짝이야!
9: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10: 어? 어? 아유, 뭐 하긴? 구두장이가 구두 만들지. 근데 댁들은 뉘시오?
7: 아이쿠, 저희가 인사를 안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딩동쌤이라고 하고요.
11: 안녕하세요. 저는 동동이에요.
10: 동동? 어! 아니, 크리스마스는 아직인데 벌써 내 털신을 찾으러 온 거니?
7: 동동아, 저게 동동이 털신인가 봐.
9: 이상하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0: 채팅실을 받고 싶다고 산타 할아버지한테만 말했는데.
1: 아하, 그게 우리 동동이 비밀이었구나.
2: 아, 그건 이 편지에 써 있어요. 전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동동이 털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에도 신나게 놀 수 있는 따뜻한 신으로요.
1: 어머나.
2: 따뜻하네. 꽃가시 신고 아장아장 걷던 아기였는데 어느새 물어물어 커서 지난 겨울에 신던 털신이 작아졌대요. 내 정신 좀 봐. 그래서 이 털신을 만드는 중이었답니다.
1: 세상에. 어머나,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겨울 꽃가시니다.
0: 이 털신을 신고 눈사람 만드는 장면이 떠올라요.
3: 그래? 동동아, 그럼 우리도 이제 시인이 되어볼까?
0: 네.
4: 와우, 떠오른다 시.
5: 하얗고 동그란 눈사람 아래
6: 가지런히 놓여있는 털신 하나.
5: 나는야 신나게 구두 벗어놓고
6: 털신 신고 훌쩍훌쩍 눈놀이 간다. 좋아, 이제 내 시를 써볼래. 털신 지은이 동동. 하얗고 동그란 눈사람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털신 하나. 나는야 신나게 구두 벗어놓고 털신 신고 폴짝폴짝 눈놀이 간다. 폴짝폴짝 뛰어노는 내 겨울 털신.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는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7: 우글우글나 역할 산 아래 우리저리 날고 있는 잠자리 하나. 아이는 살큼 잠자리 따라서 콩콩콩콩 숨죽이며 숨바꼭질 중 요리조리 날고 있는 잠자리 하나.
8: 마법 신발 최훈이 엄마가 사준 꽃가신 반짝반짝 마법의 신발이야. 신고 뛰면 하늘도 날 것 같아. 토끼처럼 땅충 자동차처럼 쌩쌩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정말 멋진 내 꽃가신.
5: 자, 우리 최계락 시인의 꽃가신을 다 함께 노래로 불러볼까?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안녕! 최계락 시인의 꽃가신.

0: 어린아이는 인간의 전 생애로 볼 때 봄의 계절에 속합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엄마가 너를 안고 있을 때에는 내일이 봄날이라고 말해주세요.
1: 너는 봄이야.
2: 나는 봄이야.
0: 그리고 엄마에게도 봄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3: 떠오르는 날씨.
4: 너는 봄이야.
2: 봄이야.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인공냉기 지원 예!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안녕, 난 메일이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3: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마린세.

0: 속을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2: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0: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2: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1: 어?

0: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1: 응? 어,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0: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1: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0: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1: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1: 어? 어, 손가락 까치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0: 좋아.
2: 손가락 핏줄.
1: 어? 손가락 핏줄 닦기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자, 가자! 이야!
0: 누나, 같이 가! 이야!

0: 공장님! 아유, 공장님! 눈물 탁!
1: 어? 아,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2: 손손손손!
1: 뚝뚝! 왜 우시는 거예요?
0: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뚝! 어, 깜짝이야! 헐! 명탕전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1: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0: 명탐정 세포! 어서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1: 헛! 손가락이!
3: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1: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0: 아이고.
4: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5: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안면!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예.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요,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

0: 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1: 오, 짠새군 물방울 나를 팍 절여주시오.
0: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주압 현상이지요.
1: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2: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0: 삼투압 현상
2: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3: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2: 물? 준 적? 없지.
3: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4: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5: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6: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7: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8: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7: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6: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7: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속으로 들어가 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2: 그래. 범인은 찾았소?
9: 올커니! 네가 범인 누구나!
6: 저 범인 아니에요!
7: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9: 어허! 그건 아니돼요!
7: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2: 아니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9: 사라졌다. 어디 갔어?
10: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11: 엄지손가락.
10: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11: 피부세포들이야.
7: 아, 근데 넌 크고
6: 넌 작고
7: 넌 크고
6: 넌 작고
7: 들쑥날쑥하네.
10: 밖에서 보면
11: 쪼글쪼글할 거야.
6: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12: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11: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서서
10: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7: 짚고 잡고
10: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13: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10: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물방울!
6: 아우 차가워!
13: 아우 미끌미끌!
1: 축축해!
13: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3: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1: 아우 저리 타!
13: 아유 얼른 가!
1: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13: 뇌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8: 피부세포들!

0: 회상! 회상!
1: 갑자기 빈집이 좁아졌어! 다들 조심!
2: 너 왜 내려가있어?
3: 빗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4: 빗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5: 피사총사! 갑자기 왜 빗줄이 좁아진 거죠?
1: 우리도 몰라. 갑자기 빗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6: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7: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빗줄이 좁아지잖아.
4: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8: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9: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5: 그렇습니다!
4: 범인은 바로
9: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어.
8: 교감 장군이? 아니 왜?
9: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소.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5: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4: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8: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9: 걱정 마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8: 정말이요?
1: 다행입니다.
5: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9: 그건... 그건! 다음 시간에...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5: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3: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경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1: 교감 장군과
2: 부교감 장군.
1: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2: 누나 들어와.
1: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0: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1: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봐!
0: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1: 아,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0: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1: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0: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1: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자!
0: 응!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인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항상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아니면 도망친다.
1: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3: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아.
4: 나마스테.
1: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4: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4: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4: 항상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2: 어떻게? 이렇게!
5: 1등은 나야, 나!
6: 나라지!
5: 나라고!
0: 난 1등은 못해. 옳지 않으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7: 비사 위험 상황 발생.
8: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2: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미상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유, 심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심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탁해.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쿵쾅.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 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 쿵쾅.
0: 빨려 빨려.
5: 핏줄이 충분히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2: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어? 어떻게 되는데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린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1: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3: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5: 비사총사도 힘들어요.
3: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2: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3: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휘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부르마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금 장군님!
0: 살았다.
4: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산이요! 위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5: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성을 지키지.
6: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
5: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0: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1: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우, 나마스테.
2: 물고기다! 잡아라!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잡았다! 미끄러졌다! 우가! 우가!
3: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2: 잡았다! 우가! 우가! 우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3: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요.
2: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3: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2: 오! 쪼글쪼글!
3: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2: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3: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할 수 있지! 쪼깜깜깜!
2: 아, 배부르다! 으가, 으가!
4: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0: 그렇다!
4: 교감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1: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5: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1: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6: 교감신경 최고 딱지!
4: 부교감신경 최고 딱지다!

0: 건강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성장기 유산균 케어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화질하면
2: 플러스
3: 물론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4: 얜 집없어?
5: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
4: 생겨서 좋겠다.
5: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6: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7: 암흑 보석을 찾아 지구에 온 악당들. 그에 맞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0: 결국 아무 꽃을 뺏기고 말았어.
1: 말도 안 돼.
0: 이젠 남은 건 나 번개맨과 슈퍼 크다마옹의 대결뿐.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12화 번개 보석검 대 암흑 보석검.
2: 나는야 조금만 아니 아니 슈퍼 크다마왕.
3: 슈퍼 크다
4: 슈퍼 크다마왕
5: 번개
0: 친구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 이 가소로운 번개맨 응원단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 주지. 암흑
0: 어 안돼 쏴.
2: 여긴 어디지?
0: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 힘을 겨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지.
2: 암흑 보석검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번개맨 가라구나.
0: 이 녀석 만만치 않아. 강력한 암흑 에너지가 느껴져.
2: 뭐야
0: 얘들아 번개

0: 어디 갔지?
1: 암흑은 회오리!
0: 이봐, 조그마왕.
1: 나 이제 자꾸심 없는 조그마왕 아니야! 슈퍼크대마왕이야!
0: 그래, 슈퍼 조그마왕. 아농파트를 숨어 살면서 많이 힘들었니?
1: 그래, 왜?
0: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1: 잘난 척하지마, 반기맹! 암흑 포털에서 괴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우리 생쥐 종족의 마음, 네가 알아! 늘 사랑만 받던 번개맨이!
0: 아니, 난 내가 원했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1: 뭐? 네 아버지?
0: 그래, 내 아버지. 번개 박사.
1: 헐. 어쩐지 그 뾰족머리가 비슷하다 했지. 박사가 번개맨 아빠라니 대박.
0: 아버지 어떻게 한 거지?
1: 뭐야, 아직 못 찾았어? 아빠 보여줄까? 이야!
0: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 어서!
1: 네 아빠 그림 속에 갇혀 있어. 내 초상화 속에.
0: 이럴 수가. 그걸 왜? 왜 못 봤지?
2: 베네야. 아빠를 찾지 못한다니.
0: 아, 아버지.
2: 7만이다.
1: 울지마 번개맨, 잘 믿게 돼야지.

드디어 나 슈퍼크다 마왕이

0: 우주의 주인이 되겠군. 잘 가라, 번개맨.
1: 내 아들 건드리지 마!

0: 아버지!
1: 카메라! 카메라 이거!
0: 아버지!

0: 오늘만은 피곤하다. 이제 그만 끝내자.
1: 예? 아!

0: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0: 아버지.
2: 예습니다. 그만 가자. 아무것도 지가 못 봐라. 지하본부가 아니잖아!

0: 많이 아팠을걸? 언니, 태권도 연습하다 그 발차기도 부순 게 몇 개야?
1: 나도 번개맨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2: 너 사랑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걸 갖고 다녀. 너 때문에 언니 태권도 대회도 못 나가고.
0: 난 괜찮은데? 태권도 대회보다 악당 물리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2: 아이고, 희망이 너까지.
0: 아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2: 사랑아. 너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사랑이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아빠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0: 아빠,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3: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이도 분명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2: 앞으로는 아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 알았지?
4: 네.
2: 이거 무슨 소리니? 야! 저거 쥐 아니야?
0: 그냥 쥐 아니고 특별한 쥐예요. 암호포털에서 온 생쥐. 좀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주려고요.
2: 어쨌든 그 암흑 거기에서 오내면 얘도 악당 아니야?

0: 저질면 어떡하려 그래.
1: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착한 지가 될지도 몰라요.
0: 아휴, 아빠는 모르겠다.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야,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더니만 이제 쥐를 키우네. 그 다음은 뭘 키울까?
2: 장난, 나도 곧 여기서 나갈 거야. 어두컴컴 쥐어본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치만...

0: 근데 언니, 조그마왕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1: 우리랑 같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2: 이상하지? 조그마왕님 왠지 편안해 보이지?
3: 어? 그럴 리가. 꼬맹이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떡해. 어? 정말이네. 조그마왕님 저 집 식구처럼 행복해 보여.
2: 조그마왕님이 저 집에 살면 지하본부는 우리께 되는 거지.
3: 알지?
4: 모르지? 신나지? 요!
5: 도둑 두 명 드디어 잡았습니다.
3: 나 안 훔쳤지.
2: 신발도 안 훔쳤지.
6: 왕이 신발도 훔쳤어?
3: 나 자전거 때문에 그렇지.
2: 보석이지. 보석은 알지 거지.
7: 아, 이야,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어?
8: 아, 그거 이거. 아.
9: 근데 박사님, 암흑보석 박사님이 지구로 보내신 거 맞죠?
7: 정확히 말하면 개맨이한테 보낸 거지. 암흑보석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이 그 꼬마가 갖게 될 줄은 몰랐지.
8: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암흑보석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가 암흑보석으로 모두를 잘 지켜낸 걸 보면요. 이 소리 그리웠다.
10: 우리 같이 놀러가도 돼?
8: 난 항상 궁금했다.
10: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8: 지구 사람들은 특별한 힘도 초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10: 나도 좋아해.
11: 우와, 등 좀 크다. 고마워, 사랑아.
8: 이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평범한 지구 사람들의 특별한 초능력.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
10: 한번개쌤!
8: 어? 나 이거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10: 이번엔 어린이가 양보할게요.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모두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포드.

0: 공기 소리만 나면 내가 밤새 울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0: 응, 맞아.
2: 잘 돼가. 어? 우와.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 걸.
3: 태평아, 그럼 너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0: 아니, 안 울어.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3: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0: 말할 거야, 이렇게.
3: 또 수화하니까 좀.
1: 멋지다.
2: 오, 태평아.
0: 홍봉기 쌤?
2: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0: 번개맨도 좋은데 또...
2: 또?
0: 엄마가 주차장을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2: 어, 아... 그래, 지구도 좋지?
1: 힘을 내요, 번개맨!
4: 최고다, 번개맨!
2: 예!
4: 파워!
5: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1: 나도 보러 간다. 번개파!

0: 이윤슬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수호로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어, 잘한다.
3: 그저께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6: 어?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이었겠네.
7: 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어머니는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8: 안녕하세요, 김태평. 어? 괜찮아?
7: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맨 공연 보러 가신다고.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제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괜찮으시죠?
9: 왜 그래?
7: 어머니 뭐라고?
8: 아니.
7: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8: 아니.

선배님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면서

0: 야, 김태평. 어제 번개맨 거기는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1: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맨 보러 안 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0: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릴 때 있어요.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님 내 맘!
0: 어, 태평아, 저기.
2: 엄마! 엄마, 밥 먹재요.
0: 어, 그래?
3: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0: 나처럼 엄마도 편지 보면 기뻐하겠지?
1: 어?
0: 번개?